0: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극 귀토는 초연과 재연에 이어 연극과 뮤지컬, 창극 등 장르를 넘나들며 유쾌함과 감동을 전하는 고선웅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0: 이번에 좀 대본을 훨씬 더 명료하게 좀 잘라내고 없앤 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선명하게 기복을 조금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이 새 역할이 마침 그 김준수, 태평양 씨가 했던 역할이 이제 우리 김수인 씨, 최영석 씨가 이제 처음으로 캐스팅 됐고, 민은경 씨가 했던 역할을 이제 김우성 씨가 하게 됐는데,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위에 미러지 있으니까!
3: 기존의 바닥 LED에 무대 뒷면 LED를 더해 산중과 바닷속을 넘나드는 공간을 한층 생생하게 구현한 것도 돌아온 귀토의 특징입니다. 귀토는 판소리 수궁가에 상상력과 현대적 연출을 더한 창극으로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의 아들인 토자가 겪는 모험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토자의 생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수궁에서 돌아온 아버지 토끼는 독수리에게 잡혀가고 어머니 토끼는 포수에게 목숨을 잃죠.
2: 하늘에서 비입고 땅에서

0: 가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우리 토끼끼리 오손도손 살아야지.
1: 난 인자부터 토끼 안 할라요.
2: 토자는 육지에서 겪는 갖가지 고난, 즉 탈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궁이 있는 바다로 떠나기로 하는데요.
3: 저것이 무엇이냐? 산띠라고 척이로구나. 너 반갑다. 물살로라.
2: 돌아온 귀토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철부지 토자 역은 탄탄한 실력과 깊이 있는 소리를 지닌 국립창극단의 김수인이 맡았는데요.
4: 준수 선배가 했던 토자는 되게 굉장히 귀엽고 활발하고 되게 깡총깡총 뛰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약간 까칠함을 좀 더했어요. 이 토자라는 캐릭터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바다에 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 자리에 현실에서 주저앉았을 텐데 워낙에 낙천적인 캐릭터고 또 삶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토자와 바다로 여정을 떠나는 토자의 연인 토녀는 창극 춘향과 심청의 주역 국립창극단 김우정이 맡았습니다. 맑고 섬세한 음색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극의 재미를 더했는데요.

0: 토녀가 되게 테토묘예요. 그런 포인트를 이제 관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지난 귀토에서는 토자와 토녀를 돕는 주꾸미 대신을 맡았던 소리꾼 최용석이 이번엔 토자의 간을 노리는 자라를 연기합니다.
2: 또 이 자라 역을 통해서 용왕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신세 한탄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충원을 하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불사지르면서 이제 한 몸 희생하려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1: 용왕에게 바칠 토끼를 놓쳤던 자라. 새로운 토끼를 찾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다 제 발로 수궁에 가겠다는 토자를 만납니다.
3: 어라, 이상하다. 토끼는 토끼란만 다른 토끼였다. 혹여 나란 존재를 아시오?
4: 몰라요.
3: 들은 풍월도 없으시고?
4: 몰라요.
3: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갑시다.

0: 아니, 그러면 이 속국 찾고 가면 되지.
1: 이상향이라고 여겼던 바다에서도 고난이 닥치는데요. 과연 토자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여기를 떠나서 내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이민을 간다든지 뭐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를 피하면 꼭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서사는 어느 때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공연하는데도 역시 그래 맞아. 저도 살면서 또 그래 있는 곳에서 발 디딘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딴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또 저도 했었거든요.
1: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는 제2회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관객과 만나는데요.
3: 올해 두 번째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중국, 일본 이렇게 대표적인 그 아시아권 나라의 대표적인 두 나라 작품이 왔었고요. 올해는 이제 중국의 경극 또 그리고 태국의 콘 이런 작품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체 9개 작품을 선보이는 음악극 축제가 되겠습니다.
1: 4년 만에 돌아온 판소리 수군가 그 이후의 이야기. 전통의 상상력을 더해 유쾌하게 전하는 삶의 지혜. 창극 귀토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고전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4: 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돌아와 배우들의 색다른 매력과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귀토의 부제는 토끼의 팔란입니다. 팔란은 토자가 육지에서 겪는 가진 고난을 뜻하는데요. 토자와 토녀는 팔란을 피해 찾아간 수궁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된다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요? 토자의 좌충우돌 모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국립극장의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는 국립창극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인데요. 오는 9월 26일까지 태국, 중국 등 해외 초청작을 비롯한 9편의 세계 음악극이 펼쳐진다고 하니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세계 음악극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대학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로 벌써 34회째를 맞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 동안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졌는데요. 우리의 용감한 미래들이라는 주제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초청작 5편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국내 창작극까지 총 10편의 다채로운 작품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축제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5: 매년 여름 찾아오는 2026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 언어와 국경을 넘어 무대 위로 펼쳐지는 상상력.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예술 축제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원한 피서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 축제 2026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이 축제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대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6: 아스테이지 축제는 90년대 초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동극이라고 해서 굉장히 폄하되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국내 예술가들이 창작극을 만들면서 어린이들에게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창작 작품을 준비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7월에는 해외 공연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5: 올해는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0: 시베리아의 해외 초청작 5편과 한일 공동창작 1편, 국내 창작 4편까지 모두 10편의 작품이 관객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첫 무대, 체코 드락시어터의 잠들고 싶지 않아. 대사 없이 몸짓만으로 진행돼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잠들기 아쉬운 아이들과 빨리 재우고 싶은 아빠의 유쾌한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1: 드락시어터는 체코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극단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신체극, 무용극, 비언어 공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자려고 침대에 뉘었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지 않은 그 모습,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45분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공연입니다.
0: 이번 작품은 오스트리아 토이하우스 시어터의 이리저리 팔랑팔랑입니다. 생생한 라이브 연주 속에 몸의 움직임과 소리, 천의 질감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비언어 신체극인데요. 무대를 가득 채운 거대한 천, 둥실둥실 팔랑팔랑 살아 움직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린이 관객들이 아주 즐거워하네요.
2: 플라터랜드 피스. It's a piece which is focusing on a sensorial experience for the audience and also for the artists that are on stage. Through moving the fabric and moving the air on stage, they can dive into this simple idea, which is basically moving the fabrics, but they are diving deep.
3: Yes.
2: In it with us. Mm-hmm. So I feel happy that we can share it.
4: Ah. Und das ein Raum mm-hmm. mit dem Gefühl mm-hmm. Zu geben. Meine Rolle ist das einfach schon unbewusst ein Gefühl zu geben. Mm-hmm.
0: 여기는 서울 연극 창작센터.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는 대학로 일대 다양한 극장에서 함께 열립니다. 이곳에선 2026년 서울 어린이 연극상 대상을 받은 걸리버 여행기 주민 아웃 공연이 한창입니다. 학교에 가던 주인공 바다가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연극인데요.
5: 주인공 바다가 학교 가는 등굣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작은 눈물에 하나에 한눈 팔려서 놓치고 그러다가 다시 학교 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학교 가는 내용을 핫땅새가 핸드폰, 프로젝션, 영상 이렇게 활용하면서 재치 있게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0: 아이들에게 익숙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카메라 줌인 줌아웃 기법을 활용. 그림 자극과 영상이 어우러진 상상의 세계를 선보입니다.
6: 야! 여기 자전거 전용 도로야!
7: 학교에서 안 배웠어?
6: 죄송합니다!
7: 아주 조그만 게 조심하라고!
0: 등굣길 어른들에게 혼이나 잔뜩 위축된 주인공 바다. 거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몸이 작아져 버리는데요. 카메라 줌인과 일상용품을 활용해 작아진 바다의 모험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이번엔 주인공 바다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이 됩니다. 거대해진 주인공은 환상적인 그림 자극으로 표현됩니다.
8: 창작 과정에서 이제 걸리버 여행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다라는 아이가 왜 크고 작아지고 이 세상이 왜 크고 작아지는지 그리고 크고 작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학교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이제 세상에서 이제 경험하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들

0: 참 많다라는 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이든 이제 가족들이든 공연을 보고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초록풍선이 샤인머스켓으로 변하는 마법. 극장에서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곧 현실이 됩니다.
2: 재밌었고요. 약간 그 그림이랑 그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화면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고 그런 공연 처음 봤어요.
3: 무대랑 좌석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되게 창의적인 발상들 그런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4: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사색하고 사유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사유를 합니다. 그럴 때 공연 예술이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유의 힘을 줄 수 있는 조용한 쉼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테이지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에 약간 힘듦을 느끼고 있는 어른들에게 다시 어른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어린이에게는 또 그런 쉼표와 또 그 상상력의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꿈꾸고 있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열정이 만난 시간.
5: 2, 1.
1: 언어와 국경, 세대를 넘어 무대 위에서 하나가 된 특별한 기억. 무대 위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상상력이 끝없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6: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봐도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비언어극 잠들고 싶지 않아와 이리저리 팔랑팔랑은 대사가 없어도 이해가 쏙쏙 잘 되는 데다가 걸리버 여행기 줌인아웃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카메라라는 매체를 활용해 더욱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잠옷을 입고 마로니에 공원을 누비는 잠옷 플래시몹과 연주를 관람한 소감을 나누는 다이내믹 리뷰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스테이지 축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어지니까요. 이번 여름 축제를 놓쳐서 아쉬우셨다면 다가오는 겨울 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공연장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3대 아리랑이 있죠.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그리고 밀양아리랑. 밀양의 아리랑 정신을 이으며 문화, 예술, 관광을 이끌어가는 곳.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밀양문화관광재단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밀양문화관광재단 박호성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6: 자,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7: 반갑습니다. 무대가 아닌 이렇게 주의자로서 공연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랬었던.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재단의 경영자, 국립민속관의 원장도 또 경험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행정가인데 오늘은 재단의 경영자로서 밀양문화관광 이해 그리고 밀양 아리랑에 대한 각별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만큼 또 많은 분들께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을 역임하셨었고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문화인공간 VCR에 이제 국악관현악단 연주를 소개할 때마다 정말 작곡가님의 아니 대표님의 곡들이 들려올 때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 먼저 그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은 1965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죠. 네.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을 선도하고 현대화하고 실용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국악관현악단입니다.

0: 네.
1: 이곳에서는 세종막 기행을 비롯해서 안양 그리고 서울
0: 네.
1: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요 레파토리로 브랜드 공연을 했었죠. 특히 제가 재임 중에 제15대 단장으로서는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인데
0: 그때였군요.
1: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금 마련을 통해서 중대재해본부에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0: 네.
1: 또 첫선음악회라 해서 초연음악회라는 개념 위촉이 아니라 젊은 작곡가들에게 공모에 의해서
0: 네.
1: 현장에서 인기투표인가요? 이거를 우리 그 방송 그거를 약간 차용을 했죠. 그래서
0: 네.
1: 최우수 우수 이래서 작품률을 달리하기도 했었던 처음 선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0: 네.
1: 신년음악회, 서연음악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민 끝에 세종로에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새해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신년보다는 새해 우리 순수한 말로 해서
0: 좋네요.
1: 새해음악회를 또 브랜드로 해서 만들고 하고
0: 네.
1: 하기도 했었죠. 초대 단장은
0: 네.
1: 세종국악관현악단 1992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순수 공연 국악관현악단이죠. 예,
0: 네.
1: 그래서 창단해서 창단 단장 초대해서 박호성의 신나는 국악 여행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그 배리어프리 공연을 또 전국으로 또 친절한 돼지시라는 프로그램으로
0: 네.
1: 전국의 또 국민들에게 만나기도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0: 네. 작곡하신 곡들 뭐 워낙 많으시겠지만 좀 대표곡들을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가장 많이 사랑받기도 했지만 저한테도 애정 있는 애착 있는 작품인데요. 세종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때도
0: 네.
1: 백성들에 대한 사랑. 백성음악이 지금 국민음악인 거죠. 진정한
0: 그렇죠.
1: 국악이 국민음악으로 되는 거였기
0: 네.
1: 때문에 그 근본에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 할 때마다 그 고민을 했고 단명도 세종국악관이었고 또
0: 네.
1: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또 서울시국악관이었던 단장을
0: 네네.
1: 하면서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0: 오.
1: 작품을
0: 그렇죠.
1: 굉장히 전통적인 선율로 그러니까 서양의 박자보다는
0: 네.
1: 템포보다는 가락 중심의 작품으로 썼던 곡인데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0: 네.
1: 두 번째를 하나 더 꼽는다면 이걸 대중적으로
0: 네.
1: 좀 흥겹게 현대적 감각을 입힌 게 신여민동락이라는 곡입니다.
0: 네, 신여민동락.
1: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0: 네.
1: 악기 편성도 그렇게 했고요. 다양하게 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리해서 그렇게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말 남다른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지난 8월에 이제 정말 경영자가
1: 맞습니다.
0: 되셨습니다. 제5대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취임을 이제 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1: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0: 네.
1: 그전에는 예술가로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무대에서 관객들을 봤다면, 또 국립미술국악원 원장일 때는 행정가로서
0: 네.
1: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경영가로서 어떤 효율성을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단어들에 좀더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예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로서 공동체를 엮어가고, 관광으로서는 세계와 대화하는,
0: 네.
1: 소통하는, 그래서 밀양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 그리고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0: 네.
1: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기관이 굉장히 문화관광재단이다 보니까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도 해야 되고 단체나
0: 그렇군요.
1: 예술가에게
0: 네.
1: 그 외에 교육 그리고 전시 그리고 또 축제. 축제가 밀양 아리랑 대축제뿐만이 아니라 밀양강 오디세이 그것도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0: 네.
1: 최첨단 그런 축제거든요. 그리고 공연예술축제가 있습니다. 밀양 아리라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밀양 연극촌인데
0: 네.
1: 여기에 또 극장에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이 3,
0: 그렇군요.
1: 400석짜리들이 그래서 그거 운영하면서 또 축제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여름 축제도 또 하고 또 하반기도 축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축제뿐만이 아니라
0: 네.
1: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설들이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0: 우주천문대, 미량 우주천문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열단, 네. 예, 그 기념관과 체험관을 비롯해서 아주 폭넓게 예, 여행자 센터, 문화센터도 그런 곳 장소들도 있고 해서 12여 개의 아주 문화와 예술과 관광에 집약된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예술성도 그렇고 또 완성도도 그렇고 또는 공공성, 공익성도 네. 그리고 또 효율성도 가져야 되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미량 문화 관광 재단입니다.
1: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예.
1: 자, 그렇게 해서 올해 미량 문화 관광 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렸고 또 하반기에도 열릴 예정일 텐데 어떤가요?
0: 대표적인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바로 10주년 즈음에서 그 클래식 KM 이렇게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네. 방송국, 부합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음악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 음악회 행사들을 잘 치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삼양식품이 밀양에 불닭볶음면이 생산되고 있는 게 밀양이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1: 예, 우리 전 세계인의 사랑을
0: 예, 그렇죠. 그래서 K컬처는 물론이고 이제 K푸드를 앞세워가는 밀양이 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우리 문체부와 함께 매운맛 축제, 밀양 매운맛 축제를 지금 생각을 해서
1: 네.
0: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행사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잠깐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이제 우리나라의 3대 아리랑이 있잖아요.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랑이 뭐 BTS도 거기에 한몫을 했고 많은 사랑을
0: 맞습니다.
1: 받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밀양시에서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도 열리죠.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가요제 축제 사회도 보고 했었거든요.
0: 예.
1: 예. 밀양 아리랑 대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0: 예. 1957년에
1: 네.
0: 개최돼서 올해 68회를 했어요.
1: 벌써 68회요.
0: 예. 예. 그래서 정부 지정 문화, 대표 문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계속 지정돼서 아주 많은 그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1: 네.
0: 밀양 아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유관된 곳에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1: 네.
0: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교류, 지금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 그 글로벌 세계 K 아리랑 엑스포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엑스포를 예, 네.
0: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100년 이제 그 아리랑 100년인데
1: 네.
0: 이 아리랑 100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100년을 주도하는 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1: 네.
0: 현대와 미래를 열어가는데 그리고 시민이 한 올해 보니까 7천여 분이 자원봉사자로 적극 각께서 그래서
1: 네.
0: 스스로 자율적으로 치러지는 관주도가 아닌 그런 축제로 지금 이제 안정 안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밀양 아리랑 이제 3대 아리랑 중에
0: 예.
1: 하나 밀양, 정선, 그다음에
0: 진도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밀양 아리랑이랑 다른 아리랑의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약간 저도 지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0: 우리 그 한국인의
1: 네.
0: 어떤 정서를 이야기한다.
1: 네.
0: 특히 국악, 전통 예술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 그 한가 신명 딱 이렇게
1: 그렇죠.
0: 줄이겠죠.
1: 예.
0: 줄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세 아리랑 중에 가장 큰 신명이 있죠.
1: 네.
0: 예.
1: 좀 신명 나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굉장히 직설적이 경상도의 그 분위기가 나를 좀 보면 안 보면 안 될 것
1: 예, 안 보면 지금 신명 때문에 목소리.
0: 그렇죠. 네.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1: 그러니까.
0: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경쾌한 장단도 경쾌하지만
1: 그렇죠.
0: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그래서 경남도 우용유산으로도 최초 먼저 가장 먼저 지정이 될 정도의
1: 네.
0: 그런 아리랑이죠. 아리랑 아리랑이. 그리고 또 아리랑이 올해 100주년인데 나우규 네. 아리랑의 영화가.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미량 아리랑도 음반 취입한 게 똑같아요. 1920년.
1: 아, 그래요?
0: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1: 100주년 맞죠?
0: 예, 100주년의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네. 하반기 아주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미가 아, 두 배 더 커진 의미가 있습니다. 미량 네. 아리랑.
1: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가 이제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맞습니다.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국 각지에서 아리랑과 관련된 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제2회 국악의 날의 주제도 맞습니다. 또 아리랑이었습니다. 예. 박구성 대표님께서도 아리랑에 늘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0: 그러게요. 그 아직 정말 남다른. 네. 그래서 국립미술관의 재임 중에 그 전국 창작 국악 그 창극 네. 공모전을 했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 왜 아리랑이 드라마나 영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창극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에 제가 그때 당시 땅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 국립미술관에 이제 기악단, 이제 무용단, 창극단, 연인단 다 있는데 네. 총체극을 하나 만들어야 됐다. 우리 전통 예술은 악가무극 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3년에 걸쳐서 계속 보완해가면서 그리고 전국 순회 공연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나온 게 아리랑입니다. 각별하게 애정이 있죠. 네. 그 시대로 들어가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정서도 담아내고 저항도 담아내고 이랬었던 그래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1: 네.
0: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종과학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아리랑 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1: 아리랑 학교.
0: 그러니까 전국의 아리랑들을 다 배우고 가족들이 네. 그리고 우리 가훈 만들듯이 자기 집에 아리랑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생활 속의 교육과 네. 실제 전문적인 무대의 작품으로 했던 것이 굉장히 다르지만 이것을 합으로 이제 함께 합치게 되면 네. 우리 미랑에서는 더 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겠구나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올해 미량 아리랑 음반 취입도 100주년. 근데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 공연이 열린다면서요?
0: 예, 예.
1: 어떤 공연일까요?
0: 일단 이제 우리 전통 예술의 그 명인명창분들, 특히 아리랑 관련된
1: 네.
0: 예, 그리고 관계된 이제 단체나 이런 명인명창분들이 출연해서 함께 네. 하시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아리랑 예를 들면 진도가 됐든 또 정선이 됐든 네. 이런 예술단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미량 아리랑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거기에다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다른 일본이라든가 그런 좋은 우수한 연주자 또 우리 또 관현악단들이 있으니까 또 박광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또 많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 교류하고 계신 것들이 예, 녹여서. 함께 해갖고 그때 좀 큰 또 잔치를 네. 하려고 합니다.
1: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0: 예, 예.
1: 미량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라는 타이틀로 이제 공연이 됩니다. 그러면 3대 아리랑이 다 뭉친다고 했는데 이건 처음은 아니죠?
0: 예.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아리랑이 되면서
1: 네.
0: 이제 우리 아리랑의 세계화에 대한 고민을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이라고 하는
1: 네.
0: 우리 미량과 진도와 정선에서 함께 이제 관계자들이 고민을 했죠.
1: 네.
0: 예. 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19년에 이제 그 일치 의견을 일치하고
1: 네.
0: 21년부터 이제 사무국을 돌아가면서 세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예 이제 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1: 3대 아리랑 공동
0: 협의체.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관련된 공연 행사에 참여도 하고
1: 네.
0: 함께 또 심포지엄 세미나도 열면서 발전적인 거 세계화 글로벌화에 대한 예, 그 공동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함께 오셔서 공연도 하고 중요한 건 전통에 머물지 않고
1: 네.
0: 현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의 창조가 돼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그게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불려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밀양, 정선, 진도아리랑 모두 다 감상할 수 있는
1: 그렇죠.
0: 자리가 되기도 하겠군요. 예. 아니,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출연하셨던 그 유지숙 명창도 이날 함께
1: 맞습니다.
0: 한다면서요.
1: 예, 유지숙 명창 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난번에 BTS 때 그때도
0: 맞아요.
1: 그렇게
0: 예.
1: 하셨던
0: 그
1: 것처럼
0: 경험은 가장 중앙에서
1: 맞습니다.
0: 계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런 뭐 마음, 느낌, 어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거기에 최경망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또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의 모습도, 그리고 이제 또 영남루가 있으니까 또
0: 네.
1: 밀양강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꼭 저희 그 밀양 아래 아트센터뿐만이 아니라
0: 네.
1: 도시 전체가 무대화할 수 있게끔 공간 배치를 잘 해서
0: 네.
1: 적절하게 이쪽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연희가 이루어진다면 이쪽에서는 뭐 민속학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0: 네.
1: 또 영남루 이런 쪽에서는 또 궁중막적인 양반의 어떤 선비막적인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을 안고 집약된 게 이제 한민족의 정서인 이제 아리랑, 밀양아리랑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9월 12일, 13일,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이번에.
1: 예.
0: 예,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또그 시원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로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1: 예. 우리 밀양 아리랑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꼭
0: 네.
1: 있어야 되는 가치가, 우리 밀양 문화관광재단이 밀양 아리랑을 콘텐츠화해서 우리 한국 문화 전체, 또 그거 자산이 되니까 문화가,
0: 네.
1: 이거를 관광과 함께 성장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또는 관광에 성장하는 데 협력자로서 우리 밀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재단의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9월 12일부터 13일에 밀양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잘 마치길 바라겠고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아리랑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밀양문화관광재단과 또 밀양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박호성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아직 끝나지 않은 늦더위를 잊게 할 야외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국립국악원의 우면산 별밤축제인데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8월 22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김정훈,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가 첫 무대를 꾸몄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리는 노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9월 5일에는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퓨전 국악밴드 이상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9월 12일에는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새가 신명나는 연희의 밴드 리듬을 더한 공연으로 관객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공연인 9월 19일에는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성슬기가 출연해 재즈 선율에 우리 노래를 얹은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매듭 만들기, 비즈 식물 만들기, 쪽 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포토부스, 또 푸드트럭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떠나보내기 아쉬운 여름밤, 우면산 별밤축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구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저희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경로 이탈이란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안 움직이면 움직일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래서 그림 느낌으로 구강 느낌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까?
3: 그 미지감.
4: 미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0: 합성 티를 내. 네.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1: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2: 민요의 미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로.
2: 이 모든 내용을 달력에서 보세요. 달력.
4: 꼬꼬 입고.
2: 티셔츠요? 말만 하는데 상당히
1: 대박. 좋은데?
6: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7: 그냥 술만 오해야 마신 거니고 오해야 다른 남자 오해야 그건 정말 오해야 해 오해야
6: 오해야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이탈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 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5, 4, 3, 2, 엔진 점화.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우네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홍서윤 친구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가야금 산조의 시조 김창조의 가락을 손녀 김죽파 명인이 완성한 유파입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치밀한 가락이 특징이며 깊은 농연을 통해 죄고 푸는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극대화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절제된 미학을 보여주는 가야금 산조의 백미입니다. 처음 무대부터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라 많이 긴장되었을 텐데도 멋진 무대를 보여준 홍서윤 친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하였습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예전보다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가야금 산조는 줄 위에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음악이라고도 하죠. 가야금이 퉁퉁 튕겨지며 선율이 흘러나올 때마다 제 마음도 톡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 잘 들었습니다. 매화는 겨울이 지나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을 때 가장 먼저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듯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도 매화꽃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깊은 울림을 전해준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김태영 선배님의 한범수류 대금산조 중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는 한범수 선생이 자신의 미학과 이론을 입혀 재구성한 유파의 산조입니다. 연주의 시작인 진양은 차분하고 묵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목이고 자진몰이는 경쾌하고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김태영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재금 소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늘만 들어도 산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숨소리도 멋진 음악이 되는 재금의 매력. 조용히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같이 달리고 있어서 어? 재금 소리 따라 나도 모르게 어디 여행 갔다 왔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네 번째 무대는 1항 가야금 앙상블 친구들의 25현 가야금 삼중주 본조아리랑입니다. 본조아리랑은 25현 가야금 삼중주로 편곡된 곡으로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감정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특히 곡은 악장마다 분위기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서정적인 선율에서 시작해 점차 경쾌하고 흥겨운 분위기로 변화합니다. 오늘 연주에서는 다섯 명의 연주자가 서로의 호흡을 맞춰 관객에게 전통 음악의 매력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항 가야금 앙상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아리랑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곡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 언제나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혼자 연주하는 가야금도 멋지지만 다섯 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가야금의 선율은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하네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 마치 가야금계의 어벤져스처럼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무대를 만나보실까요? 다섯 번째 무대는 미담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의 쟁강춤입니다. 쟁강춤은 쟁강이라는 작은 방울장식을 손에 들고 추는 한국 전통춤으로 경쾌하고 밝은 리듬이 특징입니다. 맑은 쟁강 소리에 맞춰 피어나는 어린이들의 경쾌한 춤사위가 관객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합니다. 그럼 미담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우와, 춤은 말이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더니 딱 그 말이 맞네요. 봄처럼 밝고 경쾌한 춤사위에 마치 즐거운 마음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동작 한 걸음마다 신나는 이야기가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우와, 제목부터 벌써 멋지지 않나요? 바람을 가른다니, 저는 뛰기만 해도 숨이 차던데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 전통 무예 택견의 힘찬 에너지를 느껴보겠습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누어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진짜 역동적인 바람이 무대 위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힘찬 움직임 속에서도 멋과 질서가 느껴져서 우리 전통 무예가 이렇게 멋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여러분,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저는 이제야 슬슬 마이크랑 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벌써 마지막이라니요. 오늘 무대는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도 만나고 매화꽃처럼 고운 노래도 듣고 대금 소리를 따라 마음속 여행도 다녀오고 춤과 무예의 멋까지 함께 느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306회 영재 한음회를 함께 빛내주시고 따뜻한 박수와 응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벚꽃춤입니다. 벚꽃은 농악북보다는 작고 소고보다는 큰 중북으로 벚꽃의 끈을 만들어 손목에 걸고 움켜쥐어 가락을 치며 벚꽃을 돌리고 차올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속적이며 투박한 마당의 놀이성의 동작들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 개성 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냈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신명과 흥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태린이었습니다. 얼씨구!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몇 번?

0: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3: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4: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5: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4: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때여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의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서음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부사하였겠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니까 시원.

신년마저 내려올 때 벌려 맴시 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척 벌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다 엉덩으로 깨시른다 키 큰 사령 정착

한편 바라봐 화란 존성 아담.

하루를 지나야 전라감경을 들어가 송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월제 도구마구 임실속속에 있게 도임월제 오리적 당도하니 육방관속이 나와나왔다 실총 두번 이방이며 임월차지 호장이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신년마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남원에 부임하는 변학도의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행렬을 그린 곡이었는데요. 변학도의 강렬한 등장은 이 춘향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강렬

특별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만나보시죠.

소리 홍행홍의 고등어띠 비껴라 맞지 마라 거치거든 내 군살의 발소리 다 근질해 어느 누가 감히 길을 막나 동원의 자정에 눕히지 살아 우령 한마디 꼬리 멈춰 숨소리조차 죽여라 방포일살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어디야 차 어디야 차 어디야 어디야 뱃놀이가 잔다 어디야 디야 차 어디야 디야 차 어디야 어디야 뱃놀이가 잔다 고기 잡어 배실과 둥둥

0: 네, 지난 6월에 열린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곡 권마성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첫 선을 보인 신밴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영경관 씨 모셔서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왜 그래요? 너, 왜 내가 시킨 것 같잖아요. 편하게, 편하게. 네.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하는 염경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아주 저... 우리 아지트에 훈남이 오셔가지고 아주 아지트를 환하게 밝혀주셨었는데 많이 들었죠? 잘생겼다는 말 듣지 않았어요?
1: 선배님에 비하면.
0: 네. 아, 그치,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아니,
1: 제가 너무 사실 오랜 팬이라 지금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0: 아, 왜 긴장해요? 아까 무대 보니까 아주 막 무대를 찢던데. 아, 지금 전혀 그렇게 긴장하는 여력이 보이지 않는데 요새 네. 왜 긴장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럼 나도 동나라 같이 함께 긴장하지.
1: 같은 자리에서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 너무
0: 왜냐면은 영광이잖아요. 아지트잖아요. 편하게. 그냥 편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음악 작업을 이제 어쨌든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제가 새로운 음악에 대한 시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근데 제가 또 실용 음악 쪽은 처음이라 네. 소리하고 좀 비슷한 결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0: 처음이라.
1: 게 있어요?
0: 처음이라 고향이 어디서 미안해요. 말씀 중에 미안한데
1: 전북 남원이 지금
0: 아, 남원 어쩐지 네. 이렇게 억양이 소리꾼에 이어 나도 항상 이렇게 억양에서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1: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네. 이어가도록.
1: 아, 실용음악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소리하고 비슷한 결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네. 고민을 해보다가요. 네네. 락이라는 장르가 좀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오늘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락 음악이라는 장르를 정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밴드 구성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판소리를 해오면서 락 장르 음악과 정말 뭔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한번 밴드를 꾸려서 한번 시도를 해보신 거네요. 그래서 그 첫 시도를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서 첫 선을 보인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늘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작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 아 사실 저희 조력자들이 이제 계시죠. 네. 제 음악을 같이 만들어 주신 저희 형님들이 계시고 네. 그 형님들 덕분에 이렇게 제 팀도 꾸리게 돼서 네. 지금까지 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팀원들 만나고 참 너무 인물도 좋고 선해가지고 네. 네. 락이라는 음악 장르가 사실 좀 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게 소화가 될까 저도 그렇고 그랬는데 웬걸 저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저희 팀원들 너무 실력도 좋고 인물은 더 좋고 그래서 네. 팀원들 만나게 되고 이런 음악 구성하게 해주신 저희 형님들 만난 것도 참 저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러면 네. 어쨌든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살면서 본인한테 너무 처음 있었던 일이었을 텐데
1: 네, 맞습니다.
0: 직접 무대에서 어쨌든 대회를 통해서 보였을 때 기분이나 마음은 어땠어요?
1: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가 저의 첫 무대였는데요. 네. 역시나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좋다.
1: 네, 너무 좋다. 이 살아있는 느낌. 무대에 서는 걸 원체 좋아해가지고요. 네. 네. 역시 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이런 생각 했습니다.

0: 그리고 어쨌든 많은 출연자들과 같이 함께 또 경쟁을 하면서 그 속에서의 자신의 음악 팀의 색깔들을 많이 보여줬을 텐데, 또 어찌 보면은 소리꾼이지만서도 이 음악을 또 해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었을 텐데,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1: 네, 요즘 제 고민은요, 지금
0: 없어요? 고민이 없는 걸로. 네. 없어요?
1: 네,
0: 없어요? 없는 것도, 이것도 정말로, 성격이, 평소 성격이 되게 낙천적인가?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1: ENFP입니다.
0: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약간 내향적처럼 이렇게.
1: 정말요. 좀 너무
0: 나는 사실 I예요.
1: 정말.
0: 난 이라고 해서
1: 네.
0: I신가 했는데.
1: 제가 아직 사회화가 좀덜 됐나 봅니다.
0: 보통 E를 가지고 있는 MBTI를 보면은 되게 엄청 활발하고
1: 네.
0: 활동적인데, 되게 엄청 지금은 뭔가 내향인처럼 해서 나는 나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1: 네, 아닙니다.
0: 예.
1: 입니다.
0: 염경관 씨는 사실 어린이 명창으로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알렸어요. 사실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0: 네.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잘또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어찌 보면은 소리를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소리를 하면서.
1: 저도 사실 매한가지로
0: 네.
1: 어렸을 때 외국에 공연도 가고
0: 네.
1: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그 머리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이 다 어렴풋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하나 기억나는 걸 꼽자면요.
0: 네.
1: 제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들만 나갈 수 있는 어린이 국악 큰잔치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 당시에는 좀큰 대회였는데 카메라도 막 많고
0: 네.
1: 제가 그런 카메라 막 눈앞에 돌아다니고 이런 걸 처음 겪다 보니까
0: 네.
1: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이별가를 부르다가
0: 네.
1: 가사를 좀 절었어요.
0: 대회에서
1: 대회에서
0: 몇살 때였어요, 그때가?
1: 그때가 이제 5학년 때.
0: 5학년
1: 네.
0: 때.
1: 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가를 막 열창을
0: 완전
1: 했습니다.
0: 너무 절절했겠다.
1: 그랬더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사회자 선생님께서 아, 어린 친구가

0: 이별을 아는지 저렇게 울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1: 오, 그때 어떤 대목? 이별 그때, 대목?
0: 네, 점잔어신.
1: 점잔어신. 네. 이별과 초두를 하셨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점잔어신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뭔가 이몽룡이 아버지에게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이별하러 추정가 가는 길. 에서 부르는
0: 맞습니다.
1: 그 도련님의 심정.
0: 네.
1: 근데 이제 어쨌든 대회에 나가면서 그랬을 때 어리니까 또 떨리기도 했겠지만 가사를 들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네. 엄청나게 치명적인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게 너무 뭔가 애통했나요?
0: 네, 준비한 걸 다 못 보여줬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좀 비통해서 눈물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이제 우리 소리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국악을 접하거나 어떤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라든지 분명한 슬럼프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리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대회에서 무언가 가사를 실수하거나 하다가 장단이 삐어서 멈췄거나 뭐 이런 실수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가다가 뭔가의 어떤 이게 나랑 맞나? 그런 고민을 해봤었던 적도 있었죠.
0: 아, 요즘 들어서 그런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었어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네. 인터뷰도 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나 뭐 좋았다 싫었다 이런 거를 물어보실 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순간이 없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그냥 소리를 하고 있었고
1: 네.
0: 그냥 그렇게 쭉 지금까지
1: 진짜 낙천적이다. 아까도 봤지만 고민도 없고 또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별다른 생각도 없었고 사람들이 염경광 씨의 음악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해요? 그 음악을 통해서
0: 아, 제 음악을 들으시고
1: 네.
0: 요즘 이런 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 음악 나만 가고 싶은 맛집처럼
1: 네네.
0: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나만 알고 싶은 어떤 플레이리스트에
0: 넓게 말하자면 저희는 네. 그 너무 좋으면 네. 막 저만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좀 아직 다들 잘 모르지만 숨겨놓은 보물처럼
1: 네.
0: 그런 보물을 얻었을 때의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어쨌든 다양한 도전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또 염경관 씨의 모습 또한 기척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앞으로 어떤 활동들 또 어떻게 계획된 일들이 있으면 이 아지트에서 아주 허심탄하게 한번 다 풀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0: 일단 내년 초에 저의 첫 싱글 앨범 있습니다.
1: 내년이면은 상반기?
0: 네. 내년 초에.
1: 초에?
0: 네.
1: 구체적으로 몇 월?
0: 몇 월로 할까요? 3월로 하겠습니다.
1: 3월까지. 3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약속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네. 3월이라고 했으면.
0: 3월까지 저의 첫 싱글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 네, 네.
0: 첫 앨범 준비하다 보니까 겉으로 진행되는 일정 외에도 제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1: 네.
0: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결국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결국 소리더라고요.
1: 네.
0: 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에 계신 명창 김화자 선생님,
1: 네, 김화자 선생님, 네,
0: 서울에서 제가 지금 공부 중인 명창 염경혜 선생님,
1: 염경혜 선생님
0: 두 분의 가르침을 결국은 끝까지 그 올곧은 마음을
1: 네.
0: 잃지 않고
1: 네.
0: 한 발 한 발 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 그럼 앞으로 염경관 씨의 활동과 저도 진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년 3월에 네. 싱글 앨범
0: 네. 네. 첫 싱글 앨범 들고
1: 아지트에서 땅땅땅입니다.
0: 이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나와줄까요?
1: 네,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때 꼭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셨으니까요. 염경관 씨의 판소리의 한 대목 안청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목 들려주시겠습니까?
0: 네, 저는 춘향가 중 긴 사랑가 대목 준비했습니다.
1: 긴 사랑가, 네. 만첩청산.
0: 맞습니다.
1: 네, 그럼 판소리 무대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염경관 씨가 부르는 판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춘향모 술잔 받아들고 도련님도 이삼배 잡수셨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가 향단이 불러 자리 보존시켜놓고 향단이 다리고 건넌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 단둘이 앉았으니 아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 서불진해요 은불진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쑥 들어 하루는 안고 두어 둥글면서 사랑가로 즐겨보난디 만접정산 늙은 벌미 살찌남 개를 물어다 놓고 인원다 덤속 빠져먹듯 못하고 남도 단

0: 축해 흥룡이 여의주를 울고 재운간 의담 노단듯
1: 한주치
0: 구곡 청하이기 난초를 물고 세류가 은은 놈놈한듯

0: 아이씨구다.
1: 번은 죽어 꽃이 되네. 벽동섬 춘화가 되고 나도 죽어 나비 되네. 춘삼월호 시절에 네 꽃송이를 내가 덤쑥 안고 너울 춤추거든면 네가

예춘향아, 우리 업고나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돈단 말이오. 아, 건너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오. 그건 네가 모르는 말이다. 건너방 너희 어머니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구나 내 사랑이야. 이는 사랑이로다 아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 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 등맥 정월 다리리리리리 부엇인 난 발라버리고 붉은 전문 푹더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방 동지 치르고 지허니 왜 가지 단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노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회와 땅을 주랴 하매도 내 사랑아.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시금 덜덜 개살구 작은 이도령 선언대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메도 내 사랑아. 저그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땅끝도 서라 이 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염경관 씨가 판소리를 바탕으로 밴드 음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면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K-POP의 판소리와 한국무용을 더해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악걸그룹 도드리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국악 걸그룹 도드리의 꿈만 같았다 들어봤습니다. 나영주, 이송현 씨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우리 국악 방송 그리고 또 김준수의 아지트에 최초로 우리 국악 아이돌을 모셨습니다. 정말로 처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도드리, 나영주,
4: 이송현입니다.
0: 야, 보통 아이돌이라면 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지만 네. 뭔가 시그니처의 포즈 같은 거 있잖아. 한번 여기서 한번 정말로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한번 없다면 한번 만들어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아,
4: 그렇다면 네. 저희가 밀고 있는 네. 포즈가 하나 있는데.
0: 있는데 왜 안 해 그런 거를. 아, 네. 보여줘야죠. 네, 한번 보여줘야죠.
1: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도드리입니다.
0: 야, 와, 왜 안 해요? 해야지 이런 거. 같이 함께 뭔가의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하면 또 그것도 또 뭔가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돋보일 것 같아서.
1: 오, 좋습니다.
0: 꿈만 같았다 무대를 제가 뮤비로 또 봤어요, 사실.
1: 네.

0: 저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 뮤비를 봤고 이 뮤비가 천만 뷰를 달성했어요.
1: 맞아요.
2: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0: 네. 그런데 사실 이 무대에서는 되게 또 서서 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아, 또 오늘 퍼포먼스를 같이 함께 해주시나 했었는데 그 부분도 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조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무대는 아~ 끝났지만.
1: 그럼 조금 그러면 네.
0: 그럼
1: 딱 하이라이트 부분
0: 조금 보여주세요.
1: 네.
0: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그래 이걸 보여줬어야 돼. 너무 아까 보니까 너무 차분히 네. 너무 단아했어요.
1: 아 네.
2: 너무
1: 아,
2: 움직이고 싶었어요.
0: 이렇게 둘이 합이 잘 네. 맞고 네. 무대에서 딱 노래 부르면서 이런 퍼포먼스가 있는데 네. 이런 걸 보여줘야지. 나는 사실 그걸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죠.
1: 아, 오늘 컨셉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2: 오늘 좀
1: 아,
2: 차분하게 아, 왔는데
0: 이게 국악 방송이라고 네. 해서 뭔가 아 되게 차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온 것 같아.
2: 다음에 다시 불러주신다면 꼭 안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퍼포먼스를.
0: 근데 우선 너무너무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네. 보여주셔가지고
2: 네. 아유, 얼마든지 시켜주신다.
1: 뭐든지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2: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이 도드리라고 하면 우리 국악 장단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2: 네.
0: 근데 이제 팀명도 이 도드리 장단과 약간 관련이 있을까요? 뭔가 이
2: 네.
0: 그 팀명을 정한 게?
2: 네, 맞아요. 국악의 도드리 장단 네. 그리고 영단어 free의 합성어거든요.
0: free.
2: 네.
0: free.
2: free. 네.
1: free.
2: 그래서 좀 한계를 두지 않고 네. 저희의 이제 앞으로 더 뻗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0: 아, 갇혀 있지 않고 네. 더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네. 의미를 담아 가지고
2: 네. 도드리 장단도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도 여러 변형이 되는 장단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저희 음악도 저희 색을 지키면서도 앞으로 여러 장르랑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0: 네. 이렇게 국악 걸그룹, 국악 아이돌이라는 게 또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뮤비나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아 우리 국악의 국악을 바탕으로 이런 팀이 생겨났구나.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2: 네.
0: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0: 국악인들 또한 많은 관심으로 바라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깨도 많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또 뭔가 앞으로 또 우리 국악을 또 빛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팀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0: 그리고
1: 같아요.
0: 또
1: 네.
0: 이제 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JYP 선배님께서 이렇게 진짜 결성한 또 그룹이잖아요.
1: 네. 네.
0: 부럽다. JYP 선배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는 어떠십니까? 어쨌든 그렇게 JYP 선배님께서 만든 어떤 최초의 우리 국악 아이돌 그런 걸그룹인데 춤도 추기도 했지만 한국 무용을 전공을 했었고 판소리를 또 전공했었잖아요.
1: 네.
0: 우리 영주 씨는 사실 이제 판소리는 어렸을 때 배웠던 소리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1: 네.
0: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임이
1: 네.
0: 되게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해보니까
1: 네.
0: 어떤 그 나름의 같이 연습생 과정을 거치면서의 어떤 기본기
1: 네.
0: 또이
1: 아.
0: 박진영 선배님께서
1: 네.
0: 이게 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과 장점들이 크잖아요.
1: 네.
0: 거기에 만에 연습장 과정을 거치면서 그 퍼포먼스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1: 일단 저희도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JYP 기본기 안무를
0: 기본기 안무.
2: 네, 데뷔 준비를 할 때는
1: 네.
2: 매일 했습니다.
1: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또 댄서 그 기본 댄스를 배우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니까
0: 네.
1: 좀 봐주신 것 같아요. 막
2: 네.
1: 그거를
2: 저희는
1: 많이
2: 막
1: 시키시진
2: 시험을 보고
1: 않았는데.
2: 그러진
0: 이게
2: 않았습니다.
0: 방송으로 저도 봬도 엄청난 혹독한
1: 네.
0: 그런
1: 맞아요.
0: 훈련 과정들이 분명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뭔가 엄청 어렵지 않았어요?
1: 네,
0: 되게
1: 어려워요.
0: 무섭거나 막 이렇게.
1: 네, 일단 저는 춤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0: 네.
1: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낯설었고
0: 네.
1: 그 숨을 쉬는 타이밍이라든지 춤추면서 호흡을 이끌어가는 게 제가 노래만 할 때랑 너무 달라서
0: 네.
1: 좀 힘들더라고요.
0: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거쳐서 데뷔를 했잖아요.
1: 네.
0: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나왔던 뮤직비디오에 천만 뷰가 넘었었을 때
1: 네.
0: 그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되게 엄청 세심히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 네.
0: 뭔가 실감이 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1: 네.
0: 어떠셨어요?
2: 저는 처음에 천만 뷰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상했던 숫자가 아닌데, 천만이라고 해서
1: 말도 안 돼.
2: 믿기지가 않다고, 우와, 엥? 이러고 있다가,
0: 네.
2: 첫 데뷔곡부터 천만 뷰라는 큰 숫자를 받게 되고,
0: 네.
2: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셔서, 거기에 더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어떠셨어요?
1: 일단 저희 해외 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0: 해외 팬분들까지 벌써
1: 맞아요.
0: 많이 생겼겠죠?
1: 네. 네, 근데 댓글에 정말 해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0: 네.
1: 근데 이제 언어가 다른데도 나이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도 눈물이 나. 이런 댓글을 보고 이렇게 언어가 달라도 우리의 또 한국적인 또 감성을 전달할 수가 있구나
0: 네.
1: 해서 너무너무 큰 희망이 생겼고
0: 네.
1: 또 저는 국악 전공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국악인 지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까지 국악을 한국적 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아티스트 분들은 정말 정말 많았는데
0: 네.
1: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도를 한건또 처음이라
0: 네.
1: 처음인 사례라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을
0: 네.
1: 가졌다는 얘기를 또 듣고 또 엄청난 책임감도 또 생기고
0: 네.
1: 정말 그 말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러 사실 걸그룹이 사실 있고 아이돌 분들이 많잖아요.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 쪽에 특징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1: 저희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0: 네.
1: K-POP을 기반으로 한국적인 소리를 더한 또 저희만의 크로스오버 팝이라는 장르가 가장 저희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뿐만 아니라 노래 외에도 의상적인 면이나 안무, 또 뮤직비디오의 뒤에 배경들, 이런
0: 네.
2: 부분들이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의 차이점입니다.
0: 그러니까 서로의 색깔들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것들을 많이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고
1: 네.
0: 또 앞으로도 그런 음악 활동에 있어서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녹여내기 위해서 꾸준히 또 노력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아이돌의 안무라고 하면은 칼군무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영상을 보긴

0: 같지만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칼군무다라기보다는 어떤 곡선의 우리 한국적인 미에 대한 어떤 우리 한국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연함? 네. 되게 뭔가 부드러움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특징과 장점으로 살려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살려서 가져갈 건가요?
1: 네, 저희가 지금 K-POP 안무에 한국무용을 더해서 좀 박자에 딱딱 맞는 안무보다는 네. 곡선의 움직임,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려고 안무를 항상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치마를 잡고 걷는 장걸음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넣으면서 좀 더 한국적인 요소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우리의 색채를 잃지 않고 어쨌든 우리의 음악 안에 바탕으로 K-POP의 음악에 우리의 소리나 우리의 춤 동작들을 같이 함께 해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만큼 거는 기대가 되게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2: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아니 뭔가 말하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만큼 어쨌든 이게 또 우리 안에서의 흔치 않은 일들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서의 또 어떤 그런 큰 사명감을 또 가지면서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그래서 앞으로의 또 네. 계획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저희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목표는 연말 무대에 서서 네. 저희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면 약간 히든 구간이 있거든요. 네네.
2: 저희 음원에는 없는 구간이 있어요.
0: 그 라이브에서만 들을 수 있는
1: 네, 그 퍼포먼스 비디오에서만 네. 볼 수 있는 파트
2: 저희의 구음, 저의 구음과 네. 송현이의 한국무용이 제대로 들어간 파트가 있어요.
0: 네네네.

0: 그 파트를 꼭 이제 연말 무대에 나가서 특별 무대로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무대에 꼭 나가고 싶고 네. 또 한 번만 네. 받을 수 있다는 신인상.
1: 아 신인상 누구나 탐내는.
0: 네.
1: 아 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열심히 활동해서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또 신곡도 발표했잖아요.
2: 네.
1: 그 신곡에 대해서 또 한번 모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2: 저희가 얼마 전에 발매한 음원인데요. 두 번째 디지털 싱글 타이틀곡 하와입니다.
1: 하와.
2: 네, 타이틀곡 하와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금기로 여겨지는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네.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요.
1: 네.
0: 이번 앨범에 세 곡이 들어가 있는데 네. 선공개 곡이었던 라일락이라는 곡은 수줍고도 당돌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계연서라는 곡인데요.
1: 네.
0: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계절 내내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쓴 그런 편지 같은 곡입니다.
1: 편지. 네. 근데 그 발표한 신곡을 여기서 들려주신다고요?
2: 네. 준비했습니다.
1: 그럼 퍼포먼스 함께 이번에?
2: 아쉽게도 오늘 컨셉이 잘못 잡았습니다.
1: 네. 진짜요?
2: 아 그러면 타이틀곡
1: 이 혹독한 연습생 과정을 거치면서
0: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네.
2: 타이틀곡 안무 혹시 조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1: 그래요. 아 이런 거 나도 이런 거 보여주셔야지.
2: 네 그러면은 하와 코러스 부분 안무를 조금
1: 어떤 포인트나 어떤 그게 있는 거죠?
0: 포인트 안무는 네. 저희가 Run You Better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1: 네.
0: 그 가사에 딱 맞게 손가락으로 Run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 안무예요.
1: 네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0: Run

0: 사실 이런 안무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안무들은 사실 또 챌린지로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챌린지를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저희 챌린지 방금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구간이
0: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 방금 짤이 만들어진 거예요.
1: 혹시 같이 쳐주실
0: 그렇게요?
2: 같이 쳐주시면 너무 좋아요.
0: 당장 하기에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0: 지금 녹화 끝나고 네. 한번 해봅시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네, 네.
0: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사실 또 이렇게 신곡 발표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로 또 바쁠 텐데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1: 불러주셔서 아지트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2: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0: 그리고 정말로 네. 앞으로도 더 잘 되겠지만 많은 해외에서도 우리의 국악을 바탕으로 한 우리 이런 K-POP 그리고 또 우리 도드리만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장르 를 잘 알려서 더더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활동들도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 네. 또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 네,
0: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럼 도드리의 허와 그리고 또 사계연서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고 또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낯설지만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젊은 국악인들의 새로운 도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인들의 든든한 쉼터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만 더질

0: 구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구속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반가워.
1: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0: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0: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청음의 김아령입니다.
1: 저는 삼색청음의 장세준입니다.
2: 삼색청음의 윤아예입니다.
0: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민요과에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함께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2: 눈빛만 봐도 언제 취임새를 넣어야 하는지

0: 누군지 알 정도로 척하면 척! 호흡이 잘 맞는 삼색청음입니다.
1: 저희는 오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곡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어요.
2: 중학중 1학년 1반 친구들아!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다? 꼭 본방을 사수하고 우리 2학기 때도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아, 오늘 첫 무대 풍년가와 군밤 타령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익숙한 가락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저도 그랬어요. 예. 두 곡 모두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친숙한 민요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0: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안에는 지역마다 다른 멋을 지닌 뭐 민요도 있고 그리고 뭐 판소리도 있고 그 국악 동요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교과서 속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교과서 속에서 악보와 글로만 만난던 곡들이 국악 영재들의 목소리와 또 연주를 만나서 무대 위에서 새롭게 펼쳐질 텐데요.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과서에서 만난 우리 가락 특집 다음 무대는요. 오프닝 무대를 꾸며준 세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고등학교 5학년 대구 사는 가야금 공주 김규리입니다. 저는 가야금 소리에 반해서 가야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가야금을 배워보니 손으로 부르는 것도 어렵고 연습할 게 참 많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난 할 수 있다, 난 공주니까 이런 거 식은 좀 먹히지, 아자아자 텐션을 올리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금의 매력을 널리 알릴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가야금 선조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마치 발로 빵빵 차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오늘 제 가야금 연주로 스트레스를 팍팍 날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보면 네.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했습니다.
1: 네. 교과서에서 사실 산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 가야금의 매력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산조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는 흥겨운 민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Good afternoon.
3: 안녕하세요. 우리 미녀를 정말 사랑하는 박채원입니다.

0: 저는 지금 미국으로 어학연수 캠프를 와 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러 왔지만 함께 있는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소리를 들려주며 전파하고 있답니다. 저는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아리랑을 처음 듣고 한 번에 빠져서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가사와 평이하면서도 중독적인 그 음색이 아직도 부를 때마다 저를 설레게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국악 명인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릴리리아, 미량아리랑 그리고 경복궁타령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귓가에 익숙한 노래지만 튀김새와 함께 아름답게 불러볼 예정이에요. 제가 잘 표현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주세요.
1: 박채원 화이팅! 구강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청포도처럼 매력 넘치는 판소리 사랑꾼 김진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요. 제가 워낙 잘 불러서 부모님께서 판소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판소리가 엄청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눈만 감아도 호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제가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그때야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2: 그렇지.
1: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 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왕노래 헤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는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꼬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2: 아,
1: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필 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지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차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아이쿠. 아이고 나 사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요.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회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사를 맞을 것이 동의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사라가 한 개를 넣었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 이놈 내 목 이르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소국 대라가야 찬혁한 기와 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무른즉 고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0: 네, 소리 한 자락에 장면이 살아나는 게 바로 이 판소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도 보니까 그 매력이 제대로 느껴졌던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이죠.
1: 네, 소리꾼의 목소리와 표정 또 몸짓만으로 범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0: 네.
1: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진짜 눈앞에 커다란 범이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 다채롭게 펼쳐지는 교과서 속 우리 음악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2: 안녕.

0: 네, 개성 넘치는 탈부터 역동적이고 힘 있는 춤사위까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무대였습니다.
1: 네, 이 탈춤이 네.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뿐만 아니라 체육교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탈을 쓰고 또 말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양반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과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춤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탈춤의 기본 동작을 직접 익혀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0: 네, 흥겨운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서 탈춤의 흥과 해악이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1: 자, 다음 무대는 제주도의 밝고 정겨운 가락이 담긴 너영 나영, 남도의 구성진 멋을 느낄 수 있는 진도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2: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최이정입니다. 작년 이 노래 들어볼래에 나왔을 때 정말 좋아서 꼭 다시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키가 한 달에 1cm씩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저 언니 같아졌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교과서에 실린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 그리고 홍보가중 박다는 대목인데요. 두 곡 중엔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은 박수를 치며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랑 판소리, 앞으로도 판소리와 이제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교과서에서 만나봤던 우리 음악을 무대 위에서 새롭게 들어봤는데요. 네. 익숙한 민요도 있었고 또 판소리도 있었고 산조 또 탈춤까지 네.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책 속의 악보와 설명으로 만났던 우리 가락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연주 그리고 춤으로 만나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또 재밌게 다가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시작된 우리 음악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막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최희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가 한 곡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흥보 내외간에 박을 한 통 달아놓고 자식들과 박을 한번 키워보는 게 시르르르

팡!

마누라. 예. 톱 소리를 맞춰 주소.

0: 하고.
1: 제일 하이.

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
붙여놓은 놈, 그놈의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땀에 박수 끌고 가고 염체가 없은 게 땀에 조상께 두에 넣어놨구나. 이거 광가에 살면 큰일 난게 어찌 됐어야 버려라. 흥보 마누라는 말이 아이고 여보 영감. 예.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 하늘 그럴 리가 있겠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 그래 볼까?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거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하여 돈이 여보 마누라! 예? 돈과 쌀이 많이 넣었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공 짐이라.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냈어도 줄지 않는 쌀과 돈이라고.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나 우리 한번 떨어보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대회관에 돈과 쌀을 떨어보 보는디. 흥보하자라고 흥.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무각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지난주 제가 또 전력 들어가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0: 26도로 걸어선 거 절약을 전략적으로.
3: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성스러운 음악회에 사회를 맡게 된 박부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무대는 수제촌으로 막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락이 힘이 있고 장중하고 박자와 선율이 유장하게 흐르는 수제체는 과연 우리 전통음악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음악이 좋아서 2002 월드컵 개막식 곡을 바로 이 수제천을 주제로 해서 작곡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했습니다. 오늘 이 연주는 최고의 연주자로 구성된 양주 풍류악회 여러분들을 필두로 해서 서울시 국악합주단 그리고 서울시청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그리고 라금 국악관현악단 여러분들께서 함께 연주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펼쳐지는 무대는 살풀이입니다. 이 살풀이라는 것은 원래 무속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살을 푼다는 뜻인데요. 일찍이 우리 선조들께서는 인간을 해친다고 믿는 이 살을 가무악을 통해서 풀어버리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연주되는 음악을 우리는 신아위라고 하고 함께하는 무용을 살풀이라고 합니다. 살풀이춤은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서 1990년 중요무용문화재 제97호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보유자이신 정명숙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28명의 무용수가 출연을 합니다. 어떤 장관이 펼쳐질지 기대가 큰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춤의 특징 정중동이 잘 표현된 그러한 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살풀이와 더불어서 코로나가 좀 물러나고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풍요와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무대는 경기민요와 창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민요가 있지요. 그래서 그 민요는 그 각 민족의 삶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민족성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이 민요는 구전으로 해서 전수가 되기 때문에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우리 민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출연하시는 보유자 이춘희 선생님 그리고 최수현 강효주 선생님들께서 오늘 출연해 주셔서 우리 민요의 정수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대는 창극 심청입니다. 창극은 판소리와 달리 배역들을 전부 나누어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예술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아주 보기도 좋고 또 판소리도 듣고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뮤지컬처럼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아마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유자 안숙선 선생님을 비롯해서 왕기석, 정혜빈 선생님께서 무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민요와 창극 심청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도화동 사는 심학규라는 맹인이 이제 막 당도하였사옵니다. 어서 모시도록 하여라. 예.
1: 아이고 내가 딸 발음 먹은 죄가 있네.

0: 나를 잡아 죽이려고 패서 아들 보였구나. 아이고 나 안 갈라요.
1: 신맹인 대령이요. 어서 이리 오셔라. 처자 유무와 가세 형편을 소상히 밝히라는 황후마마의 명이시오.
0: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넌 용케 죽을 띠 죽여 들어왔다. 예! 소맹이 아리라.

상처와 어미지로 딸 자식을 강도에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 벌어 다니며 동양주 설로 도 매겨 차오게 길러내요. 15세가 되었느니 이름은 정이 없고 조행

밤을 비롯한 그 동생이지 갈증에 우연한 죽음을 만나 공양리 삼백성만 묵은사로 신주하면 소맥눈을 뜬데 알기에 효성 있는 내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채수로 죽은 지 무궁 3년이나 되었소. 듣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는 돈 살자

거지란 아버지란 이러고요. 아이고 나는 하늘도 없고 딸도 없소. 불안동녀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얘가 무금 3년인비 누가 날 들어.

0: 아버지 눈을 떠서 심성을 보옵소서.
1: 정의라니, 정의라니. 참말이니 정거왕들 내 딸 심청 여기가 아니라고 살려오다니 웬 말이냐. 정이라니
0: 전신이 감동하사 저는 살아왔었는데

0: 이것이 꿈이니! 꿈이 거듭 깨지 말고 홀전기 그듯 날 잡아 가거라.
1: 네 여성이 부족하야 아버지 눈을

0: 살았다면 눈 못 떠도 한 예 없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어디
1: 아버지.
0: 아이고 가까워여라. 네가 이놈의 문제였어야. 내 딸은 보제.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제. 내 딸 좀 보제. 보이다. 보여. 내가 눈을 떴네. 내가 눈을 떴어.
1: 아버지.
0: 정이.
1: 아버지.

난 열심히 어둠 침침핀 방 안에 불을 켰듯이 반갑고 사냥 속 큰 싸움에 자룡

예, 심청전 중에서 아주 백미죠. 예, 부녀 상봉 눈뜨는 대목을 함께 하셨는데 이 대목을 보시면 우리 마음의 눈을 다 뜨게 됩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다 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뜻에서 조용한 음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악합주 천년만세인데요. 예, 천년만세는 조선시대 궁중 연례악의 하나로서 연주됐던 곡입니다. 뭐 천년 만년 오래 살자 이런 뜻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풍류음악 중에서 이 실내악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연주들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곡입니다. 음악을 이끌어가는 악기가 거문고이기 때문에 일명 줄풍류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곡은 세 곡이 함께 이렇게 엮어서 연주가 되는데요. 첫 번째 곡은 계면가락도들이, 두 번째 곡은 양청도들이, 세 번째 곡은 우조가락도들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주풍류학회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풍류학회 여러분들은 인원이 많으셔서 다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정악에 또 이 풍류음악이 아주 대가들이십니다. 이분들도 우리 이 한음음악회에서 여러 다양하게 음악을 연주해 주시는데 오늘 그 진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곡은 병창 제비 노종기가 되겠습니다. 이 병창은 이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가야금 병창,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면 거문고 병창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준비된 곡은요, 흥보가 중에서 강랑 같은 제비가 보은 박씨를 입에 다물고 중국을 거쳐서 흥본의 집을 찾아오는 그 과정과 박씨를 흥보에게 물어다 주는 그런 장면을 엮은 대목입니다. 병창 보유자 강정숙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예진 선생님과 18명의 출연자가 함께 출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때요 흥보제비, 흥보씨 은혜 갚을 양으로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보면 나오겠다.

다음은 기약 합주로서 시나위 합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나위는 경기 이남 지방의 무속 음악인데요. 원래 이제 무가와 함께 연주되는 곡이고요. 이 곡에 춤이 함께 하면 앞에서 보신 살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구태에 대한 성격이 점점 없어지고요. 순수하게 실내악처럼 이렇게 기악 합주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야말로 이 한국적인 재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해진 가락이 없습니다. 음만 같이 맞춰놓고 연주자들이 각자 각자 즉흥으로 연주하면서 앙상블을 이뤄가는데요. 이러한 음악은 우리 그 재즈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연주자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 곡은 합주가 안 됩니다. 그 대신 자기의 연주 실력을 만껏 발휘할 수 있는 곡이 또 이 시나위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대가분들이 출연하셔서 연주를 해 주십니다. 고문고 연주의 보유자이신 이재화, 그리고 가야금의 안옥선, 피리의 서울시 보유자 최경만, 대금의 원장현, 아쟁의 김영길, 장구의 손정진, 징의 고종훈, 이상 선생님들께서 출연해서 시나위를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무대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렇게 각 장르마다 지역마다 특성 있는 음악이 있다는 것은 참 놀랄만한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전통음악의 특징은 정말 세계 어느 민족에도 지지 않는 그러한 우수한 음악들을 우리 선조님들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전승 보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무대가 더 중요하고 참 감사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무대는 조지훈 씨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승무입니다. 이 승무는 원래 불교 작법무에서 불교 의식무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이제 민속 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9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이 되었죠. 한용숙 선생님이 지정을 받으셨는데 붉은 가사에 장삼을 걸치고 백옥 같은 꽃갈과 버선코로 돋보이는 승무는 달고 어르고 맺고 푸는 그런 리듬의 섬세한 표현하고 그리고 초월의 경지를 아우르는 그 춤 사이의 오묘함이 참 보는 이를 감동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그러한 춤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진유림 선생님과 14명의 무용수가 펼쳐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국악대향연의 자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크라운 해태제과 윤영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순서로 승무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래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곡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구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바뀔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0: 조선 말 단 10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종.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맛을 찾아
1: 알소?
0: 전국 팔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2: 아, 날 좋다. 좋아. 산도 푸르르고. 야, 이렇게 날이 좋을 때는 내가 가끔씩 미복 자맹을 하고 그랬었는데.
3: 미복 자맹이 뭐예요?
2: 미복 자맹이란 것은 이제 임금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몰래 가서 들여다보는 거라네. 백성들이 삶이 평안한지 안한지 그걸 잘 살펴보는 것이 성군이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미복 자맹을 하다 보면은 백성들의 삶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재미도 좀 볼 수 있고.
3: 재미가 뭐예요?
2: 백성들이 먹는 좀 다양한 각가지 음식들 같은 거 그런 거 맛보는 재미가 있는 거지. 아, 잠깐만. 내가 그때는 말이야. 하고 옳지. 오늘을 그걸로 하면 되겠네.

0: 구수한 냄새가 마중을 나왔구나. 어? 어디 보자.
1: 같이 가세요.
0: 아, 빨리 와요.
2: 아, 시골.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나물 다듬고 계셨네요.
1: 예, 예, 예.
0: 아이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1: 한복은 그냥 생활복으로 가겠어요. 아, 입는 옷이고요.
0: 아, 평상시에 예, 늘 예. 입으시는 옷이에요?
1: 예.
0: 오, 그러시구나. 이게 돈나물이죠?
1: 돈나물이에요. 요새는 와, 봄이라 예. 이제 이게 꽃피어 지금. 와. 그래서 피기 전에 물김치, 열무 물김치 담가서 손님들 드리더라고요, 요새.
0: 그래요? 아니, 제가 사실은 여기 오다 보니까 입구에서 아주 쿨한 냄새가 나가지고. 예.
1: 청장집이에요.
0: 그쵸? 아, 그런 것 같았어, 제가. 예. 그 청장.
1: 근데 왕 역할에 많이 나오셨던 분.
0: 아, 예.
1: 맞죠?
0: 맛있구나, 왕이었습니다.
1: 예, 예, 그럼.
0: 아, 그러면은.
1: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맛있는 청국장 맛볼 수 있을까요?
1: 그러면 한번 아, 해드릴게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맛있게 드세요.
0: 네네네. 네네.
1: 근데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0: 네네네, 알겠습니다.
1: 그렇게 할게요.
2: 자맥 나오시면 주로 뭐 드셨어요?
0: 아, 내가 미복 자맥을 나오면은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녔지. 근데 궁중 음식에서는 이 자극적이거나 냄새가 강한 음식이 없거든. 그래서 특히나 청국장 같은 음식은 수라상으로 받아 먹기가 어려워지. 그렇다고 내가 뭐 수라상 상무한테 청국장 좀 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청국장 먹으러 많이 나왔던 것 같네.
2: 근데 조선시대에도 청국장이 있었나요?
0: 아, 그럼. 조선시대에도 청국장이 있었지. 청국장이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에 나온 건데 그 전부터 발효콩을 이용한 음식들이 있었지. 뭐 시장 또는 장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네. 조선왕조 실록이나 임원경제지 같은 고문헌을 보면은 발효콩을 이용한 식품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콩을 발효해서 만든 식품이 소화를 돕고 몸에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네. 그게 바로 된장과 청국장을 이야기하는 거라네.

0: 사장님, 사장님.
1: 예?
0: 아, 사장님 뭐 하고 계세요?
1: 아, 깜짝이야. 예. 청국장 띄웠는데
0: 오~
1: 잘 떴나 안 떴나 하고 보고 있는데 잘 떴네요.
0: 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1: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야, 청국장 냄새가
1: 구수한 냄새나
0: 구수한 냄새가 쫙 올라오네요. 야, 아, 이게 지금 청국장 띄우신 거예요?
1: 한번 드셔보실래?
0: 어, 아니 냄새 좋은데요?
1: 좋은 냄새 나죠.
0: 구수해. 먹어도 되는 거죠?
1: 어때요?
0: 어, 맛이 막 자극적으로 세지 않고 구수하면서 은은한데요?
1: 그렇죠.
0: 맛있다.
1: 이게 옛날에 할머니, 네, 할아버지들이 이거 드시고, 네, 영양 보충도 되고, 이거 콩 하나로
0: 그렇구나.
1: 그렇게 드셨던 음식이에요.
0: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 이게 사이사이에 볏짚을 왜 이렇게 꼽아 놓으신 거예요?
1: 이거는,
0: 네,
1: 엄마가 하셨던 방식인데, 이거를 여기 이제 농사를 지니까 이게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0: 집이 있으니까.
1: 이거를 꽂아야 네. 이게 잘 뜬다. 천국이 뜬다는 건 이렇게 진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걸 뽑고 하면 지금도 지니까 너무 잘 뜬대.
0: 그렇구나. 그죠? 사이사이에 볏짚을 꽂아가지고 더 잘 뛰게 하는 거군요.
1: 아, 여기서 무슨 애기들도 체하면은 옛날에 약 없을 때는 이 볏짚을 삶아서 먹였대요.
0: 아무튼 이렇게 직접 저 청국장을 이거 다 띄우셔가지고 음식으로 내시는 거네요.
1: 맞아.
0: 이거 다 정성이다 진짜.
1: 콩은 밤에 앉혀 놓으면 아침에 끓이려면은 알맞게 딱 불어요. 24시간 뜨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면은 내일 아침에. 뭉근하게 24시간을 타면 연탄불도 꺼져 이제 그때는.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0: 몇 시간 정도 띄우세요, 그러면?
1: 이틀 조금 안 돼야 돼. 이틀이 넘으면은 이 자체에서 너무 발효가 돼갖고 네. 약간 냄새가 나.
0: 와, 그럼 어쨌든 불리고 삶고 띄우고 그러면 3일 이상이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
1: 아, 끓이기까지는 5일이 걸리는 거야.
0: 야, 잠깐만. 그러면은 얘를 딱 이제 해가지고 끓이면은 청국장이 맛있는 청국장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되는 거죠.
0: 그럼 어떻게 저는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 입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1: 우리 집에 모처럼 오셨으니까 제가 잘 끓여서
0: 알겠습니다.
1: 대접해볼게 드시고
0: 알겠습니다. 아, 생으로 먹은 것도 맛있기는 하지만 찌개로 먹는 게 더 맛있지. 아, 그렇다고 해서 아까 먹은 청국장이 안 맛있었다는 게 아니라 구수하고 맛은 좋지만 그래도 찌개는 양념이랑 갖가지가 다 들어가서 완성된 식품이니까 그게 훨씬 맛있긴 하겠지. 아, 진짜 아까 딱 청국장 띄운 걸 먹어봤는데 콩을 입안에 넣으니까 예전에 미복 자맹 다닐 때 다니던 그 청국장 집이 떠오르더구만. 아, 참 맛있었는데.
2: 자, 이제 청국장을 한번 끓여보자. 정성껏 잘 띄운 청국장은

0: 꽃배기에 풀을 올리고 먼저 끓여낸 청국장을 다시 나눠 담고 고소한 두부와 싱그런 채소들을 함께 담으면 꽃배기에서 하나가 되어 보글보글 소리를 내는구나. 그건 참 냄새가 일품이다. 어찌 소리부터 맛있을꼬? 뽀얀 흰쌀이 모락모락 김을 내는 솥밥까지 하나 짓고 나면 군침이 벌써부터 나는구나.
1: 우와, 아유, 이거지 이거야.
0: 청국장 한 상 대령이요. 얼씨구.

0: 저 우리나라 사람 말이야 이렇게.
1: 내가 너무 오두방정을 들었구나.
0: 우리나라 인심이 다 여기 상차림에 다 보이는구나. 아, 이 집이 과연 청국장을 잘하는 집인가 보구나. 어디 보자, 잠깐만. 아, 속밥이 나왔네.

0: 해놓은 다음에 어디 보지. 과인이 이 누룽지를 좋아하는 걸 어찌 알고. 자, 밥을 다 퍼고 어디 보지. 아주 잘 익었구나. 물을 붓은 다음에.
1: 좋다.
0: 준비 끝. 자, 오늘의 주인공 청국장을 먹어보자꾸나.
2: 임금님, 김이 필요 없어요?
0: 에이, 무슨 김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김 빠지게. 자,
3: 어이씨구!
0: 내가 그냥 먹어보겠노라. 이야, 어우, 야, 이거 뭐 푸짐하네. 좀 먹어보자. 먹어보자. 이거 참. 두부도 들어가 있고.
3: 맛있구나.
0: 이거 줄 거야. 아, 뜨거워.
4: 미종이 청국장을 먹기 시작하는 뒤 보글보글 고소한 향 가득, 입안 가득. 그 향이 진국이로 소이다. 한 숟갈 가득 밥 반수 뜨고 모락모락 김나는 청국장 한 숟갈 하면 손길이 멈추질 않네. 사내 진미가 이 앞에서 무슨 소용이요?
0: 오. 아, 좋아, 좋아. 야, 짜지도 않고 딱 좋은데, 진짜. 오, 참으로 맛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청국장의 맛이구나. 미복 자몽할 때 먹었던 그 청국장의 맛이야. 아. 야. 이거 청국장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잘 드시겠는데 이거. 응? 한번 먹어봐야지. 응? 잠깐만. 어! 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청국장도 오케이. 응? 밥하고 청국장을 듬뿍 넣어가지고. 응? 이렇게 먹어볼까?
3: 맛있구나!
0: 아, 야, 이거 아무도 없으니까 임금 탈통 이거 먹어. 응? 이거 딱 벌려 먹어도 되니까 너무 좋네. 맛있구나. 늘 먹던 청국장인데 그 맛이 다르구나. 왜 콩을 볏짚으로 띄우셔서 그런가? 다 부드러운 것 같네. 청국장 좋아하세요?
2: 네, 좋아합니다.
0: 네?
2: 좋아합니다.
0: 부럽죠? 진짜 맛있어. 아니, 그리고 아까 사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딱 적당하게 구수한 맛이라서 혹시 청국장 좀 못 드시는 분들도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야,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법한 그런 청국장 맛인데. 한 거 맛보자. 잠깐만. 이거 뭔가 신통한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내가 보통 청국장은 콩이 부드러워가지고 물르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히는 식감이 다 있는 게 너무 좋네, 이거. 어? 이게 뭐지? 뭔데? 뭐야? 아, 이게 주인장의 비법인가 보구나. 어?

0: 비닐 맛이 있어. 응? 이야, 그냥 청국장하고는 또 좀 다른 맛이야. 아주 동발동하네. 물을 넣어서. 깍두기인가? 응? 잠깐만. 야, 보통 청국장 먹을 때 그냥 두부만 생각했는데, 야, 요게 들어있으니까 또 씹는 맛이 있어요.
1: 맛있구나!
0: 잠깐만. 사장님! 아, 사장님, 여기다. 사장님! 와, 이거!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2: 물어보세요.
0: 아니, 이게 뭐예요? 그냥 무가 들어있는데?
2: 깍두기예요, 깍두기.
0: 아, 깍두기예요?
2: 깍두기예요.
0: 아, 여기다 깍두기를 넣으신 거예요? 아, 그냥 보통 깍두기?
2: 고냉지 무야.
0: 아.
2: 고냉지 무를 우리 화물차로 갔다가 실어갖고 와서 네. 썰어가지고 염장을 강하게 해서 방법이 조금 다른 거는 네. 볏짚을 쓴 거예요, 제가. 저기 고추 씨를 뿌리면서 네. 볏짚은 위에만 덮어.
0: 그럼 간은 소금하고 고추 씨하고 이렇게 그거로만 그렇죠. 하고?
2: 섞어서. 좀 매콤한 맛도 나는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러지. 이 깍두기가요, 20년 넘은 거예요. 내가 문 열은 지는 28년, 올해 29년 차 들어가는 거고 이건 한 20년 된 깍두기야.
0: 오, 아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집에서 먹던 거랑 좀 달라. 예, 적당히 딱 구수하면서 예? 감칠맛이 그냥 무맛이 아니에요.
2: 그냥 무맛이야.
0: 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음식은 정성이, 손맛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주인장도 내가 봤지만은 청국장 띄우고 뭐 깍두기 고냉지에서 해가지고 뭐 담그고 하는 그 정성이 손님상에 고스란히 올라가는 게 아니겠나. 아, 역시 우리 한국인의 밥상은 손맛이 중요하구나. 정성이 중요하구나. 그런 느낌을 또 한 번 받았다네.
1: 맛있구나!
0: 아이, 잠깐만. 응? 다 먹었는데? 아, 밥 모자라잖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밥 더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체면에. 아. 어? 어, 잠깐만. 오!
3: 얼쑤?
0: 누룽지가 있었지? 오!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누룽지가. 이야. 오이구, 누룽지가 아주 그냥 잘 불었네. 응? 어? 야, 요것도 청국장 국물에다가 또 누룽지 떠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궁중에서는 삼국나인들이 이걸 안 해줘가지고 말이야. 응? 어? 아이, 내가 얼마나 갖고 싶어. 아유, 맛있다. 이렇게 하고 청국장 한 숟갈? 누룽지 한 숟갈? 청국장 한 숟갈? 아우, 맛있다. 야. 아우, 청국장이 맛있어서 열심히 먹다 보니까 다른 반찬은 손도 안 댔네. 아우, 잠깐만. 여기 나물이랑 이런 것도 다 직접 묻히신 것 같은데. 먹어보자. 아우, 물이 이렇게 돌이렀어. 아, 호박인가?
1: 맛있구나!
0: 야, 호박으로 또 이렇게 된구나. 자고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을 누룽지로 다 마무리를 해줘야 제대로 된 한상인 거지. 아우, 아우, 누룽지로 마무리하니까 너무 좋은데? 아우,
1: 아, 아우, 오늘 또 한상 가득 맛있구나!
0: 아. 잘 먹었다. 이게 인사를 좀 드리고 갈까나.
2: 가세요.
0: 아유, 사장님. 예. 아유, 너무 잘 먹고 갑니다.
2: 잘 드셨어요?
0: 네.
2: 이거 뭐냐면은
0: 어머.
2: 우리 단골 손님들이 택배로 예. 다 시키시고 다 단골 손님들이야. 아. 택배로 시키면은 택배로 보내드리는 거야. 근데 이거 예. 오셨으니까.
0: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죄송해가지고. 아,
2: 청국장 맛있다며.
0: 네, 맛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받아도 되겠습니까?
2: 되죠. 어. 아니, 맛없으면 안 가져가는 거지.
0: 와. 네. 야, 이렇게, 이렇게.
2: 택배로 보내드리는 거야.
0: 야,
2: 오래들
0: 감사합니다.
2: 되셔가지고.
0: 예, 예, 예. 야. 어휴,

0: 감사합니다.
1: 언제 오실래요? 또 오세요. 그럼,
0: 예,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먹고 갑니다. 예,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0: 예.
1: 안녕히 가세요.
0: 네.
2: 좋아. 임금님이 두 손 가득 좋아, 좋아. 신났구나.
3: 밀키트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0: 밀키트? 사람 밀기두. 아까 주인장이 주신 것은 밀기두라네. 자막 넣어주게.
3: 밀키트.
0: 아, 밀기두. 앞으로 밀기두라 부르도록 하거라.
2: 구수한 내음이 골골이 스며 한 숟갈의 속이 쑥 풀리고 두 숟갈의 마음이 놓여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한 상이구나. 그 소박한 밥상이 백성의 숨결, 정이 담겨 지금도 눈 감으면 떠오르네. 그 깊은 맛, 그 따뜻한 마음, 왕이라 해도 다르지 않구나. 그날의 청국장, 내 마음속 국보로다.
0: 어디 보자.
4: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0: 굉장히 국밥이 유명하거든. 어디 보자. 오,
5: 그냥 들고 흔들어도 이렇게 쫀득쫀득. 흔들흔들하네.
2: 맛있구나.
5: 고소하고.
4: 난감하네.
2: 맛있구나.
5: 매일 먹어도 맛있어.

0: 반가워.
1: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2: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3: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4: 12시간?
3: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5: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7: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장난치를 부렸습니다. 없는 것은 있는 듯이 적은 것은 많은 듯이 고래를 대로 받으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노래를 한번 하면 가정의 우환 상작 감기고 노래를 두번 하면 백사만사 잘 되고 노래를 세번 하면 부귀 증명 장자 주건하게 잘 산답니다. 그러니 우리 그물실로 한번더 가봅시다.

0: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0: 몇 시인데 애들이 진짜 약속을 안 지키네. 약속을 안 지켜. 아, 왜 안 와?
1: 너무 덥다.
2: 너무 덥네요. 아, 8시인데?
0: 오, 이래. 저 형 봐. 야!
2: 큰 거, 뭐야? 어머,
0: 아, 나 진짜.
2: 엄마 뭐해요, 혼자서?
0: 몇 시야?
3: 차 샀어?
0: 어?
3: 차 샀니?
0: 아, 이거는 렌탈. 아니, 그나저나 몇 시냐고.
3: 몰라, 나 시계가 없어.
0: 어? 지금 땀이 다 찼다, 여기에 내가.
3: 거기로 한 시간이 몇 시인데?
0: 어?
3: 몇 시인데?
0: 8시 반.
3: 지금 몇 시야?
2: 8시 반.
0: 일찍 왔네.
3: 근데 정확히 맞춰왔지. 형이 너무 빨리 왔네.
0: 내가 일찍 왔네. 아니, 근데 왜 그 한 명은 왜 없어?
2: 서령! 없네?
0: 윤서 형은?
3: 지각했네, 지각했어.
2: 아!
0: 아니, 오늘 그 뭐야, 일찍 퇴근이지.
3: 맞아.
0: 늦게 출근이 아니잖아.
2: 그러니까.
0: 어?
3: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0: 뭐야?
3: 늦게 출근할지, 일찍 퇴근할지.
0: 그래?
2: 가!
1: 대박이다.
0: 어, 안 돼.
3: 야, 얼른 와! 얼른 와, 이제!
2: 얼른 와!
3: 얼른 와! 예! 아... 1분 59초!
2: 대박!
3: 쟤 온다, 쟤 온다, 쟤 온다, 저기 있어.
0: 어, 뭐야, 뭐야?
2: 왔어, 어, 왔네! 아, 저 설렁 없으면 나 언니 어떡해!
0: 너 언제 와 있었어?
2: 저 위에 있었는데요?
0: 왜?
2: 아니, 살짝도 기다리고 있었죠.
0: 아, 근데 진짜 일찍 퇴근해요?
1: 네.
3: 진짜예요?
1: 게임은 게임이니까.
0: 몇 시 퇴근해요, 그럼?
1: 제가 지난번에 점심 먹고 퇴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0: 점심 먹고 퇴근이에요?
1: 네.
3: 점심 주지 마요, 그러면은. 일찍 가는데.
2: 그래서 머리 하고 왔네. 머리 좀 하고 왔어요.
0: 그러면 오프닝하고 퇴근하면 안 돼요? 점심 먹이는 게 너무 싫은데?
1: 점심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2: 그래도 카메라는 나와요.
3: 왜요? 뭘 또 게임해가지고 주 겸식 밥을 또.
0: 아,
3: 그건 아니죠. 우리 하루 종일 저.
0: 아, 뭐 또 캐네. 누가 또 뭐 마이케나 막 이런 거 할 것 같네, 느낌이.
3: 바지락 이런 거?
0: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알죠, 이제 다?
2: 고창.
3: 고창 예뻐.
0: 고창, 고창.

0: 왔어.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대박.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잠시만요.
1: 가지 마세요.
2: 잠깐만요.
0: 내어주세요.
2: 이 앞에 타는 거 아니야. 예.
0: 드라이브 옆에 타고 싶어요.
2: 신분이 다 따로 있어, 우리는 지금.
3: 엄청 크네, 근데. 아, 나는 경기 같은 거는 봤는데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
2: 출발! 오!
1: 갑니다!
4: 와, 뭘 잡아야 될 것 같아.
1: 옵션은. 아, 좋다!
2: 근데 뻘에 가도 얘는 안 빠지나 봐.
3: 와, 얘는 안 빠진다.
1: 와, 오! 바다에서 버스 타는 게 처음이야.
2: 나도.
1: 신기해요. 바다 버스.
2: 그렇네.
1: 오, 시원해.
2: 야, 시원하다.
1: 네, 이거야, 이거야.
2: 이동만, 그늘만 있어도.
1: 네, 맞아요. 오, 진짜 시원해.
3: 어, 저 사람들 몇 명 있대?
1: 저기 사람이 있네. 아, 저 조그마한 게 사람이 있어.
5: 자, 내려주세요.
2: 갯벌 체험.
1: 우와, 빠지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해.
5: 오,
0: 뜨거워.
2: 아니, 이게.
1: 이거 양말로 이거 양... 이렇게 내려도 돼요?
2: 네. 이거 양말만 봐도 이게 나이가 표가 나더라고.
6: 형, 근데 너무했어.
2: 아니, 애들 양말 봐봐.
6: 이 형 무좀 있나 봐요.
1: 오빠, 이게 뭐야? 뭐야? 무섭잖아. 무섭잖아. 이게
0: 다섯 손가락.
2: 자, 이런 양말 찔러도 되죠?
5: 예.
1: 근데, 오히려 아니, 이게 근데, 더 편해요.
6: 근데 진짜 편할 것 같아. 네.
2: 갑시다, 갑시다. 야, 약간 좀
1: 아, 주, 느낌.
2: 통화돼, 저거.
1: 이상해. 우와. 아, 내 양말. 아, 느낌 이상해.
2: 준승재 안 내려?
1: 어, 근데 느낌 좋다잉.
6: 야, 근데 여기 되게 부드럽다.
1: 이거 생일 케이크 위에 걷는 느낌. 생크림.
6: 얘 말을 너무 잘해. 생일 케이크 위를 걷는 느낌이래. 와.
5: 자, 여기서 한번 캐보시게요. 한번 어떻게 캐냐면
6: 예.
5: 이 정도 깊이만 해서
6: 예.
5: 이렇게 앞에로 이렇게 찍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6: 오.
5: 그렇게 예. 하면 이제 여기.
1: 와, 많이 나온다잉. 오.
6: 예? 아무 데나 그렇게 하면 돼요?
5: 예, 아무 데나.
1: 오. 화장품도 안 해.
6: 아니, 근데
5: 이게 백합이에요.
6: 백합.
5: 예.
6: 우와, 우와, 우와.
5: 이건 동주.
6: 오, 야, 움직여.
1: 우와, 뭐가? 살아있다.
6: 움직여. 뭐가? 움직여. 조개가? 어, 들어가 봐.
5: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가 되네들.
1: 신신. 어, 들어가. 가지 마.
0: 들어간다.
6: 신기해. 오, 이렇게 들어.
1: 오. 나 간다. 어, 순대. 아니,
6: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2: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네.
5: 와, 다시.
1: 와, 멋있다.
5: 여기 파서 나누면 와. 다시 들어.
2: 어찌 없어진다 이제.
1: 와, 그
0: 껍질이랑 어떻게 그렇게 봐?
1: 어, 얘도 들어간다.
2: 어디가 임마? 여기 있다.
1: 나빴다.
0: 이렇게는 어렵겠는데.
1: 도망간다는데.
6: 형.
2: 어?
6: 뭐해?
1: 캐시 가셔야죠, 삼촌. 그 선생님 캐신 거잖아요.
2: 아니, 다.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애들이.
6: 나 여기서 캘래.
5: 여기 찍으면 이렇게 앞으로.
1: 오, 나와.
2: 아니, 이거 손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 깊이는.
1: 응.
2: 와,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1: 네,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2: 어, 이 무슨 조개가 캐져 이럴 생각했거든?
1: 응. 오, 많아요.
2: 아니, 이거 와서 한 10분이면 가득 채워 가겠는데?
1: 네.
2: 이거 근데 손으로 키는 게 더 느낌이 좋아.
1: 손이요? 어떻게?
6: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진짜 느낌 좋다. 약간 이게 야, 흑장난 하는 것 같다. 우리 어릴 때 흑장난 하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흑장난.
1: 삼촌!
6: 응?
1: 뭔가 지금 캐고 있으니까 자연의 보석 같지 않아요? 다 자연이잖아요, 이거 다.
6: 나?
1: 아니, 삼촌 말고요.
0: 신기 오빠!
6: 나 자연, 어? 나 너무 바쁘다, 얘들아. 왜 이렇게 날 찾니, 오늘?
0: 이거 궁금해요. 몇 미터 들어가겠어요, 안에?
6: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와, 그냥 막 나와. 막 집어넣으면 막 나와.
2: 선생님, 이 갯벌은 왜 좋은 거예요?
5: 여기는 오염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기가. 유네스코 저기 등재도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고창 갯벌이. 이 모든 생명체가 많이 있고 저기에서 알아주는 저기예요, 여기가.

0: 이렇게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1: 네.
0: 뭐가 좋아요?
1: 아무것도 안 좋아.
0: 소민이는 뭐가 좋아요?
1: 조개.
0: 조개. 아. 조개 잘 먹어요?
1: 네.
0: 삼촌이 이거 줄까요, 조개?
1: 아. 이거 뭐
0: 잡고 오신 거예요?
2: 아, 고맙세요.
3: 여기 지금 괜찮아. 이리 와봐.
0: 저 한번 봐도 돼요?
2: 오, 여기.
0: 오. 오망 체험이 따로 있구나, 또. 우와! 감독님, 이거 봐봐. 아니, 고기가 산이야. 아, 난 몇 마리 있을 줄 알았거든? 이게 그러면 그 뭐지? 우리 그 식당 가면 작은 그 생선 나오잖아. 그게 이거죠, 거의.
4: 저기.
0: 맞죠? 이거죠, 거의.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4: 꼴뚜기.
0: 꼴뚜기.
4: 네, 꼴뚜기 그게요.
0: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초장 찍어 먹으면. 됐습니다. 꼴뚜기.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네.
5: 뭐야? 저거
0: 꼴뚜기야? 꼴뚜기?
5: 꼴뚜기야. 이러는 거 맛있어.
0: 이거 내가 삶아 먹으려고 달래했어.
5: 누구한테?
0: 어?
5: 대박.
0: 저기 밑에는
4: 꼴뚜기
0: 생선이 잡혀.
5: 아~
0: 저 그물망 있잖아. 그게 이게 그물을 친한 거야. 물이 빠져나갈 때 거기 걸리는 거야.
4: 저분들이 꼴뚜기 잡대.
0: 꼴뚜기랑 생선이랑 그 새우랑. 자, 그러면 우리는 체험은 다인 것 같은데.
6: 자, 많이들 계셨어요?
5: 네.
1: 네.
6: 제한 시간 안에
4: 너무 무거워.
6: 가장 큰 조개를 찾아오는 거다.
5: 어떻게 큰 거? 아이고.
4: 이 우리는 데는 없나 봐, 원래.

0: 저형뭐해? 도둑이, 도둑인 거 아니야 지금? 도둑이야! 얘들아! 얘들아 이래 마! 봐봐 도둑, 도둑 잡아! 봐봐 저 형 봐!
1: 아! 야! 오빠! 낼 거야!
0: 이걸 안 되죠? 왠지 알아요? 잡힌다? 아까
1: 뭐야! 이거 아니지!
0: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2: 아니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잡자.
3: 오 진짜 무서워. 오 이거 크다. 오 이거 크다. 오 이건 아니다.
2: 멍충이들. 아니 큰 것만 찾으면 되잖아.
4: 빨리 담아 담아.
0: 내 거 왜 다
4: 아, 몰라. 나 그럼 나 그럼 캐러 갈 거야.
0: 어디가?
4: 나.
1: 안 돼요. 데려오세요. 혹시 큰 거 잡으신 분 있으세요? 큰 거, 아주 큰 거? 혹시 큰 거 잡으신 분이 계신가요? 큰 거? 조금 큰 편?
2: 이거
1: 꼭 드릴게요, 이따가
5: 네, 알겠습니다.
1: 꼭 드릴게요.
5: 네.
1: 큰 거? 어, 저거
5: 안 주면 안 돼.
1: 아, 바로 드릴게요, 진짜. 저도 있긴 있는데.
5: 어, 잠깐만요. 삐삐, 잠깐만요. 타임. 이거 언니가 찾은 거 아니잖아요.
1: 이겼어요.
5: 찾았잖아요, 사람들이.
1: 아, 됐어.
5: 아, 크기만 볼게요.
1: 아, 네네. 네. 이거 가져.
5: 진짜?
1: 응. 근데 나중에 나한테 줘야 돼, 이거. 다시 줄 거야.
0: 형 팬티 속에도 넣고 남은 사람인데.
4: 아, 제가 진짜 없다니까?
2: 팬티 속에 넣지.
3: 없어, 없어. 아, 진짜 없다니까?
4: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6: 4분 남았습니다, 4분!
3: 아, 근데 진짜 없어. 없어. 큰 게 없어. 아. 어, 너 왜 그렇게 해?
6: 자, 끝났습니다. 모여주세요.
4: 오른손에서, 어, 손 다 갖다 대.
0: 저는. 근데 오른손에 잡히지도 않아.
5: 저
0: 봐봐.
5: 저는 손이 작아서 그랬어요.
4: 아니, 손, 손발 다 갖다 대.
5: 손에 안 차지요, 저는.
4: 손 다 갖다 대. 하나, 둘, 셋.
0: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 죽었어.
3: 아, 죽었어.
4: 야,
3: 죽었어.
4: 땡땡.
5: 땅 물렀게.
4: 아니, 그거, 아, 이거 탈락이야, 탈락이야. 탈락.
0: 아니야,
4: 탈락.
0: 안 찍혔어.
4: 아, 이거는.
0: 야, 안 돼, 안 돼.
4: 아니, 모든 편법은 어, 되는데 죽은 건 안 되는 거지.
0: 죽은 거 갖고 와가지고.
4: 자,
0: 이렇게 하는
4: 저, 제 거 산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
3: 죽은 거.
1: 내 거.
4: 야!
1: 내 거 죽은 거.
0: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선영이 밥 먹고 퇴근인데 그냥 밥 안 먹고 퇴근하면 되겠네.

0: 자,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1: 가야지. 네. 렛츠고.
2: 밥 먹으러 갑시다.
0: 서령이나, 서령이는 안 된다.
1: 오늘 안 줬어.
3: 아, 그러지
2: 아니,
3: 마세요.
2: 아니, 근데 안 먹는 거 아니래잖아. 약간 그런, 약간 우리 밥 차려줘 이런.
0: 근데 재밌다, 맞지?
1: 와우. 와.
0: 오. 칼국수.
1: 드디어
0: 마지막
1: 팟.
0: 요리 전문점.
3: 맛있겠다.
2: 해물, 우와. 해물 부분 우수.
3: 우와. 우.
0: 아유.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4: 손님 오셨어요?
0: 예. 네,
4: 맛집 잘 오셨습니다.
0: 야, 여기는 뭐가 맛있습니까, 여기는?
4: 대부분 바지락 정식을 드시거든요. 아. 정식에 다 나오거든요.
2: 아, 그럼 정식 먹어야죠.
4: 예, 예. 예, 예.

0: 아니 나는 지금 역대급인 것 같아. 우리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이거 못 먹는 거는 진짜 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요.
2: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뭘 캐러 갔다 왔죠?
1: 동죽이요.
2: 네, 이거를 다 까신 후에 드실 수 있어요.
1: 아니 잠시만요. 아 이거 오 무거워. 진짜요?
2: 저 도구도 다 준비했어요.
1: 와.
0: 아니 이거 근데 센 게 까져요?
2: 까져요.
0: 설이가 미안한데 이제 좀 나가서 해라. 불편하다. 우리는 밥 어떻게 까는 건데요?
1: 뭘 먹어야 돼? 의자를 또 빼놓으셨네 이렇게.
0: 그럼 뭐
1: 먹어도 돼요?
0: 그럼 이제 우리는 먹어도 돼요?
1: 서프라이즈! 와. 짜잔!
0: 마지막 영상 봤네.
1: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3: 먼저 먹을게.
0: 일단 에피타이저로 부터.
2: 아 자료네요.
3: 자료 없으면 그거를 조금 빼놓자.
0: 우와.
1: 푸짐해 푸짐해.
0: 우와 진짜 맛있다.
2: 집밥이다 집밥.
3: 초무침을
1: 그렇게 먹어요?
3: 불편해요 사장님.
1: 밥만 먹어도 맛있냐?
2: 우와!
1: 같이?
2: 같이 해볼게요.
0: 바지락이 들어있는 거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너무 시원해.
4: 한쪽은 짧고 하나는 길어요.
5: 진짜 손잡이 너 찍어 잘하잖아 선배야. 사진이 너무 빨려봐. 안 됩니다. 뭐 이런.
1: 일단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4: 하세요.
1: 없으시네요.
4: 하세요.
1: 아 예. 봐봐요. 지금 사장님도 힘드시다고 그냥 가셨어요, 지금. 아니, 이거 안 까져.
5: 너무 많아. 봐봐. 나랑 밥을 차이 많아.
1: 매니저 님, 실장님. 저 도와주세요. 두 분 같이 오셨잖아요. 네, 실장님도 같이 오. 같이 도와야죠, 같이. 죄송해요. 칼을 이렇게 대 다음에 그대로 벌리면 돼요.
0: 어떻게 저거 어렵나 봐.
5: 쌩 조개를 까는데.
1: 삼촌, 이래언니 맛은 어떠세요? 맛은 어떠세요? 와 진짜 통영이가 지금 맛이다. 아니 맛은 어떠세요? 솔직히 이래언니는 그래 조금만 먹으라고 주실 줄 알았는데.
0: 아니 이 중에서 최고 뭐가 먹고 싶긴 한데 지금.
1: 저 초무침.
0: 초무침 이거 얼른 먹으라 너희.
1: 안 먹어.
2: 진짜 안 먹어, 줄 알았어요?
1: 진짜. 아, 진짜 내가 다 까고 만다 진짜.
0: 맞나?
2: 아 마음이 정말 아파. 정말 아파 마음이.
1: 다 까야죠.
2: 아 오케이.
1: 안 되겠다.
2: 서령.
4: 주시게요 언니라도?
1: 이거 제일 먹고 싶다고 했었지. 이거 제일 먹고 싶다고 했었지.
4: 언니

0: 야, 언니밖에 없다.
1: 아, 진짜 언니.
0: 야, 진짜 언니밖에 없다.
2: 이거 제일 먹고 싶다고 했었지. 어, 언니,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러 왔어. 보여주러 왔어.
3: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일단 이래 봐봐. 소리 들어봐. 어, 소리 너무 좋네요. 네. 끝이에요?
0: 동생 빨리 하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3: 그쵸? 오빠! 아니! 아니! 혼자 먹으면 되냐고요. 맛을 주세요.
0: 미역국 먹어.
3: 주세요, 퍼주세요.
0: 아니, 그냥 그 맨밥이야.
1: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매니저님들이 이제 손에 조금 익었네. 아, 좀 빨라졌어.
3: 아니, 감독님이 빈 껍데기만 안 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1: 아니, 근데 이거는.
3: 아, 진짜.
1: 아니, 감독님, 내가 봤어, 진짜. 알고 줬어요? 모르고 줬어요? 빈 껍데기인 거.
4: 모르고 줬어요.
3: 아니에요. 무게 차이가 있는데.
4: 빙고야, 빙고.
3: 아, 머리 나갔네. 다리 나가고. 아, 어떡해, 우리 딱 두 개 다 잡았는데. 어떡해.
1: 아니, 좀 죄책감 없어요? 없어요? 와. 아, 대신서 재능이 있네. 우리 얼른 먹고 일어나자. 가야 되죠, 감독님, 이제.
3: 네, 이제.
1: 다음 촬영지.
0: 가자.
1: 밖에 가면. 그래. 우리는.
3: 이게 지금.
1: 아, 나 감성.
3: 남는 거?
1: 감성.
3: 맞아, 끝까지, 끝까지. 아니, 남기면 혹시 서령이 먹을까봐.
1: 어? 뭐해? 남기면 서령이 먹을까봐? 야, 악마다, 악마.
3: 진짜 와, 무섭다.
1: 악마다.
3: 저 이거 진짜 닦아요? 진짜 닦아요?
4: 강아지 얘기 좀 해.
3: 아니, 전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4: 부활할 수 있도록.
3: 너무 속임수에 넘어간 것 뿐. 오늘의 경험,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아무리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4: 두 번 의심해봐.
3: 안녕히 계세요.

0: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인가, 이거?
1: 네.
0: 이거 만들어 진짜. 놓은 거 아니겠지?
2: 아니, 아니야.
0: 이게 원래 옛날부터 있는 그거야? 고인돌이야?
3: 진짜 고인돌인데 이전에 때

0: 어른 삼천한 청소년 이천한 어린이 어린이 세 명입니다.
1: 어린이 세 명입니다.
2: 읽었어?
3: 봐봐. 어린이 꼴로 주셨어.
2: 진짜요?
0: 맞습니다. 저희는 쓰리고 어린이들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로 가면 돼요?
4: 저기 우측에 열차 보이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가보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귀엽게 해야 돼, 어디 가든지.
2: 맞아요.
0: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선생님 해설사 분이세요?
2: 네. 네. 아, 진짜요?
3: 아, 진짜?
5: 이렇게 이쁘신 분인데. 아.
0: 저희는 고인돌 박물관을 온 어린이 세 명입니다.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아, 근데 여기가 엄청 커요? 저 차를 타야 된다고 하던데요?
5: 아, 탐방열차를 타고 이제 왕복으로 다녀오시는데 30분 소요가 돼요.
3: 30분요?
0: 차를 타고 네. 30분이면.
3: 네. 네, 빨리 가져가자.
2: 됐어.
3: 2시 반차예요, 우리 2시 반차.

0: 선생님 안쪽으로 안쪽으로 앉으세요.
1: 왜요? 거기 햇빛이 있는데.
0: 저기가 햇빛 있어요.
2: 감사합니다.
1: 레미 안쪽으로 앉아.
2: 네. 네.
0: 이쪽으로 반대로 앉을까요?
3: 예예 예.
0: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2: 여기 고창천이 보이죠?
1: 이게 고창천이에요.
2: 고창천이 보이죠. 천을 가로질러서 이게 마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 모습 그대로 정말 농사짓기에 아주 좋았던 지역입니다. 네. 가을에 그 황금 들판 연상을 해보세요.
1: 아, 여기 완전 풍경이네요. 네,
2: 그쵸. 얼마나 풍요로워요 마음이. 한마디로 살기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00년 전에 정말 여러 부족, 문화가 다른 여러 부족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동해가지고 살았던 거거든요.
0: 한 부족이 아니라 몇 개의 부족이 살았던 거예요?
2: 그렇죠.
0: 근데 저게 다 고인돌이잖아요, 눈에
2: 네,
0: 보이는 게.
2: 네.
0: 저때 당시 기술력으로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저게?
2: 그러니까요. 얼마나 인원을 많이 동원해야 했겠어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면 이곳에 정말 몇천 명, 몇만 명의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는 것 증거물이잖아요. 그렇죠?
4: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고인돌 클수록 그 사람이 중요한 맞아요. 사람이라는 거라고.
2: 맞아요. 그때 당시에 권위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여유를 갖고 있었으면 이 상석의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5: 1코스 정상까지 이곳에서 50분간이 정상이었습니다.
2: 고창이 산들 바다 강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4: 여기 제가 지금 세 번째 오는 건데 네, 올 때마다 가을에도 왔었고 겨울에도 왔었고 다 색깔이 다르고 매력이 달라요.
1: 가을에도 왔었어?
4: 가을에도 왔었어.
1: 여기 막 벼가 막 물을 때 왔겠네.
4: 네.
0: 그럼 여기가 몇 년 전에 살았던 거예요?
2: 여기 3000년 전,
0: 3000년 전
2: 사람들, 네, 청동기 시대.
0: 와, 이거 다 고인돌이구나.
2: 이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0: 우와. 아니, 그러면 여기 밑에 돌아가신 분이 네, 있었던 거예요?
2: 네, 안치되는 경우죠. 여기 탁자식이 고인돌이 있어요.
1: 탁자식.
2: 그죠? 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바둑판식.
0: 아.
2: 그리고 끝에 나무, 소나무 옆에 예, 있죠? 예. 개석식 고인돌. 이게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이곳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정말 온전히 두 개만 있었을까요? 탄탄한 아래 받침돌.
0: 아니, 선생님, 쟤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나마 제가 좀 똑똑합니다.
2: 네, 예. 답을 한번.
0: 마가 있었는데 그
6: 말을 잘 못하는데 한국 말을 잘 못해.
2: 훔쳐가서?
0: 뚫힌 거 아닙니까?
2: 근데 저희도 지금 친구는 몇 살이에요?
0: 저는 41살입니다.
2: 41살, 40년 됐잖아요.
0: 예, 예.
2: 근데 여기 고인돌이 이렇게 축조가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된 거는 3000살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한 3000년 동안 이게 온전했을까요?
0: 그렇겠죠.
2: 있잖아요. 우리도 망가지고 아프잖아요.
0: 예, 예.
2: 얘도 뒤에 있는 막음돌과 앞에 문돌이
0: 그래.
2: 유실이 됐어요.
0: 그래.
6: 아. 네. 지금 시신이 밑에 땅 속에 매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다는
2: 땅
6: 거죠?
2: 위에.
4: 땅 위에. 아.
6: 그냥 돌로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거라는 거죠?
2: 네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실까요? 덮개돌이 바둑판처럼 도톰해요.
6: 가볼까요?
2: 가볼까요?
6: 어디가 앞이라고요, 선생님?
2: 저쪽이 조금 돌출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쪽이? 망망대해에서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런 모습처럼 배의 모양과 닮았어요.
0: 이것도 엄청 무겁죠? 이거 한 10톤 되나요?
2: 탁자식 있잖아요.
0: 예.
2: 변형된 탁자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22톤이에요.
0: 우와.
2: 여기는 더 무거울 것 같아요.
0: 이걸 어떻게 들고 올라왔대, 이거를. 언덕인데.
1: 하지 마요, 진짜.
4: 아니,
0: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1: 왜요?
4: 네, 왜요?
0: 이 옛날에 그 우리 그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저 고인돌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
6: 이거는 1톤은 넘을 것 같은데? 그죠?
0: 아이고, 또 큰 거지.
4: 아니, 진짜 돌을 우리가 어떻게 댕겨요?
0: 이게 아직까지 고창에서 이거를 움직인 사람이 없었대.
7: 자, 저희가 만약에 이 돌을 1cm라도 움직이시면 오늘은 퇴근시켜 드릴게요.
0: 이게 원리가 뭐냐면 돌은 위에 있고 나무가 돌면 거기를 나무의 뒤에 나무

0: 땡겨, 어, 그거 땡겨, 어려워요. 이거거든요. 나무가 못에 박혀 있어. 나무가
1: 이건 안 움직여. 뭔 소리야?
0: 생 힘으로 땡겨야 돼.
2: 안 되잖아요.
0: 조금이라도.
3: 알겠어요.
0: 조금이라도.
1: 아 이게 말도 안 돼. 몸빵 하나인데 뭘 조금이야?
2: 아니 이게 안 움직이는데 뭘, 어떻게 땡길 수 있어요? 이거? 뭘, 안
0: 이게, 되는데? 이게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내 휴대폰이 넘어가면.
3: 오케이.
0: 내 휴대폰이 넘어가면 됩니다. 진짜 아, 거의
1: 넘어가지. 어.
0: 자, 준비!
3: 하나,
0: 시작!
2: 뭐?
0: 아니, 핸드폰을. 야! 아니, 핸드폰을. 야!
3: 싸워!
0: 아니, 핸드폰을 맞춰야 돼.
1: 형.
0: 아, 이제 한번 땡겨보자. 자,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3: 하! 와.
1: 하나, 둘,
3: 셋. 하!
1: 와. 하나, 둘, 셋.
3: 하!
0: 우와.
1: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1: 와, 이거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영차, 영차 이렇게 하자.
2: 그래.
1: 시작.
0: 영차, 영차, 영차.
3: 자, 앞으로 영차 다섯 번 해서 안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1: 아니, 형, 근데 가만 있어봐.
0: 장갑을 주고 하든가. 아니, 그냥 나를 묻어라, 이 고인돌에. 그냥 나를 묻어라. 나는 못하겠다 이거.
3: 영차, 어? 영차, 영차, 영차.
0: 아유, 야 이 새끼야. 야. 자, 간다. 시작.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0: 또 다섯 번 끝났어.
1: 끝났어? 아니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2: 진짜 그대로.
1: 아이 뻥치지 마.
3: 진짜 없었어요.
1: 손이 너무 아파. 너무해. 아이씨. 가시죠.
2: 아 수고했어요 오빠들.
1: 솔직히 우리는 몸으로 당기지 너 양손 너가 더 힘들었어.
2: 최선을 다했지요 뭐. 여기가 그거 아니야 오빠? 판소리?
4: 아 여기도 판소리가 유명한 것 같네.
1: 그럼요. 여기에 이제 그 신재효 네. 선생님의 고택이 있어요.
4: 실제로 여기 이 집에 살았구나.
2: 그래서 박물관 여기 있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오 사람인 줄 알았어요.
1: 이론적으로 이걸 정리하고 그러신 분이.
4: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그런 거였네. 따지면 집 겸
1: 연습실.
4: 판소리 연습실. 여기서 배출을 해서 둘이 공연.
1: 아이돌들.
2: 아이돌들. 아, 그 당시에 아이돌들.
1: 그 당시 아이돌들이에요 지금.

0: 고창 판소리 박물관. 아, 시원하다.
1: 시원하고.
0: 아이고, 좋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고창에도 이 판소리가 원래 유명한 건가요?
1: 판소리의 시원이 바로 고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판소리가 다섯 마당이 이렇게 등재가 됐거든요. 네. 판소리의 표준말은 우리 고창말로
0: 네,
1: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4: 고창말은 뭐가 달라요?
1: 어서 우그라이? 원농하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표준 말이 우리 이제 고창 지역의 표준 말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3: 그러면은 사투리 그거 맞죠? 사투리.
1: 그러니까 서울에서 맞아요. 볼 때는 사투리죠.
0: 사투리죠. 한 소리를 봤을 때는 그게 표준인 거고.
1: 그렇죠.

0: 그림 안에 소리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옛날에는 판소리가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시대가 이제 변천하면서 따라서 이제 여성도 이제 판소리를 하게 되는데 네.

0: 어느 날 경해루의 경복궁 낙성연 행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소리꾼을 흥선대원군이 다 오락에서 대회를 열었어요. 네. 그런데 남자들만 다 가는 데서 여자가 가면은
1: 안 되죠.
0: 안 돼.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 남자로?
2: 남장했어요?
0: 남장을 해가지고 김세종 스승님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가서 잠깐 표현을 하고 다시 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들켰어요. 왜? 생리현상이 틀리니까. 그런데 노래를 잘하니 여기에서 머물거라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서문을 입어서 그 좋아하는 스승을 보지 못하고 여기 고창을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1: 벌칙받았네요.
0: 좋은 현상일까 안 좋은 현상일까요?
2: 그래도 뭐 거기서 계속 소리는 계속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는 자유가 없었겠죠.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합니다.
2: 와, 이거 뭐예요? 이거?
0: 200dB 넘으면은 오늘부터 판소리 공부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하여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2: 가수로서 이거 약간 책임.
3: 아이, 당연히 넘지, 승태는.
0: 한번 해보시면, 넘으면은 제가 판소리 배우라고. 네.
3: 아, 이거. 속초항 뱃머리에.
2: 그거 부를까? 그거 부를까?
3: 그거 해봐.
2: 벌써 1 올라갔어요. 아,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1인데 200을 어떻게 넘겨?
3: 이거 엄청 낮네.

0: 착하지? 나 안 될 텐데.
1: 야, 터키 노래 하나 해봐. 터키.
2: 네, 터키 노래.
1: 터키 노래 하나 해봐.
0: 터키 노래. 아, 뭐 할 거예요? 아, 생각이 안 나.
1: 어릴 때 하던 동요라든지 좀 크게 한번 해봐. 터키 노래로.
0: 어릴 때 어린 노래. 아, 안 될 텐데.
1: 110m 아니었나?
0: 숙대 해볼게요. 숙대 머리 이리 온나라 없거든자.
1: 아, 그래서 최고 150
2: 올라갔어.
1: 156.
0: 어지러워. 근데 이거 200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
2: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아 질러야지 나오지.
0: 진짜 어려워.
2: 노래로 200까지 아~ 올라가는
0: 거야. 어? 아만 해도
1: 야, 아 했는데 100 되는데?
2: 노래 어? 노래
1: 숙대머리 간다. 쑥! 쑥!

0: 인생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연기 쭉 찢어지고 몸은 홀쑥 돌쑥 꿀이 난 잔뜩.
1: 얼씨가
2: 저는 고창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아롱다롱이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3: 정아롱다.
4: 본명이세요?
2: 네, 다섯 글자입니다.
3: 정아롱다롱.
2: 네네.
3: 판소리랑 좀 안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2: 약간 좀. 예.
4: 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말이니까 아롱.
2: 어 맞아요.
3: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2: 한글입니다. 순수 아, 한글.
4: 정아롱다롱. 네.
3: 그럼 저희가 오늘 뭐 좀 뭐 배워보는 시간입니까? 아, 이건 뭡니까?
2: 사철가라고 단가인데요. 들어보고 배워보고 하는 시간.
4: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3: 음치 박치도 돼요?
2: 아,
4: 안 오. 돼요.
3: 음치 박치잖아.
2: 아니요, 소리를 하시면 음치 박치 탈출할 수 있습니다.
4: 고쳐질 수 있죠, 고쳐질 수
2: 있죠. 네, 제가 선창을 하면 네? 후창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 네.
2: 이산 저 산.
3: 이산 저 산.
2: 오, 너무 잘하셨어요.
4: 아니, 뭐 이상한
2: 음치
4: 소리
2: 아니신 것 같은데요?
4: 들리시지 않았어요?
2: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3: 아, 왜 프레임을 씌워?
2: 아니, 약간
3: 뭐 약간 느낌이
4: 있어요. 아니요. 양동이 쓰고 한 느낌이 있는데.
2: 분명고 봄이로구나.
3: 분명고 봄이로구나.
2: 올시고 올시고. 혼자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2: 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먼저 한번 시범으로.
3: 이산 저산 꽃이 피고 분명코 봄이로구나.
2: 얼씨구 얼씨구.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정말 잘하셨어요. 네, 자, 자, 아니 잘하셨어요. 네,
3: 아니.
2: 자, 한번
3: 잘했다고 잘한 것들이
2: 이번에는 조금 사랑가스럽게 좀 아. 기쁘게 사랑 많이 해보셨죠? 자,
3: 네 사랑하는 느낌으로
2: 네,
3: 네. 아롱다롱 선생님 짧은 시간 좋은 추억 쌓았습니다. 다롱님을 위해서 띄웁니다. 이산 저 산 꽃이 피고
2: 얼씨구
3: 분명코 봄이로

여인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놀아보는 뒤 이리 온

0: 짱아짱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그두서 나의 속을 보자 아내도 내 사랑아
1: 가까이 오니까 경트를 느끼는데 질색팔색 하세요 질색팔색
0: 내가 가세요
1: 다리 하세요 내가 가세요. 누구 옆에 와서 이렇게 경기를 켠 사람 처음 보세요
2: 감사합니다
1: 보창판소리 파이팅 보창길이 온너라 어떤을
3: 무서워요 오빠들 무서워
1: 인상 쓰는데 누가 와요
2: 수박 오 정말 크다.
1: 아 뭐야 이거?
2: 오빠 뭐야, 머리보다 이거. 커요.
1: 야, 아 야 내 머리가 당연히 이거보다는 작지.
4: 이 산 저 산.
1: 잘한다. 하. 아니 근데 뭐예요 이거를 갑자기? 네?
2: 뭘 뭘?
3: 고창 또 수박이 유명하니까 또 고창 수박을 우리 먹으러.
1: 아.
5: 마지막으로 화채를 직접 만들어 드세요.
2: 화채 이거 음료수 이름이에요?
4: 화채가 워터멜론
2: I know. Okay.
4: 에브리바디 프루츠 믹스 사이다 밀크 믹스 바디 쿨.
2: 쿨.
1: 오케이. 모기가 있어 가지고. 아니 모기가 있어 가지고. 진짜 승재 있었어 없었어 승재야 있었어 너쪽으로 왔어 너쪽
6: 나 못 봤어
1: 목에 있어 아니 나 물리
2: 그래서 여자친구 없는 거야 야
1: 아니 너 목이 물릴까 봐 야 그럼 이거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5: 네
1: 근데 칼이 우와 수박이 진짜 잘 익었어 칼 넣자마자 쫙 갈라지는 거 봐
4: 그냥 조금만 잘라줘 봐
2: 네, 난 먹게? 먹고 싶어.
4: 아, 맛을 보자. 너무 크다.
2: 나도 주세요.

0: 크게. 와. 작은데.
1: 달다 달다.
0: 이거 먹을 거야?
1: 달다 달다.
0: 달아?
2: 응. 달 것 같아.
0: 설탕 맛. 오늘 땀 많이 흘렸는데 이런 거 많이 챙겨 먹어야죠.
2: 맞아요.
0: 좋아요. 어 너무 많아. 어 봐봐. 이것도 간대 오빠.
3: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해볼게.
0: 아 이렇게 큐브 큐브로 해서 스푼으로 먹는 거예요?
3: 국물이 있으니까. 아 근데 수박을 너무 너희가 크게 썰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이 과일하고 잘 섞여요. 우유랑 이렇게 해서 더 이 과일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
4: 아, 아 색깔 나온다. 저기요.
0: 아 입에 넣고 또 안에 넣고 오빠.
4: 어때?
3: 아니.
2: 왜 국물 너무 많아서?
3: 아니 그게 아니고
2: 너무 달아?
3: 우유 맛이 좀 덜 나.
4: 아, 그 연유를 넣으면 된다고.
3: 아, 연유는 안 된다니까.
0: 못해.
4: 아, 좀 가만 믿고. 그 우유를 마셔.
3: 아니, 이 배합이 있다고.
4: 그러고. 아, 여.
0: 아니 여기 누가 닦아요? 이따가.
4: 뭐야?
0: 잘못해가지고.
4: 세이고. 하셨냐 갈수록
3: 오늘 덥잖아요.
0: 날이 더울수록
3: 네, 짜증이 조금 올라오네요.
0: 조금 올라오네. 예, 예.
3: 아 됐다, 됐다.
0: 이제 됐어요?
4: 연유 안 넣을 거예요?
3: 연유 안 넣어요.
2: 아 연유 넣어야만.
0: 이거는 각자 그냥 넣어서 감을 잡는 게 어떨까요?
3: 아니에요. 그래 각자 넣어 각자.
0: 그쵸?
3: 각자 각자.
0: 그게 나을 것 같아요.
4: 감을 잡는 게 아니고 간을 잡는 거 아닐까요?
0: 간을 잡는 거. 예.
3: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연유의 단맛을 좀 싫어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단맛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아,
4: 자연스러운 단맛이 밀뽀뽀인가요?
3: 아니 근데 연유
2: 그렇죠 이거 통조림인가요?
3: 연유 그 단맛 좀 다릅니다. 예.
0: 아니
2: 우유 주세요.
0: 괜찮은데 이거 밀뽀뽀 탄산물 그 반짝반짝
2: 탄산
3: 아 우유
0: 탄산이
3: 우유.
0: 좀 세가지고
3: 우유다 우유 우유 넣으니까 맞다 우유
0: 그만 우유 신이 아니냐고요 이거
3: 맛있다. 우리 그러면
0: 다리 작아.
3: 그거 어때? 내 게임 제안 하나 해도 돼요? 이거 가장 늦게 먹는 사람이 여기 다 치우기다.
4: 응?
3: 여기 다 치우기. 빨간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빨간 게 안 보이는 거다.
4: 아 잠깐만.
3: 아니 아니. 다 치우고 합니다.
0: 여기 먹방은 있어요?

0: 야, 코로 나와. 나 왜 천천히 먹어야지.
1: 아니, 왜 웃어? 밥 먹을 때 웃으면 안 돼?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
0: 난 됐지. 아니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물이 코로 나와.
1: 웃어서 그래, 웃어서.
0: 형이 처음에 소리 내서 그러잖아.
1: 안 떠봐, 원래.
0: 소리 안 내고 집중해서 뭘 하는데. 그래도 치울 건 치우래. 간다. 난 간다.
1: 참 어땠다.
2: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오빠도 갈게. 갈게, 레마. 고생해, 고생했다 오늘. 고창 너무 좋았다.
0: 못 갈 때 웃가면 안 돼!
3: 밥 먹을 때 웃으래요!
0: 얘들아!
2: 쓰리, 포, 랄랄라.
3: 안 해!
2: 랄랄라.
0: 같이 가.
1: 쓰리고라니.

0: 맛있네.
1: 야, 근데 신기하네 이거.
2: 밟으면
1: 이 돌에 이렇게 자국이 하네. 이거는.
2: 오, 귀엽다. 네, 귀엽다.
3: 이거 진짜 너무.
2: 아니,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이걸로 먹어야 되죠?
4: 우리 서령이 봐라, 머슴밥 먹는데 머슴밥.
2: 티라노가 고기 먹어야 되는데 탕수육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1: 들고 있어.
2: 왜? 왜요?
1: 들고 있어, 밥조에.
2: 우리 뭐 잘못했어요? 또 제일 챌린지야? 아니에요.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11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다 뜰어라 다 뜰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촛는가 제 촛는가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음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창극을 꾸준히 창작하며 전통 음악극의 매력을 알리는 곳, 바로 국립창극단입니다. 국립창극단은 지난 2021년 판소리 수군가를 재해석한 창극 귀토를 선보였는데요. 2021년 초연과 이듬해 재연 무대까지 뜨거운 사랑을 받은 화제작 귀토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 준비했는데요. 귀토의 주인공은 판소리 수궁가에서 자라에게 속아 수궁에 갔다가 탈출한 토끼의 아들 토자인데요. 토자 역은 깊이 있는 소리와 섬세한 연기로 주목받는 젊은 소리꾼 김수인이 맡았고요. 토자와 함께 수궁을 간 토녀는 김우정. 토자와 토녀를 꿰어 수궁으로 데리고 가는 자라 역엔 최용석이 맡아 관객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웃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얼굴과 무대 연출로 돌아온 창극 귀토를 문화인 공감이 미리 만나봤는데요.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 귀토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1: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 이번엔 아들 토끼가 수궁으로 떠났다.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 귀토. 판소리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유쾌한 상상력과 해학으로 풀어낸 작품.

0: 2026년 국립극장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초연부터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던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가 2021년 초연, 2022년 재연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건데요.
1: 제 공연이고 아마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공연 작품이라서 관심이 덜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맛을 더하는 새로운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만큼 제가 더 정말 멋진 작품성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창극 귀토는 초연과 재연에 이어 연극과 뮤지컬, 창극 등 장르를 넘나들며 유쾌함과 감동을 전하는 고선웅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귀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 그 공연을 다시 하면 꼭 맨날 그 달라진 게 뭐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철들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저게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자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대본을 훨씬 더 명료하게 좀 잘라내고 없애는 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선명하게 기복을 조금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이 새 역할이 마침 그 김준수, 태평양 씨가 했던 역할이 이제 우리 김수인 씨, 최영석 씨가 이제 처음으로 캐스팅 됐고 민은경 씨가 했던 역할을 이제 김우성 씨가 하게 됐는데

0: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미러지
1: 있으니까. 기존의 바닥 LED에 무대 뒷면 LED를 더해 산중과 바닷속을 넘나드는 공간을 한층 생생하게 구현한 것도 돌아온 귀토의 특징입니다. 귀토는 판소리 수공가에 상상력과 현대적 연출을 더한 창극으로 수공에서 돌아온 토끼의 아들인 토자가 겪는 모험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토자의 생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수궁에서 돌아온 아버지 토끼는 독수리에게 잡혀가고 어머니 토끼는 포수에게 목숨을 잃죠.

0: 가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우리 토끼끼리 오손도손 살아야지.
1: 난 인자부터 토끼 안 할라요.
2: 토자는 육지에서 겪는 갖가지 고난, 즉 탈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궁이 있는 바다로 떠나기로 하는데요. 돌아온 귀토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철부지 토자 역은 탄탄한 실력과 깊이 있는 소리를 지닌 국립창극단의 김수인이 맡았는데요.
3: 준수 선배가 했던 토자는 되게 굉장히 귀엽고 활발하고 되게 깡총깡총 뛰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약간 까칠함을 좀 더했어요. 이 토자라는 캐릭터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바다에 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 자리에 현실에서 주저앉았을 텐데 워낙에 낙천적인 캐릭터고 또 삶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토자와 바다로 여정을 떠나는 토자의 연인 토녀는 창극 춘향과 심청의 주역 국립창극단 김우정이 맡았습니다. 맑고 섬세한 음색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극의 재미를 더했는데요.

0: 세톤 네, 세톤 유무예요. 약간 그런 포인트를 이제 관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 지난 귀토에서는 토자와 토녀를 돕는 주꾸미 대신을 맡았던 소리꾼 최용석이 이번엔 토자의 간을 노리는 자라를 연기합니다.
2: 또 이 자라 역을 통해서 용왕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신세 한탄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충원을 하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불사지르면서 이제 한몸 희생하려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1: 용왕에게 바칠 토끼를 놓쳤던 자라. 새로운 토끼를 찾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다 제 발로 수궁에 가겠다는 토자를 만납니다.
3: 어라, 이상하다. 토끼는 토끼란만 다른 토끼였다. 호기야, 나란 존재를 아시오?
4: 몰라요.
3: 들은 풍월도 없으시고?
4: 몰라요.
3: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그러면 갑시다. 아이, 용북 가시겠다네. 아니, 그러면 이 속국 찾고 가면 되지. 대왕달로 가신대요.
1: 이상향이라고 여겼던 바다에서도 고난이 닥치는데요. 과연 토자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5: 여기를 떠나서 내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이민을 간다든지 뭐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를 피하면 꼭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서사는 어느 때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공연하는데도 역시 그래 맞아. 저도 살면서

0: 이렇게 대표적인 그 아시아권 나라의 대표적인 두 나라 작품이 왔었고요. 올해는 이제 중국의 경극 또 그리고 태국의 콘 이런 작품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체 9개 작품을 선보이는 음악극 축제가 되겠습니다.
1: 4년 만에 돌아온 판소리 수금과 그 이후의 이야기. 전통의 상상력을 더해 유쾌하게 전하는 삶의 지혜. 창극 귀토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고전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2: 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돌아와 배우들의 색다른 매력과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귀토의 부제는 토끼의 팔란입니다. 팔란은 토자가 육지에서 겪는 가진 고난을 뜻하는데요. 토자와 토녀는 팔란을 피해 찾아간 수궁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된다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요? 토자의 좌충우돌 모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국립극장의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는 국립창극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인데요. 오는 9월 26일까지 태국, 중국 등 해외 초청작을 비롯한 9편의 세계 음악극이 펼쳐진다고 하니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세계 음악극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대학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로 벌써 34회째를 맞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 동안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졌는데요. 우리의 용감한 미래들이라는 주제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초청작 5편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국내 창작극까지 총 10편의 다채로운 작품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축제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3: 매년 여름 찾아오는 2026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 언어와 국경을 넘어 무대 위로 펼쳐지는 상상력.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예술 축제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원한 피서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 축제 2026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이 축제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대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4: 아스테이지 축제는 90년대 초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동극이라고 해서 굉장히 폄하되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국내 예술가들이 창작극을 만들면서 어린이들에게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창작 작품을 준비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7월에는 해외 공연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3: 올해는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해외 초청작 5편과 하늘 공동창작 1편, 국내 창작 4편까지 모두 10편의 작품이 관객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첫 무대, 체코 드락시어터의 잠들고 싶지 않아. 대사 없이 몸짓만으로 진행돼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잠들기 아쉬운 아이들과 빨리 재우고 싶은 아빠의 유쾌한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4: 드락시어터는 체코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극단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신체극, 무용극, 비언어 공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지 않은 그 모습,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45분간

0: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공연입니다.
1: 이번 작품은 오스트리아 토이하우스 시어터의 이리저리 팔랑팔랑입니다. 생생한 라이브 연주 속에 몸의 움직임과 소리, 천의 질감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비언어 신체극인데요. 무대를 가득 채운 거대한 천. 둥실둥실 팔랑팔랑 살아 움직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린이 관객들이 아주 즐거워하네요.
2: Flatterland piece. It's a piece which is focusing on a sensorial experience for the audience and also for the artists that are on stage. Through moving the fabric and moving the air on stage, they can dive into this simple idea, which is basically moving the fabrics, but they are diving deep
3: yes.
2: in it with us. Mm-hmm. So I feel happy that we can share it.
4: Und das ein Raum mm-hmm. mit dem Gefühl mm-hmm. Zu geben. Ich meine Rolle ist das einfach schon unbewusst ein Gefühl zu geben. Mm-hmm.
1: 여기는 서울 연극창작센터.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대학로 일대 다양한 극장에서 함께 열립니다. 이곳에선 2026년 서울 어린이 연극상 대상을 받은 걸리버 여행기 주민 아웃 공연이 한창입니다. 학교에 가던 주인공 바다가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연극인데요.
5: 주인공 바다가 학교 가는 등굣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작은 눈들레 하나에 한눈 팔려서 놓치고 그러다가 다시 학교 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학교 가는 내용을 핫땅새가 핸드폰, 프로젝션, 영상 이렇게 활용하면서 재치 있게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1: 아이들에게 익숙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카메라 줌인 줌아웃 기법을 활용. 그림 자극과 영상이 어우러진 상상의 세계를 선보입니다.
6: 야! 여기 자전거 전용 도로야!
7: 학교에서 안 배웠어?
6: 죄송합니다!
7: 아주 조그만 게 조심
1: 좀 하고! 등굣길 어른들에게 혼이나 잔뜩 위축된 주인공 바다. 거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몸이 작아져 버리는데요. 카메라 줌인과 일상용품을 활용해 작아진 바다의 모험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이번엔 주인공 바다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이 됩니다. 거대해진 주인공은 환상적인 그림 자극으로 표현됩니다.
8: 창작 과정에서 이제 걸리버 여행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다라는 아이가 왜 크고 작아지고 이 세상이 왜 크고 작아지는지 그리고 크고 작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학교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이제 세상에서 이제 경험하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이든 이제 가족들이든 공연을 보고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초록 풍선이 샤인 머스켓으로 변하는 마법. 극장에서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곧 현실이 됩니다.
9: 재밌었고요. 약간 그 그림이랑 그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화면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고 그런 공연 처음 봤어요.
10: 무대랑 좌석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되게 창의적인 발상들 그런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0: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사색하고 사유하는 것과 다른 방식

0: 사유를 합니다. 그럴 때 공연 예술이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유의 힘을 줄수 있는 조용한 쉼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테이지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에 약간 힘듦을 느끼고 있는 어른들에게 다시 어른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어린이에게는 또 그런 쉼표와 또그 상상력의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축제를 꿈꾸고 있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열정이 만난 시간. 언어와 국경, 세대를 넘어 무대 위에서 하나가 된 특별한 기억. 무대 위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상상력이 끝없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2: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봐도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비언어극 잠들고 싶지 않아와 이리저리 팔랑팔랑은 대사가 없어도 이해가 쏙쏙 잘 되는 데다가 걸리버 여행기 줌인아웃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카메라라는 매체를 활용해 더욱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잠옷을 입고 마로니에 공원을 누비는 잠옷 플래시몹과 연주를 관람한 소감을 나누는 다이내믹 리뷰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스테이지 축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어지니까요. 이번 여름 축제를 놓쳐서 아쉬우셨다면 다가오는 겨울 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공연장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3대 아리랑 있죠.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그리고 밀양 아리랑. 밀양의 아리랑 정신을 이으며 문화, 예술, 관광을 이끌어가는 곳.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밀양 문화관광재단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밀양 문화관광재단 박호성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자,
3: 반갑습니다.
2: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3: 예.
2: 부탁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무대가 아닌 이렇게 주의자로서 공연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랬었던.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재단의 경영자, 국립미술관의 원장도 또 경험했었습니다만 그때는 행정가인데 오늘은 재단의 경영자로서 밀양문화관광 이해 그리고 밀양아리랑에 대한 각별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만큼 또 많은 분들께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3: 예.
2: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을 역임하셨었고,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문화인 공간 VCR에 이제 국악관현악단 연주를 소개할 때마다 정말 작곡가님의, 아니, 대표님의 곡들이 예, 들려올 때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먼저 그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은
2: 네.
3: 1965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죠.
2: 네.
3: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을 선도하고 현대화하고
2: 네.
3: 실용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국악관현악단입니다.
2: 네.
3: 이곳에서는 세종음악 기행을 비롯해서 안양 그리고 서울
2: 네.
3: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요 레파토리로 브랜드 공연을 했었죠. 특히 제가 재임 중에 제 15대 단장으로서는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인데
2: 그때였군요.
3: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 네.
3: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금 마련을 통해서 중대재해본부에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2: 네.
3: 또 첫선음악회라 해서 초연음악회라는 개념 위촉이 아니라 젊은 작곡가들에게 공모에 의해서
2: 네.
3: 현장에서 인기투표인가요? 이거를 우리 그 방송 그거를 약간 차용을 했죠. 그래서
2: 네.
3: 최우수 우수 이래서 작품률을 달리하기도 했었던
2: 네.
3: 처음 선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2: 네.
3: 신년음악회, 서연음악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민 끝에 세종로에 있는데
2: 네.
3: 그래서 새해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신년보다는

0: 새, 우리 순수한 말로
1: 좋네요.
0: 해서 예, 새해마켓을 또 브랜드로 해서 만들기로 하고 네. 하기도 했었죠. 초대 단장은 네. 세종국악관현악단 1992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순수공연 국악관현악단이죠.
1: 네.
0: 예, 그래서 창단해서 창단 단장 초대해서 박호성의 신나는 국악여행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그 배리어프리 예, 공연을 또 전국으로 또 친절한 돼지시라는 프로그램으로
1: 네.
0: 전국의 또 국민들에게 만나기도 하는 그런 예, 오케스트라입니다.
1: 네네. 작곡하신 곡들 뭐 워낙 많으시겠지만 좀 예. 대표곡들을 알려주신다면 예. 뭐가 있을까요?
0: 많이 가장 많이 사랑받기도 했지만 저한테도 애정이 있는 애착이 있는 작품인데요. 세종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때도
1: 네.
0: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 백성음악이 지금 국민음악인 거죠. 진정한
1: 그렇죠.
0: 국악이 국민음악으로 되는
1: 네.
0: 거였기 때문에 그 근본에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할 때마다 그 고민을 했고 단명도 세종국악관이었던이었고 또
1: 네.
0: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또 서울시국악관이었던 단장을
1: 네.
0: 하면서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작품을
1: 그렇죠.
0: 예, 예, 예. 굉장히 전통적인 선율로 그러니까 서양의 박자보다는 템포보다는
1: 네.
0: 가락 중심의 작품으로 썼던 곡인데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1: 네.
0: 두 번째를 하나 더 꼽는다면 이걸 대중적으로
1: 네.
0: 좀 흥겹게 현대적 감각을 입힌 게 신여민동락이라는 곡입니다.
1: 네, 신여민동락.
0: 예, 예, 네. 그래서 예,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1: 네.
0: 예, 악기 편성도 그렇게 했고요. 다양하게 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잘 조리해서 그렇게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말 남다른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지난 8월에
0: 예.
1: 이제 정말 경영자가 되셨습니다. 제5대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취임을 이제 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1: 네.
0: 그전에는 예술가로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무대에서 관객들을 봤다면 또 국립미술국악원 원장일 때는 행정가로서
1: 네네.
0: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경영가로서 어떤 효율성을 예,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단어들에 좀 더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예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로서 공동체를 엮어가고 관광으로서는 세계와 대화하는
1: 네.
0: 소통하는 그래서 밀양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 그리고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1: 네.
0: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기관이 굉장히 문화관광재단이다 보니까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도 해야 되고 단체나
1: 그렇군요.
0: 예술가에게
1: 네.
0: 그 외에 교육 그리고 전시 그리고 또 축제 축제가 밀양 아리랑 대축제뿐만이 아니라 밀양강 오디세이 예, 그것도 굉장히 아주 그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1: 네.
0: 최첨단 그런 축제거든요. 그리고 공연예술축제가 있습니다. 밀양연극, 밀양아리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밀양연극촌인데
1: 네.
0: 여기에 또 극장에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1: 그렇군요. 이
0: 3,400석짜리들이 그래서 그거 운영하면서 또 축제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여름축제도 또 하고 또 하반기도 축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축제뿐만이 아니라
1: 네.
0: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설들이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주천문대 밀양 우주천문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열단
1: 네.
0: 예, 그 기념관과 체험관을 비롯해서 아주 폭넓게 예, 여행자센터 문화센터도 그런 장소도 있고 해서 10여 개의 아주 문화와 예술과 관광에 집약된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예술성도 그렇고 또 완성도도 그렇고 또는 공공성, 공익성도
1: 네.
0: 그리고 또 효율성도 가져야 되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밀양문화관광재단입니다.
1: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예.
1: 자, 그렇게 해서 올해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렸고 또 하반기에도 열릴 예정일 텐데 어떤가요?
0: 대표적인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바로 10주년 즈음에서 그 클래식 KBS 이렇게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네. 방송국, 부합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음악 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 마켓 행사들을 잘 치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삼양식품이 밀양에 불닭볶음면이 생산되고 있는 게 밀양이더라고요.
1: 어머, 그래요? 네,
0: 그래서
1: 예, 우리 전 세계인의 사랑을
0: 받는 그렇죠. 불닭볶음면. 그래서 K컬처는 물론이고 이제 K푸드를 앞세워가는 밀양이 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우리 문체부와 함께 매운맛 축제, 밀양 매운맛 축제를 지금 생각을 해서 네.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행사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잠깐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이제 우리나라의 3대 아리랑이 있잖아요.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랑이 뭐 BTS도 거기에 한몫을 했고 많은 사랑을 맞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밀양시에서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도 열리죠.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가요제 축제 사회도 보고 했었거든요. 예. 밀양 아리랑 대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0: 예. 1957년에 네. 개최돼서 올해 68회를 했어요.
1: 벌써 68회요. 예.
0: 그래서 정부 지정 문화, 대표 문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계속 지정돼서 아주 많은 그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네. 밀양 아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유관된 곳에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네.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교류, 지금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 그 글로벌 세계의 K 아리랑 엑스포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엑스포를, 예, 네.
0: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100년, 이제 그 아리랑 100년인데, 네. 이 아리랑 100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100년을 주도하는 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네. 현대와 미래를 열어가는데 그리고 시민이 한 올해 보니까 한 7천여 분이 자원봉사자로 적극 각께서 그래서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치러지는 관주도가 아닌 그런 축제로 지금 이제 안정 안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밀양 아리랑 이제 3대 아리랑 중에 예. 하나 밀양, 정선, 그다음에
0: 진도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밀양 아리랑이랑 다른 아리랑의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약간 저도 지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0: 우리 그 한국인의 네. 어떤 정서를 이야기한다. 네. 특히 국악, 전통 예술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 그 한가 신명 딱 이렇게 그렇죠. 줄이죠 예. 줄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세 아리랑 중에 가장 큰 신명이 있죠.
1: 네. 예. 좀 신명 나요.
0: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직설적인 경상도의 그 분위기가 나를 좀 소란 안 보면 안 될 것
1: 예 아니 오늘 지민 때문에 목소리
0: 그렇죠. 네.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경쾌한 장단도 경쾌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을 그래서 경남도 우영유산으로도 최초 먼저 가장 먼저 지정이 될 정도의 네. 그런 아리랑이죠. 밀양 아리랑이 그리고 또 아리랑이 올해 100주년인데 나우규 네. 아리랑의 영화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밀양 아리랑도 음반 취입한 게 똑같아요. 1920년
1: 그래요?
0: 똑같습니다. 그래서
1: 100주년
0: 예, 100주년의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네. 하반기에 아주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미가 두 배 더 커진 의미가 있습니다. 밀양 네. 아리랑
1: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가 이제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맞습니다.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국 각지에서 아리랑과 관련된 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제2회 국악의 날의 주제도 맞습니다. 또 아리랑이었습니다. 예. 박구성 대표님께서도 아리랑에 늘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0: 그러게요. 그 아직 정말 남다른. 네. 그래서 국립미술관의 재임 중에 그 전국 창작 국악 그 창극 네. 공모전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왜 아리랑이 드라마나 영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창극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에 제가 그때 당시 땅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저희 국민속과원에 이제 계약단, 이제 무용단, 창극단 여기 다 있는데
1: 네.
0: 총체극을 하나 만들어야 됐다. 우리 전통예술은 악가무극 희가 그렇죠.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 예.
0: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3년에 걸쳐서 계속 보완해가면서 그리고 전국 순회 공연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나온 게 아리랑입니다. 특별하게 애정이 있죠.
1: 네.
0: 그 시대로 들어가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정서도 담아내고 저항도 담아내고 이랬었던 소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1: 네.
0: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종과학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아리랑 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1: 아리랑 학교.
0: 학교. 그러니까 전국의 아리랑들을 다 배우고 가족들이
1: 네.
0: 그리고 우리 가훈 만들듯이 자기 집에 아리랑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생활 속의 교육과
1: 네.
0: 실제한 전문적인 무대의 작품으로 했던 것이 굉장히 다르지만 이것을 합으로 이제 함께 합치게 되면
1: 네.
0: 우리 밀양에선 더 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겠구나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올해 밀양 아리랑 음반 출입도 100주년. 근데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 공연이 열린다면서요?
0: 예, 예.
1: 어떤 공연일까요?
0: 일단 이제 우리 전통예술의 그 명인명창분들, 특히 아리랑 관련된
1: 네.
0: 예, 그리고 관계된 이제 단체나 이런 명인명창분들이 출연해서 함께
1: 네.
0: 하시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아리랑, 예를 들면 진도가 됐든 또 정선이 됐든
1: 네.
0: 이런 예술단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밀양 아리랑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 네.
0: 거기에다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다른 일본이라든가 그런 좋은 우수한 연주자 또 우리 또 관현악단들이 있으니까 또 박광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또 많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렇게 교류하고 계신 것들이 녹여서 함께 해갖고 그때 좀 큰 또 잔치를
1: 네.
0: 하려고 합니다.
1: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0: 예, 예.
1: 밀양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라는 타이틀로 이제 공연이 됩니다. 그러면 3대 아리랑이 다 뭉친다고 했는데 이건 처음은 아니죠?
0: 예.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아리랑이 되면서
1: 네.
0: 이제 우리 아리랑의 세계화에 대한 고민을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이라고 하는
1: 네.
0: 우리 밀양과 진도와 정선에서 함께 이제 관계자들이 고민을 했죠.
1: 네.
0: 예. 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19년에 이제 그 의견을 일치하고
1: 네.
0: 21년부터 이제 사무국을 돌아가면서 세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예, 이제 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1: 3대 아리랑 공동
0: 협의체.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관련된 공연 행사에 참여도 하고
1: 네.
0: 함께 또 심포지엄 세미나도 열면서 발전적인 거 세계화 글로벌화에 대한 예, 그 공동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함께 오셔서 공연도 하고 중요한 건 전통에 머물지 않고
1: 네.
0: 현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의 창조가 돼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그게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불려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밀양 정선, 진도 아리랑 모두 다 감상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자리가 되기도 하겠군요. 예. 아니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출연하셨던 그 유지숙 명창도이나 함께한다.
0: 예, 유지숙 명창 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난번에 BTS 때 그때도 그렇게
1: 예.
0: 하셨던 것처럼
1: 그 강화문 가장 중앙에서 계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뭐 마음, 느낌, 어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거기에 최경만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또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의 모습도 그리고 이제 또 영남루가 있으니까
1: 네.
0: 또 밀양강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꼭 저희 그 밀양아리아 아트센터뿐만이 아니라
1: 네.
0: 도시 전체가 무대화할 수 있게끔 예, 공간 배치를 잘 해서 네. 적절하게 이쪽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연희가 이루어진다면 이쪽에서는 뭐 민속학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네.

0: 또 영남나라 이런 쪽에서는 또 궁중막적인 양반의 어떤 선비막적인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을 안고 집약된 게 이제 한민족의 정서인 이제 아리랑, 밀양아리랑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9월 12일, 13일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이번에. 예. 예,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또 그 시원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밀양 문화관광재단 대표로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0: 예. 우리 밀양 아리랑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네. 꼭 있어야 되는 가치가 우리 밀양 문화관광재단이 밀양 아리랑을 콘텐츠화해서 우리 한국 문화 전체 또 그거 자산이 되니까 문화가 네. 이거를 관광과 함께 성장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또는 관광에 성장하는 데 협력자로서 우리 밀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재단의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9월 12일부터 13일에 밀양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잘 마치길 바라겠고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아리랑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밀양문화관광재단과 또 밀양시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박호성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아직 끝나지 않은 늦더위를 잊게 할 야외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국립국악원의 우면산 별밤축제인데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8월 22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김정훈,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가 첫 무대를

꾸몄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리는 노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9월 5일에는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퓨전 국악밴드 이상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9월 12일에는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세가 신명나는 연희에 밴드 리듬을 더한 공연으로 관객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공연인 9월 19일에는 재즈 밴드 프렐류드와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성슬기가 출연해 재즈 선율에 우리 노래를 얹은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 광장에서 전통 매듭 만들기, 비즈 식물 만들기, 쪽 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포토부스, 또 푸드트럭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떠나보내기 아쉬운 여름밤, 우면산 별밤 축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

어느 화창한 봄날, 순주의 장남인 효명세자는 포도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꾀꼬리를 보게 되는데요. 청아한 새소리에 감동을 받은 세자는 봄하늘을 나는 꾀꼬리를 표현한 춤을 만듭니다. 이 춤은 화문석 하나를 깔고 한 사람의 무기가 그 위에서 주악에 맞추어 추는 춤, 춘행전입니다. 효명세자는 어머니 순원왕후에 대한 효심으로 순원왕후의 40세 생일 축하연에 아름다운 춘행전을 선물한 것이지요. 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정원으로 한국의 유일한 궁궐 후원입니다. 왕들이 휴식을 하며 정국 구상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후원 곳곳에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왕도 정치의 이상을 꿈꾼 왕들의 노력과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살린 창덕궁 후원은 여유롭고 평안한 공간이자 왕들의 학업 수련장이기도 했는데요. 자연 환경과 탁월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궁궐 건축과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간직한 궁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애련지는 연꽃이 피는 연못이란 뜻인데요. 애련지 북쪽에 서 있는 작지만 간결한 정자가 애련정입니다. 연꽃을 좋아했던 숙종이 이 정자에 애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물 기운으로 불 기운을 막는다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해 건물을 바치는 네 기둥 가운데 두 기둥은 연못 속에 잠겨있는 초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애련지 옆으로 단청을 하지 않은 단출하고 소박한 모습의 의두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단아한 자태를 지닌 의두합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책을 보며 정치를 구상한 곳인데요. 효명세자는 1827년에 이곳을 재건립해 기호헌을 자신의 독서처로 사용했으며 여기에 딸린 건물 운경거에서는 음악과 시를 즐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명세자는 1827년부터 3년 3개월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에 임하며 조선을 다스린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순조에게 청하여 의도합을 지은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의도합은 규장각 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효명세자는 정조의 개혁 의지가 담긴 규장각을 곁에 두며 정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창건한 곳입니다. 사대부의 집을 본떠 왕의 사랑채와 왕비의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청을 칠하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반 민가의 99칸 규모에 비해 연경당은 120칸 궁중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효명세자는 세도 정권의 독재로 약해진 왕권을 되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예약을 강화했는데요. 부왕에 대한 효성을 빌미로 궁중연회의 규모를 확대해 희미해진 왕과 신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궁중연회를 주관하고 다시 춤을 되살린 대회는 궁중의 장중한 의식의 신하들을 참석시킴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순조를 대신해 19세의 대리청정을 한 효명세자. 안동 김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 무기력한 아버지 순조 대신 정사를 도맡아야 했던 효명세자는 어린 나이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며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효명세자에게 오랜 권력 집단인 안동 김씨 세력은 무척이나 버거운 상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민이 깊었던 탓일까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을 다시 일으키고자 한 왕실의 꿈은 쓰러지고 효명세자 사후 서서히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조선 왕조.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효명세자의 효심이 빚은 춤은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 국악의 예술적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제곱 같던 정은 산산이 부서졌으니 오늘 이 가슴에 맺힌 한이 하늘 끝에 사무치는구나.

뉴비 스테이지라고 하여 2023년부터 이 시리즈가 쭉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뉴비, 새로운 얼굴을 뜻한다라는 그런 신조어이고요. 스테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는 다섯 개의 작품은 이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처음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아주 뜨거운 온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처음으로 선보일 작품은 비하인드 서막이라는 작품입니다. 서막이라는 제목처럼 오늘의 문을 열어주는 작품인데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게 예비 예술가들은 지금 20대의 그 생각과 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여기서 고백, 과감없이 고백되는 일종의 고백체 예술로서의 작품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국을 빛내 이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이 20대 때는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주 리얼리틱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문을 비하인드 서막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심경과 그런 마음속을 우리의 음악, 악기 그리고 여러 소리 어우러짐으로써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첫 무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알바를 마치고 연습실로 향한다. 몸은 지쳤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무겁지 않다. 요즘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교수님과 함께 편락을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들어가는 순간이다.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현실이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틸지부터 먼저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음악보다 해야 하는 일이 더 많고 꿈을 꾸기에는 현실이 너무 벅차다. 계속해도 되는 걸까? 끝까지 갈 수는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 마음속을 맴돈다. 며칠 전 공원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쪽 발이 없었다. 그런데도 비둘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모이를 쪼아먹고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나도 괜찮아서 버티는 게 아니다. 힘들지 않아서 웃는 것도 아니다. 그저 멈출 수 없어서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또 하루를 걸어간다. 마치 발리즌 비둘기처럼.

2026년 7월 4일 오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한다.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그때는 몰랐다. 평생 가장 사랑한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나는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도 계속해야 하는 걸까? 광주를 떠나 혼자 서울에 올라온 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세상은 너무 빨랐고 나는 그 속에서 자꾸만 작아졌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저 버텼다. 그러다 문득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다. 넌 정말 행복하니? 그 질문은 오랫동안 내 안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백남준의 걸음을 위한 선을 보게 되었다. 무거운 바이올린을 끌고 가는 그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았다. 놓고 싶지만 놓을 수 없었던 시간, 사랑해서 더 힘들었던 시간, 그 마음으로 완숙을 위한 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가야금을 내려놓았다. 신기하게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가야금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였고 그 시간들은 이미 내 삶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안다. 나는 예술을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는 걸. 오늘도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 무게를 안고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언제나 힘들 때 꺼내어보면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숨 쉬는 나를 안아줄 것만 같은 내 인생의 어느 빛나던 시절을 함께했던 마치 꼭 나의 일기장처럼. 그리고 오늘만큼은 그동안 끝내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는 나에게 건네고 싶다.

네, 잘 보셨나요? 이 뉴비 스테이지가 202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 사이에 대부분 국악학과 학생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무대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뉴비 스테이지가 예술대학 안에 점점 소문이 나면서 다른 과 학생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없냐라는 그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제 만나보실 여밀락 2.0은 오늘 5개의 무대 중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3명이 함께 하는 아주 독특한 구성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곡을 준비하는 과정에 두 명의 그 서양 성악을 전공한 두 소프라노가 함께 하는데요. 그들이 서양 오선보 외에도 그 세종대왕이 만든 여밀락이 들어가 있는 전통 정관보를 보면서 이 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악에서만 사용되는 추성, 퇴성 혹은 식임새 같은 음을 올리고 내리고 떨게 하는 여러 가지 주법들도 자신들이 공부해온 서양 음악과 이렇게 한데 섞으면서 좀 새로운 창법들도 개발해봤다고 합니다. 자, 궁중의 담장을 넘어 관객과 함께하는 작은 축제가 펼쳐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무대로 여밀락 2.0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음 무대 열어주십시오.

0: 나무는 오진 바람 불어와도 굳은 기계를 두른 듯 흔들리지 아니하고 추운 겨울 지나 봄이 오면 송백수양 푸른 가지 새 송잎 나고 꽃과 열매 피우리라.
1: 샘이 깊은 물은 마른 가뭄 찾아와도 잠시 쉬지도 않고서 깊은 곳에 솟아나니 그 물이 모여 시내가 되고 한 곳으로 흘러들어 저 바다로 이르는도다.

안예담입니다. 먼저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이젠 심박과 호흡, 감정의 변화까지 읽어내는 기술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어떻게 우리를 연결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실 이 무대 위에는 한 인간의 몸이 있고 그 신호를 읽어내는 AI가 있으며 그 감정을 소리로 들려주는 AI 피아노와 해금, 그리고 타악이 함께합니다. 기술은 신호를 읽어낼 수 있지만 아직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합니다. 반대로 예술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결을 들려주죠.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무대 위에 많은 신호들을 따라가시면서 잠시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보내고 있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그 AI 피아노 이봄입니다. 현장의 소리들에 반응하면서 자신이 그 여러 선율들을 생성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연주를 했던 그 피아노여서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유비 스테이지에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은 다시래기입니다. 그 진도 식긴구 중에 하나인 진도 다시래기는 죽음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주 코믹한 극입니다. 가상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을 당했지만은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슬픔의 현장에서 아주 웃긴 코믹극을 연출하고 사람들을 웃기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눈물과 웃음이 맞닿아 있다. 그리고 또 죽음과 삶이 맞닿아 있다라는 이 예비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전통 예술을 새롭게 각색해서 선보입니다. 이 작품을 기획한 총괄 기획자인 김서윤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유비 스테이지를 참여했는데 꾸준히 시리즈를 만드는 게 약간 음담패서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처음 그 작품을 발표했을 때는 탐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 예, 그런 것들을 좀 과감 없이 드러낸

된다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은 진도 다시래기를 응용해가지고 그런 욕망의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간에 궁중 악기인 축이라고 큰 상자 안에다 절구 같은 절구 그 막대기 같은 것을 찧어가지고 또 재미난 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다시래기.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아니, 이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의 이 축하를 받으니, 아이 배움을 받으니 얼마나 이렇게 이것도 복이제라. 안 그렇소?
1: 그러지.
0: 아이 그러지.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시오? 허허 참나. 아이 산다는 게 쉽소? 우리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이 살아가면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월세 내야지. 어? 아이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또 뭐 해야겠어? 아이 대금 물어야지. 그러지. 아이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숨이 그냥 턱 막히는 세상 아니오. 아이 그런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망자를 조용히 보내드릴 수 있겠소? 아이 그러면 안 되겠지라.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 이 나 가상제랑 내기 한번 합시다. 어떤 내긴고 하니, 이 우리 가시내기꾼들이 이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웃기면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망가씨를 잘 보내도록 하고, 만일 한 번이라도 웃지 않으면 우리 가시내기꾼들 돈 한 푼 안 받고 다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아이 어떻겠소?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한 것 같으니, 자 그럼 한번 판을 한번 벌려봅시다. 더덩 척. 자, 이 판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유판이랬다. 이 유판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요? 바로 이 하늘에 별을 따서 만든.

한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이 다 오듯이 우리네 인생도 이 유판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오. 자 그러면 이 가상지인 나부터 오늘 판을 잘 열란가 못 열란가 한번 소리를 해보는디 내가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쓰겠소? 옳지 옳지 여기가 확실히 전라도긴 전라도구만. 자 그러면 이 가상제부터 가짜 성주풀이를 한번 해보는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뭘 환호성을 지르고 있네 저. 아니 어떠요? 이 말하면 쓰겄소? 자 좋소. 자 이렇게 판도 열어진 것 같고 신명도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으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주 재밌는 양반을 한 명 소개시켜 주겠소. 이것이 누구인고 하니? 자 거사 양반 나오시오. 어이. 옳지 옳지. 자 저기 보이지라. 저기 달려오는 거 보이지라. 자 언능언능 나오셔. 좀 더 빨리 나와봐. 옳지 옳지. 아이 저 아이 엄마. 아이 천천히 나와. 어허 참. 어, 저 나왔네. 저 나왔어. 자 이 양반이 누구인고 허니 아주 웃기는 양반이요. 어 아주 돈은 없는디 꿈은 아주 가뿐요. 아이 취업도 하기 전에 명함부터 파고 이 소개팅 한번 했는데 바로 그냥 신혼집부터 알아보는 양반이요. 자 이 양반이 근데도 대단한 것이 이렇게 하루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해가지고 울상으로 있어도 다음날 되면은 그냥 얼굴을 그냥 씩 바로 웃는 이상한 양반이라니까. 아이 그부터 거사 양반 이 여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멋들어진 춤 한번 쳐볼란가? 아이

0: 춤 잘 추재라.
1: 겁나게 잘 추요.
0: 그러지.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라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춤을 더 잘 추고 더 웃긴다니까요. 아니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메. 아 저렇게 춤을 잘 춰놓고 어찌 또 울상인 거죠? 허허, 뭔가 문제가 있구만. 문제가 있어. 아니 한번 맞춰보자 그럼. 취업이 문제요? 아니라네. 그러면 월세가 문제요? 허허, 얼추 이제 알았다. 여자 문제지?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래, 내가 오늘 이 양반 소원 한번 들어드리리다. 어이 거사 양반, 이 많은 여러분들이 모였으니 이 한번 딱 보고 어디 한번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잘 찾아보게. 어이, 어이 찾는다. 어이 찾는다. 어이 찾는다, 찾아. 어이, 허허이. 계속 찾고 자빠졌네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저 거사 스타일이 다 아닌 것 같아. 내가 딱 느낀 게 어, 너 거사 내 스타일 이제 알았다. 내가 너랑 아주 탁 어울리는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 줄 텐께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번에는 사당 나오시오. 허이 허이 어이 곱다 고와. 어 좋아. 엄마 얼씨구 얼씨구 어 나왔네 나왔어. 아니 저 뭐야 반한 것 같은데 벌써 저. 아니 거사 양반 어째 마음에 드시오? 엄마 아니 뭐라고?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르겠다고? 아 그래 그래 어이 사당 우리 거사를 위해서 얼굴 한번 보여줄란가? 어이구 어이구 얼씨구 엄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우메 우메 저 부모님한테 저렇게 사랑을 줘야지 저. 얼씨구 엄마 아주 별도 따다 죽었다 별도 따다 죽었어. 야 이 양반아 그렇게 그냥 멀리서 마음만 숨기지 말고 어? 아 이번에는 그냥 확 꼬셔 한번 버려. 어? 한번 꼬셔 봅시다. 어이?

난리 났어. 아이 보니까 이렇게 사당이 그냥 한 걸음 팍 물러나면은 거사는 그냥 두 번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허허이 참. 어머, 아니 이제 막 옷도 벗길라 그러네요. 허허이 참. 어서 벗어라 잠자자. 어서 벗어라 잠자자. 에고 부끄러워 나는 못 벗고 쏘아서라. 이게 집 안 될 말이로다. 어서 벗어라 잠자자. 와라 뛰어 달려들어 저고리 치마 속적 싸움 벗겨 병풍 위에 걸어놓 고통뚱땅 법중류로다 싸나운 상막 앞말 덮치듯이 양각을 취하더니 비계는 노고로 속고 채고 예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아니 잠깐만. 인자 사람이 한 명 태어날 것 같은데요. 허허. 33점 도솔천 승불제성 삼신제왕님네 하우동심하여 다구보법소사 42후나 흔자시 한달두달 이슬 맺고 석달에 피어리고 넉달에 인형 삼경 다섯달 오픈하고 6달 6경 3여 7달 7규 열려 8달에 38,000 털이 나고 9달 9구 열려 10달 만에 1,000

살아요. 아이고 고맙소. 아니 태어날 때가 됐는데 인자. 아니 태어날 때가 됐어. 오메 아이고 아이고 내쉴게요. 아이고 내쉴게요. 아이고 내쉴게요. 아이고 내쉴게요. 제 새끼요. 자, 제가 아까 말했지 않소. 인생이란 이 유판과도 같다고.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기도 하면은 백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뒤로 탁 물러나기도 하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던질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오듯이 우리네 인생이 이 유판과도 같소 그랴. 아니 안 그렇소? 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분위기 안 좋게 끝낼 수가 있겠소? 이 마지막으로 우리 망자씨를 신명나게 잘 한번 보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상도꾼도 일어나고 우리 유족들도 일어나고 거사도 오고 사당도 오고, 자 우리 여러분들도 아주 그냥 손이 터지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명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얼씨구 좋다.

네, 잘 보셨나요? 예, 다시래기라는 작품이었고요.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상상력을 다 모아가지고 기획자로서 펼칠 수 있는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은 노프리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처용설화가 있습니다. 처용이라는 남자가 밤에 집을 들어오니까 문을 여니까 이불 밑에 발이 네 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내의 발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왜 네 개였을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처용은 화를 내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 마음을 삭히면서 춤과 노래를 불렀고

그러한 춘간 노래는 오늘날 처용무, 처용춤이라는 그 제목으로 전승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상력을 비틀었습니다. 다섯 명의 기획자들이 과연 처용은 그렇게 마음을 삭히기만 했을까? 아니다.

해가지고 작곡가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가 중간에 전자음악을 넣기도 했고요. 또 최수인이라는 기획자는 원래 피아노 전공을 했지만은 이번 유비 스테이지를 통해가지고 오디오 비주얼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중간에 또 화려한 조명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후배들이 아주 든든하게 끌어주는 자리가 바로 유비 스테이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유비 스테이지가 또 새로운 예술가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울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작품 노풀이, 화풀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은데요. 처용은 정말 용서했을까? 이 마지막 작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 유비 스테이지 마지막 작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벗삼고 돌아와 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 시로구나. 둘은 내 것이거니와 둘은 누구의 것이더냐. 예전의 저흉은 웃음으로 삼재 발난을 물리쳤다 하나 오늘 이 몸은 그러지 못하겠구나. 그 몸 뭐를 안겨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며 무슨 위안이 되건. 꽃 같던 믿음을 시들고 계곡 같던 정은 산산이 부서졌으니 오늘 이 가슴에 맺힌 한이 하늘 끝에 사무치는구나.

거인이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거늘 대장부가 노화가 된 천지가 불탈지어다.

혁신이었구나. 혁신 내인.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들어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5: 좀 다 챙겼어요?
6: 그럼
5: 출발할까?
6: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7: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8: 네!
9: 우리가 엄마, 아빠!
10: 김파로크와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11: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반짝이면 동에 대한 강철입니다. 징글맹이든가 밥그릇맹이든가 맹글 목적물이 있으면은 쇠를 합금해서 녹여서 통영될 때까지 불에 닳아서 식기 전에 망치로 눌러가지고 서리 즉 강하고 또 색이 잘 변하지 않고.

기술자가 그 당시 월급 계산을 한 달에 쌀 두 가마니 값을 벌더라고요. 그 당시는 북한에서는 하루 일당이 쌀 두 대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

0: 나는 이 기술을 배워갔다. 그래가지고 그 해문 하드록스에 해보니까 상당히 귀한 기술이다. 그걸 느껴가지고.
1: 그래서 맥가는데 그 사람들 이제 뭐 이제 그 볼트가 300개 정도 들어갔고요. 300개 중에
0: 원래 양면이 다 눈이 좋았는데 1983년도 5월달에 이제 그 일하다가요 그 쇠 파편이 뚜리가게 해주고 시신을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깝지만 이제 제거 수술했어요.
2: 완전히 손 누실 줄 알았거든요. 일을 전혀 못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걸 딛고서 일어나셔서 지금 뭐 운전도 하실 줄 알고 전혀 이제 생활하는 지장이 없이 그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뭐.
3: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일 하나에 정말 몰두하시는 분. 그냥 거기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4: 여기 쏙 좀, 너무 달리면 터진다. 때려 가운데.

0: 방짝이도 옛날은 나 일별증에 이게 매질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연료에는 공정 이런 것을 이제 기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쓰는 기계를 갖다 우리 용도에 맞게 전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산업한 거는 제가 아마 공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불어. 아, 불어.
2: 소리를 계속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망치질을 해가면서 이제 그 떨림을 조정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고유 징소리를 찾아나가서 이게 나에 맞는 징입니다. 이렇게 찾아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방짜 유기 중에서 그 옛 전통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제조 방법으로 따지면 징행하고 꽹과리가 옛날 방식에 제일 근접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그렇다.
1: 그건 이제 벌레 기대 이게
0: 아니 없어져야 되는데 난
1: 체계도 있잖아.
0: 아니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분살이 생겼네.
1: 이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되면 박자는 창피해서 이거 계속 이거 닦고 있다고 난 이대로 생긴 대로 살아. 창피할 것도 없어.
0: 아니 근데 군살이 여기 없어져야 될 텐데.
1: 나는 한평생 방자유가 같이 지내왔지만은 방자유기 작품 맹기는 게 그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게 뭘 뜯어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방자유를 내일 죽는 하도 오늘도 난 맹기 그거지 가장 취미예요.

0: 옛날에 지들거래만으로도 여자라고 하면 집에서 모시를 해먹고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서 뭐 배우도 못 오고 그래서 살기도 할 때 어렵게 살고 그래서
1: 모시 많이 나.
0: 여기도 여기도 입념이 굳은 살이 백이에요. 그 전에는 피가 나고 막 버겁. 근데 딱쟁이 주고 밥도 못 먹고 막.

제가 언제부터 몇 살 먹어서부터 모시를 한 줄을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6살 때까지 젖을 먹고 6살 때부터 너는 모시를 입에다 물었다고. 오늘날도 가심시한데 패트 허리나 도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간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0: 우리 한산모시는 너무 곱고 또 질기고 질감이 좋아요. 아주 입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네. 야, 모르겠다. 태모씨가 모시 재료예요. 네. 그 태모씨를 이제 비워가지고 껍질 벗겨서 이렇게 물에다 담가가지고 그게 모시를 째고 삶고 해서 모시 피를 만드는 거예요. 모시 제일 중요한 게 모시 피를. 네. 이 모시는 식물 껍데기라 건져오면 못해요. 그래서 항시 물이 있어야 하고 틈이 있어야 미끄럽게 모시가 잘 돼요. 누가 무엇을 자르면 이 골랐네 그러지 않아요? 그 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 째서 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게 이 골랐다 소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속담이. 손도 그렇고 무릎이 닿게 이렇게 비빌 때 무릎이 다 달아요. 막 빨간하게. 그래갖고 이제 많이 하면 이제 그게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1: 쌀게는 기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이 날고 할 때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
2: 방아가 이렇게 떡하네. 이거 못이 안 길었나요?
0: 어려서부터 모시를 짜셨대요. 진짜 이 모시는 너미 볼 때는 쉰 것 같아도 내가 해보면 너무 어렵다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결혼해서 예, 여기 와서 한산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분종욱 선생님한테.

나에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모시를 평생을 살아서 이 모시는 항상 사랑스럽고 소중한 선물.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이것도

0: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오디션 결과 발표 곧 시작할 거다. 들어가자.
1: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션에 참가해서 재주를 뽐내주신 응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동 공연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와 공주, 아역을 맡아 무대에 오를 배우는 온달역의 메란 국극단 허영서, 평강공주 역.

0: 함께 메란 국극단 홍칠한.
1: 허영서 인사드려야지.
2: 영상 여기 한번 찾아보고 손을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안해.

0: 200년이 망가진 게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슬퍼? 걔가 너한테 뭔데?
1: 너 때문에 슬프다. 결국 네가 다 망쳐버렸어.
0: 도대체 내가 뭘 망쳤다는 거야 진짜! 옥경아, 우리 계속 이렇게 가면 돼. 앞으로도 메란의 간판스타로 무대 위에서 춤추고 소리하고 우리 계속 이렇게 살면 돼, 어?
1: 어울뿐인 국고왕자, 그게 다 무슨 의미라고?
0: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너랑 같이 오는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
1: 아까 정연이 소리, 처음에 그 소리, 날 뛰어넘는 누군가 마침내 나왔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0: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오디션은 네가 붙었는데 축하 전화는 내가 받는구나.
2: 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사모님, 손님 오셨습니다.
0: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3: 예.
0: 마침 잘 왔다. 이 기회에 너도 인사드려.
2: 누구신데요?
0: 어서 오세요. 자리가 늦었습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인사드려라.

0: 명창 김노식 선생님이시다.
1: 아, 이번에 오디션 붙었다는 따님이 이 친구군요. 어때요, 영세양? 국립국극단이 만들어지면 영세양도 그곳에서 활약할 준비가 됐나요?
2: 국립국극단이요?
0: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국내 최고의 국극단이 만들어질 거야. 그곳에 들어가면 너도 평생이 보장되는 거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넌 이번에 오디션에 합격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특별히 힘써주시기로 하셨어.
2: 아니요. 전 그 합동공연에 서지 않을 거예요. 원래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어머니 뵈러 오는 거예요.
0: 예, 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2: 국립국극단 제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한텐 너무 과분한 자리라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0: 영서야? 영서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가서 사과 못 드려?
2: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셨어요? 메란국극단에서 절 끄집어내고 다른 곳에 집어넣으려고?
0: 그럼 넌 언제까지 메란에서 국극을 할 생각이었니? 지금 다른 국극단들 다 위태위태해. 메란이라고 뭐 다를 줄 아니?
2: 이번 오디션 어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짜 배기 소리, 그날 그걸 한 건 제가 아니라 윤정년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0: 아니, 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합동공연 끝나면 그날로 메란에서 나와.
2: 아니요, 전 앞으로도 계속 메란에서 국극을 할 거예요.
0: 타이밍 놓치면 넌 갈 데도 없어. 내가 널 이 오디션에 합격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알아?
2: 설마 심사위원들한테 손을 쓰신 거예요? 하셨군요.
0: 물론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거 없잖니? 영서야,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된 마음으로.
2: 아니요! 어머니는 어머니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어디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소프라노 한기주 위신을 깎아먹지 않을 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요.
0: 그게 나쁜 거니? 어디든 내놓을 수 있는 자식을 갖고 싶은 게 그렇게 과한 욕심인 거야?
2: 그동안 전 한 번도 허영서를 산 적이 없어요. 아세요? 한기주 딸로만 살아왔다고요. 영인 언니만큼, 아니 언니 반만큼만이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고요. 우리 영서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최고다. 그 한마디를 듣겠다고 나는 나예요. 앞으로는 한기주 딸로 안 살 거예요.
3: 공연을 못하겠다니?
2: 저희 어머니가 심사위원들한테 손을 썼어요. 그날 오디션에서 합격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3: 그날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널 뽑았다.
2: 만장일치로요?
3: 그래, 나도 널 뽑았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널 뽑을 거야.
2: 하지만 윤정년 목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3: 그런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물론 정년이가 그날 폭발력 있는 무대를 보여줬지. 하지만 너도 그날 소리, 춤, 연기 모두 다 훌륭했어. 정년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상대 역하고 호흡도 완벽하게 좋았어. 너희 엄마한테 가장 어이없는 게 뭔지 아니? 남의 딸 견제하려다가 자기 딸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너희 엄마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네 스스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

0: 목소리가 많이 회복됐으니 말할 땐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리를 다시 하기는 힘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소리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연습이나 더 해라.
2: 오셨으라.
3: 나 단장님 합동 공연 준비한다고 바쁘실 것인데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4: 당연히 와야지.
3: 언능 태어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단게요. 저 태어나면 진료 먼저 한약부터 가고 약부터 지어먹을라요. 목소리 다시 튀우게 하는 약을 지가 다 알아놨으라.
4: 목소리 다시 나오게 하는 약?
3: 예. 아이 당분간 소리가 안 나올게. 소리 나오는 데만 전념을 해야지라.
4: 정년이 너 목 상태 의사 선생님께 들었지?
3: 두 번 다시 소리 못 할 거라고 한 거예요? 아이 그것은 저 의사 선생님이 소리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하신 소리고. 아 저도 공양소 종종 봤단게요. 소리꾼이 소리하다가 일시적으로 떡먹대는 것은 어떤 뭐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어라. 잘 쉬고 약도 잘 챙겨 먹으면 금세 좋아지고 그러던디요.
5: 어? 찐빵 냄새. 찐빵이지? 우리 두려고 사온 거야? 손대지 마. 정년이 거야.
6: 정년이 주려고 찐빵까지 사온 거야?
5: 정년이 찐빵 좋아하잖아. 병원에서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
6: 박초록, 너 어떻게 우리 둘한테 이럴 수가 있어?
5: 너가 정년이랑 얼마나 친했다고? 맞아! 시끄러! 너네들도 태어나는 친구를 위해서 뭘 좀 이렇게 사와봐라 좀.
6: 치사하게 찐빵 가지고.
5: 아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찐빵 찐빵 찐빵 찐빵.
3: 예제 나보만.
5: 아유 윤재 언니야.
3: 에이그 부잡아라 부잡해. 너희들 떠드는 소리가 아주 대문밖까지 들려야.
5: 너 이제 목은 괜찮은 거야? 내가 너 보러 병원 갔었는데 자고 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어.
3: 너 왔던 거 내가 다 알지. 아이고 우리 초록이 그냥 속정은 은근히 깊어갖거인.
6: 근데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나은 거야?
3: 그럼 아무 실험도 안 해.
6: 아 진짜? 너 그날 피까지 토해가지고 우린 너 다시 살이 못 하는 줄 알고.
3: 아따 내 모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곡간일로 다시 소리를 못 하기는. 잘 묶고 푹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건게 걱정할 거 없이야. 잠깐 어디서 찐빵 냄새가 폴폴 난디?
5: 너 주려고 사왔지.
3: 어메, 내 거야?
4: 어메, 잘한다 우리 초록이.
3: 하나. 자, 너들도 먹어. 맛있는 것은 너나 먹어야 더 맛있어.
5: 맛있어, 맛있어.
3: 우미. 아야, 네가 내 방 청소까지 다 한 거야?
7: 아, 그거 주란이가 한 거야. 너 태어난다고 아침부터 쓸고 닦고 정신 없던데?

0: 낭군을 찾으리다 논물 젖은 소맷볼이 끊어내고 일편단심 혼인 맹야
1: 미안 다시 해볼게
2: 오늘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내일 다시 하자
1: 먼저 가 난 혼자서 연습 좀 더 하다 들어갈게

0: 그렇게 무서워?
1: 어?
0: 지금 들어갔다가 윤정년이랑 마주칠까봐. 너도 무서운 거잖아.
1: 아니야, 그런 거.

0: 나 오늘 태어났다.
1: 어, 들었어. 몸은?
0: 이제 괜찮아. 봐, 목소리도 멀쩡 안 하냐.
1: 그래, 다행이다.
0: 너 붙었단 얘기 들었어. 축하한다. 나도 이겨불고 댕근께 너 내 몫만큼 잘해왔어.
1: 그날 붙었어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사실
0: 난 그날 최선을 다했고 그러고 떨어진 거여. 그게 다여. 그러니까 너도 다른 생각하지 마라. 좀 좋아해라 가시나야. 아, 그러고 원하던 자리를 가져가 놓고 웃지도 않으냐.

0: 지금 문걸려.
1: 어, 왔어.
2: 어, 뭐야, 이 분위기? 어째 우리 국극단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데?
1: 주연 둘도 메란에서, 주연 아역 둘도 메란에서 나왔잖아. 자기네들은 들러리 서는 것 같다고 아주 불만이 잔뜩이야.
2: 오디션 보고 온 건데 뭐가 불만이야?
1: 그 트집을 잡으려니까 그러는 거지.

0: 오우나 보고지고 보고지고 내랑군님 보고지고 백년가야 호량 맺은 해낭군님 보고지고
1: 다음 조연 장면부터.
2: 공주궁의 사내 아이가 드나든다더니 하! 과연 사실이구나. 왕을 궁지에 몰 절호의 기회였다.
1: 다시 감정이 과하다. 가닥기라고 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야비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 다시 해봐.

0: 정도로 세게 가야 하는 게 맞아요.
1: 해석을 제대로 안 했구나. 조현은 계산적이고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0: 그건 단장님 해석일 뿐이죠.
1: 너 여기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2: 금주 얘기가 아주 틀린 것 같진 않은데요. 메라는 단장님 한 사람의 해석을 따랐는지 몰라도 우리 국극단에선 배우들의 해석도 존중해줬어요. 그게 제 방침이고요.
1: 극 전체 조화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가닥기가 저렇게 맥락에도 안 맞게 튀는 연기를 하는데 그걸 존중해주자고?
2: 그럼 안 되나요? 이미 이 합동공연 주요 배역들 상당수가 메란 배우들이에요. 우리 금주가 거기 묻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고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1: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2: 지금 상황이 언니로선 최고 남는 장사죠. 옥경이랑 해랑이 내세워 홍보하면서 허영서, 홍주랑 같은 다음 후계자들 밀어주고.
1: 그럼 넌 옥경이랑 해랑이를 공연에서 빼잔 말이냐? 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옥경이랑 해랑이를 보러 오는 거야. 특히 옥경이. 옥경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티켓 판매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 알기나 해?
2: 맞아요. 옥경이 못 빼죠. 대신 나 같으면 아역 오디션에 아예 메란 연구생들은 내보내지 않고 기회를 양보했을 거예요. 이 합동공연이 그렇게 언니한테 소중하다면서. 언니는 정작 이 합동공연에 참여하는 국극단들 불만이 뭐가 있는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마 알 생각도 없겠지만.
3: 다음엔 우리끼리 연습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4: 나 먼저 들어갈게.
3: 어디 가는 거야?
5: 윤정년!
6: 너 또 용화단 의원 찾아가는 거야? 이번엔 어딘데?
5: 저 청주에 용화단 의원이 있대.
6: 청주까지 어떻게 가려고?
5: 정씨 아저씨가 청주 갈 일 있다고 차 태워주신다가네. 지금 가면은 뭐 밤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여. 갔다 온다이.
6: 기대 않고 갔다 실망해서 돌아오고. 이게 몇 번째야. 이번엔 좀 달라야 할 텐데. 근데 정년이 목은 낫긴 하는 거야? 궁금하니까 그러지.
7: 기다릴 때 들어가세요.
8: 성함이
1: 윤정년이구만요.
8: 목이 부러졌다고?
1: 아이 부러진 것은 아니고 그.
8: 예. 에이, 손 좀 줘봐요.
1: 그러지 말고 그 이 짝도 좀 짚어보시면.
8: 100번 1000번 짚어보면 뭐여? 척 보면 척이지. 한번 부러진 목을 뭔지 주로 고쳐내. 그냥 받아들이고 사슈.
1: 속이 다 죽겠니. 아 용하지다고 해서 멀리서 이라고 찾아오지 않았겠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디 뭐라도 일러주실 말씀 없다요.
8: 아 그러고 양귀비라도 타려 먹어보든가.
1: 양귀비요? 아니, 그거 아편 아니대요?
8: 그래 아편. 아편을 하면 목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소리 못 들어봐슈. 혹시 있을지 모르지.

0: 아가씨처럼 부러진 목도 아플 나면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될지.
1: 그러다 그 아편쟁이라도 되면.
0: 아유, 참. 아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다면서? 아이고 참. 아 됐어 됐어. 다음 만선아 뭐 한다냐?
2: 아 네네. 네 다음 분이요. 들어오세요.

0: 뭐야 이게?
1: 앞에 늘하면 다시 소리를 할 수 있다 하나요?
0: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왔어? 아편에 기댔다가 인생 망친 소리꾼이 여럿이다. 너도 그 꼴라고 싶어?
1: 그러면 속 놓고 있을까라. 뭐라도 해야지라.
0: 언제까지 이렇게 제자리만 돌 참이니? 퇴원해서 지금까지 목이 부러졌단 사실을 죽자 사자 부정하고만 있잖아.
1: 인정하면요?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뭔디요? 소리꾼들아, 목이 부러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한적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러지. 지 목은 낫을 수 있으라.
0: 정연아, 내일 나랑 병원에 가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다는구나. 이쪽에서는 최고의 권위자 소리를 듣는 분이야.
1: 그러면 그분이 지 목도 고칠 수 있단가요?
0: 선생님이 보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장담은 못해. 그분한테 진찰받아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나도 몇 년이라도 널 기다려줄 거다. 하지만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땐 너도 네 현실을 받아.

0: 얼른 나가려고 했는데. 아야, 앞으로는 일할 거 없어. 그런 각심 아니야. 나 사지욕심 멀쩡해. 난 너한테 미안해서.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뭐가 미안한디? 다 내 탓이잖아.
1: 아니, 그 일은 너랑 아무 상관도 없어. 내가 결정한 내 일이지. 너랑은 상관없어. 그게 일하지 마. 부담스럽게. 알았어.

0: 거 아니야? 뭐가 갑자기 탓이라는 거야?
1: 야, 이 상태에서 소리를 아 하고 내볼까요?
2: 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지가 낫을 수 있겠소?
1: 보통 정력량처럼 무리하게 목을 혹사해서 생기는 이런 음성질환은 몇 달간 목을 쓰지 않고 푹 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0: 그러면 저도...
1: 그런데 정영량은 너무 무리하게 목을 써서 예전처럼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앞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화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0: 아니, 그 말은 그렇다 치고 그 소리는요?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지금 뭔 뜻이다요? 아니지라. 그 언젠가는 소리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지라.
1: 안타깝지만 소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0: 아이고, 이게 선생님은 명의시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지가 그 선생님이 시키는 것은 뭐든 다 할랑게. 그 제발, 제발 지 목장 고쳐주세요. 예, 그 외국에서는 칼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가던디. 저도, 아, 저도 수술시켜주세요. 예?
1: 불가능해요. 유감입니다.
2: 정연아.
0: 저 선생님 요한 거 맞나요? 아니, 수술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2: 그때 목이 너무 상한 거야.
0: 놈들은 목 상해도 다 다시 돌아오던디 왜 나만 그러고 안 되는디요? 어째, 어째 나만!
2: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길어.

0: 이런다고 다시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만 네 현실을 받아들여. 목이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다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야.
1: 엇을 받아들이란 소리요. 지가 떡목이 됐다는 거요. 소리를 잃은 소리꾼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디요?
0: 이밤중에 또 어딜 가려고?
2: 산에 갈라요. 산에서 소리를 잃어버렸은 게 다시 산에 가고 내 소리 찾아올라요.
0: 제정신이야? 이밤중에 산에 올라가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산짐승밥이 되고 싶어?
2: 여러 사는 이 산짐승밥이 되는 게 낫지!
0: 제발 좀 정신 차려! 이런다고 예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
2: 그러면 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디요? 오만 가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디 어쩌란 말이오? 지가 어떻게 해야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디요?
3: 알려주시오.

0: 어서들 돌아가. 연습 안 끝났어.
1: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0: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
1: 반장님,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사 못 드리고 떠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윤정년.
2: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너희들은 합동 공연 준비 철저히 해.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약딸이요.
1: 내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챙겨 묵어. 네 얼굴이 아주 가만 갈수록 못 쓰겄어.
0: 언니는 목 부러지고 얼마 만에 괜찮아졌는가? 속에서 자꾸 천불이 올라와서

정년아. 어떤 날은냐? 가슴이 묵직, 눈이 답답하고, 또 그 다음날은 조금 괜찮아지나 싶다가, 또 어떤 날은 화병이 나갔고, 기운이 쭉 빠지도록 울고, 그러고 몸살을 치면서 살다 보면, 그러고 또 사라진다. 그렇게 두고 온 자리 자꾸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살아. 그래야 네가 견디지. 아따 매한 거. 아유.

0: 앉아, 앉아. 자, 오늘은 사철가로 목을 한번 풀어보자. 정년이가 선창해봐라. 아니, 영서. 영서가 선창해봐라.
1: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0: 단장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이제 정년이도 떠난 마당에 단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1: 혜랑이가 그랬던 걸 네가 직접 다 보고 들었단 말이지?
0: 네. 합동공연 끝나고 나가라뇨?
1: 말 그대로야. 이번 합동공연까지만 하고 메란 국극단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0: 제가 나가면 누굴 제자리에 세우실 건데요?
1: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0: 이런 식으로 절 내쫓을 순 없으세요. 제가 그동안 메란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메란 국극단 초창기부터 밤낮으로 제 발로 직접 뛰고 홍보하면서 여길 키웠어요.
1: 그래 맞아. 메란은 너랑 옥경이랑 같이 성장했어. 그럼 메란의 얼굴답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생들을 돌봤어야지. 그 애들 하나씩 잡아먹을 게 아니라
0: 후배들이 하나씩 치고 올라오는데 태어날 사람이 어딨나요? 내 자리 뺏기고 그대로 밀려날 정신이 어디냐고!
1: 그래서 악착같이 그 애들 하나씩 해코지해서 너한테 남은 게 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옥경이 껍데기만 붙잡고 살 거야? 네가 이 지경으로 망가질 때까지 손을 못 쓴 내가 제일 죄인이다.
0: 좋아요. 이번 공연 끝나고 얼마든지 나가드릴게요. 근데 알아두세요. 제가 나가면 옥경이도 나간다고 할 거예요.
1: 아직도 옥경이를 모르니? 옥경이는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0: 처음부터 좀 더 천진난만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 사랑스러운 울보공주,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햇살 같은 공주님 느낌이라.
1: 영서야.
2: 미안. 평강 얘기하다가 말았지? 내 생각에도 그 평강의 해맑은 모습이 좀 더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
0: 미안. 어디부터 한다고 했지?

0: 야, 내가 할 게 그만 가서 쉬어.
1: 아이고, 언니는 가서 쉬어.
0: 얼마나 안 쉬어.
2: 엄마, 오늘도 어떻게 지금 좋아해.
3: 엄마, 이게 누구네? 그 따박따박 들던 가시나 아니여? 서울 갔다든만 돌아왔는갑네.
0: 예, 예. 아슈, 아슈.
3: 에따 마침 잘 만났다잉. 어쩌? 오늘도 소리 한 자락 해보자. 오늘은 이 오라버니 주머니가 아주 그냥 빠방한디.
0: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알겠고요. 예예. 예. 이거나 갖고 싸게 갖추시오. 어? 야가 많이 아프요.
3: 하라면 하는 거지. 아프단 핑계는 확시. 접대는 시키지도 않아도 잘만 하던디. 인자 못 하겠다.
0: 소리 같은 거 할 줄 모르요. 장사 방해된 게 비키쇼.
3: 왔다 씨.
4: 야가 너 쥐드세도 모르게 죽고 잡냐?
0: 죽여보시오 그러면.
4: 뭐야?
0: 죽여보란 말이오.
4: 서울 댕기 왔다더만 제대로 미쳐갖고 돌아왔네.
3: 어쩌냐? 그럴 땐 몽둥이가 명약이라던디.
5: 아야! 오늘 덮어버려!
0: 거짓말! 나라! 나라! 아니!
5: 누가 누구 봤냐?
0: 아우! 환장하겠네, 씨. 이 많아 생선들을 팔지도 못해 어째서? 찢어먹고 발라먹을 놈들, 씨. 가다가 벼락이나 팽 맞아라, 씨.
6: 울렸지란다 정말 사다파는 년 학원도 금강산 따라다다다 12,000동 89왕자 석달열을 백일삼재 화초가리 더덕가리 몽삼가리가 다 들어간 엿 19살 먹은 큰내 귓가 몽삼물로 제조를 했다.
0: 야야야야 다 타겄다. 언니 정년이 괜찮겄더라? 아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 많은 게 불안해 죽겠어라. 그러다 가끔 넋 나간 사람 마냥 멍청하게 저 먼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7: 냅둬버려라.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야.

지란다 정말 사다파는 년 강원도 금강산 자라자자자 1만 2천 봉 8만 구왕자 헛 달려를 배를 가네

0: 마기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편쟁이라니 감히 누구한테? 해명? 잘못한 게 없는데 옥경이 보고 무슨 해명을 하라는 거야? 당장 정정부대!
1: 해명을 옥경! 사실입니까? 메라코 국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
2: 오경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진짜로
0: 지금 투자자들 돈 빼겠다고 난리가 났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편이라니.
3: 그동안 공연 연습한다고 정남이 단장님께서 가까이 보셨으니 아시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가 아편쟁이처럼 보인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다른 국극단들 메란에 불만 많은데 연습 때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였으면 진작 문제 삼으셨겠죠. 아닌가요?
0: 안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 믿건 밖에선 안 믿어줘.
3: 아니요. 안에서 믿지 않으면 밖에선 당연히 안 믿어줍니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밖에선 늘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으니까요.
4: 옥경이 말이 맞아. 이런 때일수록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옥경이를 믿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
0: 언니!
4: 투자를 빼겠다고 했지 아직 뺀 건 아니야. 투자자들은 내가 만나서 설득하마. 그리고 옥경이는 지금 당장 기자들을 만나서 반박 보도를 내라. 그냥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 나온 기사들 모조리 조목조목 다 반박해.
3: 네.
0: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합동 공연을 기어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 사태가 점점 더 커지면요. 난 못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극단들도 못한다고 할 거예요.
4: 이번 합동공연 적잖으면 우리 메란에서 다 책임지마.
0: 진심이에요?
4: 이번 합동공연은 우리 메란뿐만 아니라 여성국극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어. 과거에도 지금도 여성국극의 얼굴은 늘 문옥경이었어. 왕자를 지키지 못하면 이번 공연뿐 아니라 여성국극 자체가 위태로워질 거다.
5: 다른 애들은?
6: 몰라. 다들 지금 옥경 선배 기사 때문에 어수선해서 난리도 아니야. 근데 진짜 안 좋긴 한 것 같아. 어딜 가나 그 기사 얘기 뿐이야. 주란아! 밖에 누가 너 찾아왔어.
7: 주란아! 엄마, 어쩐 일이세요? 언니 어디 아파요? 혹시 다시 입원한 거예요?
8: 다행히 어제 퇴원했어.
7: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 주말에 제가 집으로 갈게요.
8: 주란아, 너 국극단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니?
7: 설마 또 그만두란 얘기예요? 엄마,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 이제 제대로 된 역할 맡기 시작했어요. 그 출연료 오르면 집에 돈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8: 너한테 좋은 선자리 들어왔어. 공무원인데 아주 건실한 사람이야.
7: 엄마.
8: 너랑 결혼하면 그 남자가 네 언니 병원비랑 약값 남은 평생 책임져준다고 했어. 이게 하늘이 중계가 아니면 뭐니. 네 언니 상태 뻔히 알면서 너 계속 거기서 국국 노름이나 하고 살래?

0: 언젠가 너는 남자 주인공으로 나는 여자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마주보고 서서 같이 연기해보자.
1: 그럼 나야 좋지.

0: 과거에 손을 댔던 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극을 시작하고는 한 번도 아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1: 하지만 이 기사에 보면 문옥경 씨가 최근에 친구들과 어울려 아편굴에 드나드는 걸 봤다는 목격자 얘기가 있는데요.
0: 국극 공연을 한 번 올리려면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씩 꼬박 두 달을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아편굴에 드나들 정도의 아편쟁이라면 그 강행군을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그 기사에 나온 목격자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정말 최근에 저 아편굴에서 본 적이 있다면 떳떳하게 제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요.
2: 항상 늦게까지 연습하네.
3: 네.
2: 이번 공연 긴장돼? 아,
3: 온달은 거물 다루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요.
2: 합동 공연이라고 긴장할 거 없어. 원래 네 실력대로 하면 돼.
3: 그게 아니라 선배님 아역이잖아요. 저한테는 의미가 큰 공연이에요.
2: 그래.
3: 문옥경이라는 이름 석자가 곧 여성 국극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선배의 아역을 맡았으니까 완벽한 공연을 올리고 싶어요.
2: 그런 각오로 임해준다니 내가 더 고마운데? 치열한 경쟁 뚫고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넌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어.
3: 정말요?
2: 그럼.
3: 윤정년은요?
2: 정년이 한때는 정년이가 날 많이 설레게 했어.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그 애가 원석 그 자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도 그때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그럼 뭐 하겠니? 정년이는 결국 자기 발로 떠났잖아. 버티고 버텨서 계속 무대에 오르는 자만이 관객들 박수를 받을 수 있어. 특히 왕자에게는 가장 큰 박수가 쏟아지지.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3: 관객들 박수도 좋지만 전 선배님의 박수를 받고 싶어요.
2: 영서야,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1: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리 한참 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쑥덜쑥한 게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쑥덜쑥한 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0: 지워 보망 할숨 달숨 보이는 얀듯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불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홍앵앵앵 어느 소지 산천에 뜯었고 땅이 툭 꺼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엄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1: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양하게 재해석되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알렸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흥폭발 에너지로 전 세계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팀입니다. 악당 광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에우 쳐.

일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내일은 내일로 매우

0: 네, 노래의 몸을 맡기고 춤을 매우 춰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당광칠의 매우 춰라 만나봤고요. 악당광칠의 초령, 6월, 김약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멋있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늘 넘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더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악당광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진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저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분들이.
0: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또 악당광칠이 예명을 다 쓰고 있다고 했어요. 방금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총 멤버분들이 8분이잖아요. 네. 8분만에 다 예명이 있는 거잖아요.
1: 한명 빼고 있죠.
0: 한명 빼고? 네.
1: 가야금 하시는 분이 네. 성함이 특이해서 아. 이거는 예명을 쓸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명으로 그 분만.
0: 그러면 잠깐 짧게 어떤 예명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2: 일단 여기 대표님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는 대금을 들려주겠다 해서
0: 아, 그래서 김약대.
2: 김약대라고 아. 이렇게 지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생황부신의 선생님
0: 네네.
2: 향이 선생님은 이제 이만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0: 만월.
2: 네,
1: 얼굴 동그래가지고
2: 동근 달 같다 아. 되게 밝다
0: 네네.
2: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0: 네.
2: 아까 또 본명을 쓰신 원먼동마루도
0: 네.
2: 있고요. 또 화를 또 잘 아쟁화를 최종 병기와 같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활이라고 붙인 분도 있으시고
0: 오.
2: 이제 바라 플레이어 아까 퍼커션이랑 뭐 타악을 담당하시는 어떤 여자분 선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를 좀 잘 활용하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재밌는 닉네임도 있고요.
0: 오.
2: 그리고 또 궁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구 치시는 전궁달이라고 또 지었고요. 네, 여기 보컬은 약간 기생의 이름을 좀 따온 게 있어요.
0: 네네.
2: 느낌으로 그래서 기녀 느낌으로 좀 따봤는데 여기는 광칠과의 인연이 약간 6월에 다와 있어요.
0: 아~
1: 생일도 6월에 합류했습니다.
2: 네.
1: 아~ 6월에 합류했고 그리고 생일도 6월이고
0: 네.
1: 원래 본명은 유진인데
0: 네.
1: 뒤에 이제 월을 붙여가지고 6월.
0: 아 6월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1: 맞습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겉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지만
0: 네.
2: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약간 작은 거인의 닉네임을 좀 써보자 해서 초령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0: 각자의 멤버들의 어떤 예명을 지어진 그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사실 악당광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창단된 지가 벌써 이제 10주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1: 최근에 저희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습니다.
0: 아~
1: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0: 네네네네.
1: 그때 이제 어디였었죠? 어디 클럽을 한번 갔었는데
0: 네.
1: 그 클럽에서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0: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1: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팍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들고
0: 네.
1: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아,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0: 아 진짜 벅찼을 것 같다 사실. 또 국내 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악당광칠의 음악을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들은 사실 또 어땠어요?
1: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럽 투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0: 아.
1: 그냥 내가 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추고 그 춤사도 엄청 다양해요. 막
0: 네.
1: 진짜 막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0: 관객들이
1: 있고, 관객들이
0: 네.
1: 그래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0: 진짜 매우 철하네요. 네,
1: 매우 철하네요.
0: 그 대표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3: 저는 해외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경우는 그 스위스에 있는 저희 팬분이 하나 계시는데
0: 아 스위스에
3: 네 현지 분이시거든요.
0: 네.
3: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0: 네.
3: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2년 전이었거든요.
0: 네, 네, 네.
3: 얘기하다가 이제 말고 바이바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0: 네.
3: 그분을 또 뵀어요.
0: 네.
3: 또 뵈서 스위스에 저희가 공연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을 다 오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전 좀 충

0: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전생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1: 어,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전곡을 다 같이 따라했다는
0: 거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1: 그 악당 광칠의 사실 매력이에요. 저 봤을 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 약간 후렴구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악당 광칠의 음악을 들으다 듣다 보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0: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악당 광채의 색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통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당 광채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어떤 음악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국악기잖아요. 대부분 네. 악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나 익숙한 사운드도 같이 들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엄청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전통 악기나 특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리면서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객분들께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익숙한 게 들려 약간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엄청 많이 관심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네. 특히 생황을 엄청 신기하세요. 뭐냐고 항상 뭐냐고 도대체 저 악기 뭐냐고 막 이러면서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생긴 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또한 네. 되게 신비롭잖아요.
1: 맞아요. 신비롭고 해서
0: 분들께서 특히나 또 외국 관객분들은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되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을 마주할 때 네. 먼저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같이 함께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나요?
1: 네, 영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정거리를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문쿠시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데려왔거든요.
0: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감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2: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떼창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매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쿵쿵쿵 집중 집중 나를 봐요 쾅쾅쾅 지금이야 손을 들고 크랑크랑크랑크랑 리듬을 태워들랑 캥캥 누나도 다 같이 쿵쿵쿵 쿵쿵쿵 쾅쾅쾅
0: 쾅쾅쾅
2: 이렇게 네, 좀
0: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만드네.
1: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이제 하라고 네, 앞으로 가가지고
0: 불안해. 약간 그런 진짜 매력이 있네요. 관객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참. 근데 또 이렇게 흥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악당 광채가 또 아주 중요한 앨범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3집 앨범이라고 했죠.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3집 앨범은요. 좀 약간 나약한 인간의 그런 성장 일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
2: 제가 처음에 이제 악당 광채가 합류하게 됐을 때는 이 3집에 대한 가사와 뭐 이런 곡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잘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사 외우고 네. 음숙지 않은 데만 너무 급급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채를 겪어오고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서고 또 곡 작업을 하면서 나도 좀 내 스스로가 많이 나약하다 하고 좀 절망하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보고서 그 해결책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런 우리 인간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번 3집 앨범이 9월 2일인가요?
1: 네, 9월 2일 저희 콘서트를 9월 2일. 합니다.
0: 콘서트 네, 9월 2일.
2: 네, 극장 용에서 네. 저희가 콘서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앨범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거기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엄청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곡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1: Don't miss out.
0: 이제 6월 씨는 이렇게 보는데 약간 팝 가수 같아요.
1: 아, 정말요? 네. Thank you.
0: 진짜로 저도 너무 궁금한 공연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같이 함께 또
1: 맞아요.
0: 참여하게 됐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1: 너무 감사합니다.
0: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악당 광채만의 색이 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30

0: 집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의 결과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이 나오는 전 집에 있는 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음을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악당 광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3집 곡 중에서 이 아지트에서 또한번 신곡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대표님?
1: 네, 타라는 곡인데요.
0: 타.
1: 네, TA에서
0: 네.
1: 타인데 제가 듣기에 이제 T가 별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스트로든 스타든 이렇게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고
0: 네.
1: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 뭔가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다가
0: 네. 네.
1: 이제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뭔가 기댈 만한 어떤 곳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이 곡에 좀 표현해 봤습니다.
0: 기대됩니다. 보통 3집 앨범에 이제 한몇곡 정도가 있을까요?
1: 지금 현재 10, 12곡.
0: 와, 진짜
1: 네.
0: 많네요. 그러면 그 12곡의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작업하셨을까요?
1: 아,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곡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전체의 서사가 하나 있고요. 그 서사에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중간중간에 딱 있고, 그
0: 네.
1: 중간중간에 있는 여정들에서 이렇게 플랫들을 쳐서 이 상황에는 나라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 이 상황에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들을 이제 단원들이 다 쓰게 됐고요.
0: 네.
1: 그래서 그 곡을 바탕으로 뭔가 사운드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좀 특징이었던 것
0: 아,
1: 같아요.
0: 그러면 어쨌든 전체 같은 팀 안에서 공동 작업으로 다
1: 그렇습니다.
0: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앨범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앨범이 될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그러면 타에 이어서 음악을 한곡더 준비했다는데 그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아, 그 곡은 이제 히히라는 곡인데요.
0: 히히.
2: 네, 저희 정규 앨범 2집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0: 네.
2: 근데 히히가 웃음소리잖아요.
0: 네.
2: 근데 이 곡이 제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이렇게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막 내가 활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0: 그렇지.
2: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억지로 막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히히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었던 말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0: 대표님, 어떻게 여기 악당광실의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되나요?
2: 그런 말한 적이 있으셔서
0: 네.
2: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막 낯설고 하더라고요. 근데
0: 네.
2: 이게 내가 억지로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
0: 네.
2: 그게 서서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그냥 막 이렇게 좀다 털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0: 아, 히히라는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신다는
2: 네,
0: 거죠?
2: 맞아요.
0: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30 앨범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2집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2: 진짜요?
0: 네,
2: 당시에?
0: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 있는 팬이랍니다.
2: 땡큐.
0: 네, 그러면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3집 앨범과 기념 공연도 정말 대박나길 바라면서요. 세분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악당광실의 타 그리고 히히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죠. 1978년 탄생한 이 사물놀이는요, 세계 곳곳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요. 또 사물놀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물놀이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 사물놀이를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선보이는 팀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과 또 연주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물놀이 느닷 함께 만나보시죠.

0: 야, 제목처럼 정말 와 킬링 비트였습니다. 우리 장단의 멋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사물놀이 느닷의 이준영, 권서루 이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아, 근데 아니, 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혀까지 마비되셨습니까?
1: 아, 이게 차라리 악기 치는 게 낫지. 네. 인터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이게.
0: 네, 사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하나하나씩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느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권서루 씨는 꽹가리를 또 맡고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북을 치는 주영호.
0: 네.
1: 그리고 징을 치는 표한진. 또 장구를 치는 박성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객원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항상 늘 같이 하는
0: 네.
1: 그런 객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원은 5명입니다.
0: 네, 5명으로 이루어진 느닷.
1: 네.
0: 제가 이제 아까 그 무료설의 무대를 보고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벅찼거든요.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고 만든 약간 그런 곡인 거죠?
1: 원래는 조금 편하고
0: 네.
1: 사물놀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0: 네.
1: 이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할 수 있게 조금 편하고
0: 네.
1: 쉬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0: 쉬운 음악이요?
1: 아, 쉽지 않게 됐어요.
0: 이건 정말 죽자고 만든 곡인 것처럼
1: 네.
0: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이 쥐어지고 약간 산소통이 필요했어요.
1: 아, 저희는 숨 막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0: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진짜 숨 죽이면서 약간 과호흡이 올 것처럼 정말로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1: 정말 숨이 막힌다니까요.
0: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1: 아, 킬링 비트는
0: 네.
1: 사실상 저희 이제 전통 장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물
0: 네.
1: 이런 장단들 모티브로 사물놀이가 이렇게 나왔듯이
0: 네.
1: 지금 그런 장단들을 가지고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조금 것을 조금 풀어보고자
0: 네.
1: 저희가 계속 이제 시도해 왔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형태를 조금
0: 네.
1: 바꿔보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0: 네.
1: 이게 사실 매번 저희들도 실험적인 무대를 하고 있는 거라서
0: 네.
1: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있다.
0: 네.
1: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0: 네.
1: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0: 네.
1: 예, 킬링비트는 그런 식으로
0: 네.
1: 각 지역에 있는 장당들을 아주 좀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0: 네.
1: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름으로 킬링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0: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치면 이런 눈대목들을
1: 그렇죠.
0: 모아서 엮어가지고
1: 네.
0: 하이라이트처럼 만든 거네요.
1: 맞습니다.
0: 아, 느닷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기도 해요. 이 느닷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1: 느닷은 느닷 없다의 그런 순 한글이고
0: 네.
1: 그리고 영어로는 새로운 점
0: 네.
1: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뭔가의 새로운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겠다
0: 네.
1: 이런 느낌의 어떤 저희의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0: 아,
1: 네.
0: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가셨잖아요.
1: 네.
0: 해외 관객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떠세요?
2: 해외 공연을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0: 네.
2: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사물놀이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0: 네.
2: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국 분들도 아 저게 사물놀이구나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0: 네.
2: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네.
2: 왜냐면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꺼리낌 없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0: 네.
2: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고
0: 네.
2: 그리고 저희가 이 네 가지 악기로
0: 네.
2: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외국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한국은 참 대단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0: 네.
2: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외국에
0: 네.
2: 나갈 때마다 참 애국심이 참 듭니다.
0: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약간 김독수 스님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1: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요.
0: 네. 어 진짜?
1: 네, 진짜. 김독수 선 이러면서.
0: 약간 착각. 이게 관객분들이 약간 맞아요. 김독수 스님인가?
1: 저랑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이랑. 아 근데 실제로 김덕수 선생님하고 다닐 때도 네.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0: 약간
1: 너무 닮아가지고.
0: 뭔가 이제 김덕수 선생님의 어떤 가족.
3: 네, 맞아요.
1: 아들 성이 달라요.
0: 아 그러니까
1: 성이 다르잖아요. 아니,
0: 그러니까 봤을 때. 네. 봤을 때 어 아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1: 사람들은...
0: 이제 닮았으니까.
1: 네.
0: 싫으세요? 싫으세요?
1: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0: 방금 이제 외국 관객들을 만났는데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아, 너무 좋잖아요 사실.

0: 특히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사실 너무나 좋아하고 뭐 반응이 너무 폭발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하면서 뿌듯하죠.
1: 그럴 것 같아요.
0: 항상.
2: 저희가 약간 그 버스킹을 했거든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유럽,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을 만들고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멕시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0: 그래서 멕시코랑 경기를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네, 다행이었어요.
2: 다행히 멕시코라는 나라가 조금 저한테는 조금 되게 이런 흥이 많고 되게 그리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게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2: 예, 맞습니다.
1: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 두드리는 그 어떤 비트감이 가슴을 꽝꽝 때리거든요, 사실.
2: 맞아요.
1: 그 멕시코 공연 영상을 봤는데 탈춤을 가르쳤더라고요.
2: 맞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0: 아,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왜 잘했잖아요.
2: 근데 되게 잘 따라쳐서 너무 놀랬는데.
0: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고지대예요. 어. 고지대여서 이게 탈출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막 뛰었더니 막 어지럽고 막 숨이 너무 차고 막 아. 입이 막 마르고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네. 열심히 따라하고 막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이
2: 잠도 못 자고
0: 잠도 못 자고 폭죽은 계속 터뜨리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2: 느단만이 갖고 있는 약간 다양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도 거기다가 이준영 씨가 소리도 또 잘하시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욕심을 내셔서
1: 제가요? 네.
2: 뭐 사실 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사실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경기목, 그러니까 경제목을 아, 아 너무 잘 구사하세요.
1: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잘 돼요. 그냥.
2: 고향이 어디세요?
1: 고향 전라도인데 이상하게 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러죠?
2: 아, 또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타고난 거죠 사실.
1: 그냥 굴러가요.
2: 타고난 거지. 이 노래의 목도 타고나신 거예요.
1: 근데 이게 왜 굴러갔지?
0: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라니까요.
2: 타고난 거야 정말로. 네.
0: 부러운 거죠.
1: 자기도 잘하잖아요.
2: 아니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게 본업이지만.
1: 아니, 경기목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2: 저요? 네. 저는 흉내 내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흉내 내는 거 진짜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1: 이런 과찬을.
0: 극찬인데요?
1: 아이고.
2: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1: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이 계속 그냥 여기에서는 또 제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놀이 레퍼토리에서는 어떻게든 그 비날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뭔가 소리곡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책임을 떠맡은 거죠 그냥. 네.
2: 아, 그 대표로서의 어깨가 네. 또 무거우니까 네. 앞으로의 또 느닷의 활동 계획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활동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2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네.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가 양평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평 아리랑이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평 그 지역 그 지자체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네.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그 공연이 언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1: 10월 말에.
2: 10월 말에.
1: 네, 10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그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네네네. 느닷의 음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연희 뭐 사물놀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춤과 소리까지 다 하나로 여기 느닷 공연을 보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닷만이 갖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뛰

0: 뛰게 하는 그런 연희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확확 치는 약간 느닷없이가 아니라 속절 없이 춥게 만드는 약간 보면 보면 약간 진짜 그런
1: 얼씨구.
0: 곡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게 쾅쾅 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2: 완전 하트 브레이커네.
0: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킬링 비트를 네. 들려주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2: 다음 무대는 저희가 메나리 추건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2: 메나리 추건꽃은 이제 메나리 선율을 저희가 조금 입혀가지고 경기도 당꽃에 나오는 네. 그런 장단하고 조금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0: 그러면은 그 곡 또 한번 모두가 다 산소가 필요한 그런 곡인가요?
2: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네. 내용 자체가 네.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버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지시게끔 네. 그렇게 약간 축원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0: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이런 훌륭한 연주들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끔 진짜 건강 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목 네. 관리.
2: 네.
0: 손목 관리, 목 관리 진짜 모두 건강하게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0: 네. 네.
3: 규수 씨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0: 아, 그럼요. 저도 네. 같이 함께.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 네.
0: 느닷.
4: 감사합니다.
0: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0: 네. 그럼 느닷이 전하는 흥겨운 덕담, 메나리 추건꽃.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흔히 우리 음악에 한 해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승화시키고 흥을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겨운 매력을 마음껏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넘어질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요똥!

0: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남해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령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별주문 세상에 나왔는데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이 어느 날 저 멀리 푸는 오뚝 피는 쫑긋 입은 방긋 아 저놈이 바로 독일이었다 이에 별주문 호르르 말이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통!

0: 세.
1: 오케이.
2: 감독님 저 드럼을 다 넣어주시고 건반 더 높여주세요. 네, 같이 하니까 좀.

조동 낙엽의 추절이요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이 안이 동.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 우리가 이런 좋은 풍요장을 만났으니 어디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드림의 소리꾼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아리따우신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네, 해금 연주자 김지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캐리와 태평소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이아영씨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멋진 탈춤과 또 장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백승희씨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네, 솔로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꽹과리 노동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락드림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잠시 멈춰서게 하는 음악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같나요?
1: 네!
0: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에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더 멋진 또 팀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트코도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2: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 바로 남해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이 남해 바닷속에 용왕이 한 분 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을

0: 받게 됩니다. 이분을 치료하려면 토끼 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수국 충신이었던 별주부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자라가 평생 바닷속에서만 살다 보니 토끼 생김새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국의 화가가 이 토끼를 그려주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수군가의 화공을 불러라입니다. 제가 화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불러라! 라고 해주시면 한번 토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연습 한번 해볼게요. 화공을!
2: 불러라!
0: 너무 좋은데요?

0: 콘트라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손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아투쿠도에서 드럼과 이따가 또 멋있는 악기 카혼을 연주하는 아투쿠도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김비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저희 앞서 공연을 보여준 락트린 이 자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락트린! 락트린!
2: 저희 락트림이 다시 왔습니다.
1: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인사!
3: 안녕하세요!
1: 저희 공연 어떠셨어요, 이발근님?
2: 저는 뒤에서 아트쿠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판소리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락드림의 공연은 어떠셨나요?
4: 일단 이 락드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이 즐거움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무대였고, 특히 또 캐대연에 나오는 그 호랑이 아까 너무 비슷한 그 귀여운 동물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데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흥이 났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1: 그리고 혹시 여기 관객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아투쿠도와 여기 락드림 팀의 구성된 악기를 보면 겹치는 게 없어요. 저희 아투쿠도는 서양 악기 드럼, 베이스, 키보드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드림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국악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국악에 대한 공통점도 있지만은 악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관람하시는데 즐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 다름이 오늘 무대에서 어떻게 섞이는지 저희도 참 설레이면서 네, 기대가 되는데요.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후!
4: With me where I roam.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 많이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사랑가 준비했으니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광화문 구경을 나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도련님 되시는 이몽룡께서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몽룡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1: 아니, 못 봤는데요.
0: 아, 못 보셨어요? 아, 여기 혹시 우리 몽룡 도련님이신가요? 맞다고 하시는데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몽룡 도련님이 어디 계시지? 다 같이 도련

0: 불러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도련님 불러볼게요. 시작!
1: 도련님!
0: 어디 계신가요?
2: 예, 준영아.
0: 여기 있었네요. 아,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변사도 아니고 이몽룡이에요.
0: 부탁드립니다.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2: 아, 저기 저 짝에서 우리 임자 공연하는 거 좀 보고 있었어요.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2: 예, 준영아.
0: 예.
2: 아, 옛날 옛적에 내가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업고 놀아본 것이 어떠하겠느냐?
0: 아이, 도련님도 참, 여기 이렇게 관객분들도 많으신데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2: 자, 저 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소신적에 더하면 더했지. 자, 준영아, 어디 한번

0: 고맙습니다.
1: 공연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1: 좋으셨죠?
2: 네.
1: 아, 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찾다가 이번에는 어떤 분을 드릴까? 오늘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좋습니다. 지금 저기 군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3: 전라남도 순천이요.
1: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답니다.
0: 아따, 멀리서 오셨네요.
1: 자,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내가 이길 수 있다. 어, 저기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4: 광주.
1: 광주 광역시.
0: 광주 순천이 더 먼디? 광주는 탈락이요. 광주는 탈락이요. 안디야.
1: 안 탈락이랍니다.
0: 응, 안디야.
1: 멕시코. 어, 멕시코.
0: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아, 멕시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1년 반이요? 오. 좋습니다. 총 두 분 무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0: 멕시코 대 순천.
1: 각자 성함과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제 이름은 김도훈이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습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충성. 네, 아, 고맙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6: Hola, buenas tardes. Hola, buenas tardes. 오. 제 이름은 최문국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여기 공연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5: 저 사실 길 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공연이어서 제가 이런 밴드 음악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6: 네, 저희는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조계사 가서 이제 복을 빌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복을 진짜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춘향이도 본 것 같고 예, 너무너무 오늘 예, 가슴이 떨려서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다음 무대는 꽃길 개화라는 곡입니다. 민요 꽃타령과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믹스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곡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또 함께 여러 가지로 표현을 또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꽃이 만발하시길 바라면서 꽃길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웃음꽃 행복

0: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은요. 아트쿠도와 락드림 멤버 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악기 조합을 또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네, 답변이 아트쿠도 소리꾼, 그리고 락드림의 장구 뭐든 잘 맞춰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 뭐 해볼까요, 저희? 아리아리랑
3: 시구!
4: 아리아리랑
2: 스리스리랑
4: 스리스리랑
2: 시구!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0: 고맙습니다. 어울렸어요? 괜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1: 만약 아트쿠도와 락드림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다면 어떤 곡을 부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트쿠도님한테 Love is an open door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0: 아, 어려운 곡을 하셨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혹시 사연 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여기, 네. 여기 계시구나.
2: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0: 이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경기도 고양시 사는 안선민입니다.
0: 방금 신청하신 곡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

0: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1: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하며 가장 즐거웠던 때와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요? 라고 왔습니다.
2: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까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0: 좋았을 때는 비가 드디어 그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1: 관객분들과 만나면 그저 행복하고 그저 너무나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방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3: 광진구 능동에 사는 김소정입니다.
1: 네, 오늘 또 공연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3: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 국악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젊은 예술인들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4: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2: 그러면 네.
5: 사실요, 저희 어머니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뽑혀서 오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6: 오늘 꼬리 말이 아니지.
5: 둘이 좀 닮았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상품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군님 감사합니다.
3: 네,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1: 네, 좋은 이야기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곡은요, 청산별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려 시조인 청산별곡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애환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대목에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또 청해 들어보시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또 벗삼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애환들을 느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산별곡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앞에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재밌으신가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조금 더 특별한 곡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이죠.
1: 네, 저희 락드림과 아트쿠도가 들려드릴 이번 곡은요, 어화둥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후렴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듣고서 불러볼게요. 시작!
2: 어화둥둥 춤을 추네.
1: 시작!
2: 어화둥둥 춤을 추네.
1: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소절은요, 어화둥둥 노래하네 입니다. 시작!
2: 어화둥둥 노래하네.
1: 시작!
2: 어화둥둥 노래하네.
1: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락드림과 아트쿠도의 어화둥둥 들려드리겠습니다.

0: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0: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1: 날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산이 봉태하고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주인군 성현욱 백성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적의 안선들 일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여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문 응원어 신수병즉 입을 응정어고 간수

얼른 전기로 삼겹살 떠니 고놈이면 간을 내고 그 몸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떨는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춧잎에다 꼭꼭 싸서 채널로 쟁쟁 돌며 의조석상 계수 나무늘은 매워 봉하유수 먹게 전에 탁주가루

말이냐? 대왕

먹고서 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면 또 한 번 대왕 업체에는 대돌이 번쩍번쩍 서

0: 예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0: 공예로는 소변고 꼴다운 공예로는 간대 드리거니 뭐로 처리하러 넣어야 돼.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뿅!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아,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작업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방송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기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현대 무용가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고 예고를 나왔고 그리고 무용의 거의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지의 앞에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원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연히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친구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때 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 초에 이제 전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때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의 현실감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이후에 또 그 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넘기고 하는 과정이 거의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 제 상태를 그 시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용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 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0: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저한테만 이제 올인하셔서 아침부터 치료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저는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다시 춤추고 싶어.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붓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붕대를 이렇게 손을 감아가지고 붓을 잡는 효능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10분? 이제 하루에 10분, 20분,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한 30분, 40분? 저도 모르게 그림에 집중되니까 팔이 아픈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이나 또 죽음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아, 내일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볼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이 움직임의 자유찾기였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제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또 다른 안무가로서 안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그리게 됐고, 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또 다른 삶을 여는 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 여인이나 크로키나 꽃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담아서 그때의 감정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행운이라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정말 가족이 아무도 저한테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끔 뭐 전혀 신경 안 써주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좋은 작품이 기분 좋을 때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볼때또저 자체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대로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음. 약간 그런 작업들이 공정한 부분, 막 이런 것도 투명성,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업도 사실 이렇게 부유한 건물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는.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크릴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품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림을 볼수 없고 그냥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김형이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림 안에 담는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행복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을 그림에 표현해내는 것이 제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무용수의 피부를 보라색으로 그렸어요. 보라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그렇게 그리고 약간 그 여인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핑크 계열로, 너무나 사랑하면 핑크 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핑크라든지 좀 밝은 아쿠아색이라든지 그런 색깔 색채로 바뀌어가고, 조금 더 여인이나 그다음에 크로키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그래서 누굴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 저는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쪽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가는 스케치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가 키가 17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애인 차량이 특장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다가 이 장애인분들을 한분한분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전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7 레프트 턴 스탑. 이제 그런 큰 거를 하면 높이 있는데 하거나 밑에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도움을 때 왜 이제 사람이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또 360도 회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좀 부모님이 불편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데 덜 몸도 덜 힘들 것 같고 좋죠.

1년에 중증 척수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생겨요.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이게 만들어 가면서 또 주변에 이런 장애인분들 또 특히 중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심리적인 그림을 하고 이제 자기 작품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자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0: 엄청 좋아요.
1: 얼마나 연습했어요?
0: 연습은 꽤 많이 했어요.
2: 네네네, 거기. 에코 스텝이라는 메아리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게 더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의 그 발소리가 세계에 울려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스텝 소리가 스트레스도 풀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뭐 작은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을 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10월 잤거든요.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도. 근데 이제 두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두 분은 또그 발달장애하고 시각 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발 부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이제 뽑아냈는데, 지도한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또 엄청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1: 아, 저희들이 항상 할수 있다는 거. 네, 시각장애인도 탭댄스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네, 감사하고 좋습니다.

장애 예술은 사실 장애인만 하는 예술이 아니고요. 장애라는 게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장애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술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장애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예술 안에서는 늘 결핍이 있고 배고파야 뭔가 새로운 창이 생기는 것처럼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있는 그 결핍이 예술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독특한 나만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림도 하지만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하죠. 사실 장애인 예술가를 떠나서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라는 열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제어가 발을 내밀 수 있게 화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 사랑, 도전, 이건 저의 죽을 때까지의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가마르죠 오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장일범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and Art in the Event Artisterium 2020 in Tbilisi 행사에 초청받아서 공연을 예정했던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의 공연을 가지 못하게 되어서 한국에서 열리는 공연을 생방송으로 촬영해서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지아 내셔널 뮤지엄 오디토리움에서 이 공연을 관람하고 계신 조지아 관객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까마르쇼바.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하루빨리 이 팬데믹 사태가 이제 끝나고 전 세계가 자유로이 오고 가는 그날 조지아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춤 살풀이로 시작합니다. 한국처럼 조지아도 어렵고 또 힘든 역사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달래고자 살풀이 춤을 준비했습니다. 죽은 자의 혼을 위로하고 또 승천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춤은 혼을 상징하는 하얀 천을 들고 추면서 정중동의 아름다움을 지닌 매혹적인 춤입니다. 자, 황경애의 춤 살풀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대봉제 백인영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산조음악의 생명은 즉흥성에 있는데요. 또 긴장과 이완의 감정을 적절히 대비시켜 나가는 음악이라고 볼 때 이 유대봉제 백인영류의 산조야 음악이야말로 즉흥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또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악조가 바꿔나가는 변조의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남도소리의 한을 그대로 산조음악 속에 옮겨놓은 가운데 경드름의 깔끔한 분위기도 또 잘 드러내고 있어서 남도의 맛과 경기조의 멋진 조화와 기교가 요구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유대봉제 백인영류 가야금 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악기 장구 독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판굿에서 장구 연주자가 혼자서 멋진 발림, 몸동작인데요. 이 발림과 화려한 장구 가락을 보이는 놀이를 가리킵니다. 삼도의 특징적인 가락을 구성한 삼도 설장구는 정교하고 치밀한 예술성이 돋보이는데요. 열체와 궁글체가 내는 음색, 그리고 음고의 대비를 바탕으로 호흡을 고르는 다슴으로 시작해서 휘몰이, 굿거리, 또 덩더궁이, 삼체가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휘몰이, 자진 삼체가락의 장단 속에서 다채로운 가락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You can hear the variations of the rhythms and melodies

아주 파워풀한 이 장구덕주를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춤을 하나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비 또는 왕이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한영숙류 태평무가 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뛰어난 예술가였던 한성준이 무대 공연 작품으로 완성한 춤인데요. 태평무는 한영숙 선생의 작품으로 장중하면서도 또 빠른 발놀림이 특징이고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이 장단과 어울려서 장단 사이사이에 이 발로 원을 그리면서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이 춤만이 가진 멋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 단체를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어울림은 인간과 자연의 소리와의 어울림을 의미합니다. 연주가와 작곡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의 삶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참신한 음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난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창단이 되었는데요. 이 연주회를 통해서 다양한 곡들을 발표해왔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하되 서구적 음악 양식을 수용해서 대중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으로 이 거듭남과 동시에 때로는 한국의 전통 악기와 또 서양 악기와의 조화로운 결합을 시도해서 동서인이 함께 또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창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노래, 드라마, 종교음악,

0: 또 무용음악, 명상음악 등 여러 장르의 생활 속의 음악에 참여해서 예술성과 또 대중성을 겸비한 이 시대의 한국음악을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어울림 실내악단의 이 음악관이 각 장르의 여러 성향의 음악을 포함하는 40여 장의 음반과 악보로 또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음악의 고유성과 특성이 잘 살아 숨쉬고 있고요.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의 흐름 속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실내악단이 바로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산타 시칠리아 공연 초청 공연 및 강연, 그리고 독일 막스 레거 타악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의 오사카, 그리고 사라예보 평화축제 초청 공연 4차례, 또 루메이니아, 또 헝가리 초청 공연 등 전 세계에 한국 음악을 알리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이 공감할 음악을 작곡해서 또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한 분을 초청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introduce you, a director of Nine Dragon Heads, Mr. 박병욱.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let me ask you something. I want to know what is the festival of Georgian festival. This festival.
1: It's a big pleasure. I introduce to Artist Room. Artist Room is international art symposium and festival and art event taking place in the capital Georgia and Tbilisi. Artist Room is various poems and format and non-profit organization by Artist Room Association. And during 2008, since 2008 in Korea and Georgia, we exchanging so many program, the cultural program, for example, the exhibition and performance and workshop, research, culture survey. And unfortunately, this year we are not able to attend on the opening in Artist Room, but we hopefully soon, not so far, we have COVID disappear. We have developing more exchanging and program between in Korea and Georgia. Didi Madlova.
0: 네, 감사합니다. 예, 디디 마들로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이 페스티벌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이 준비한 첫 곡 신 한오백년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을 주제로 해서 만든 모음곡 형식이고요. 한국의 전통어법과 재즈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래 한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민영태 작시, 이 민영태 시인은 또 한국의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스페인 어문학과의 또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병욱 작곡, 이병욱의 노래로 들으실 곡인데요.

이번에는 그 우리 가락 환상곡을 감상하실 텐데요.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에 비유될 정도로 아주 그 다채로운 면을 갖고 있는 악기죠.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민요를 기타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또 해금과 장구의 어울림으로 새롭게 만든 곡입니다. 다양한 장단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즉흥성으로 치닫게 되는 곡인데요. 작곡가 기타의 이병욱 그리고 또 연주의 이병욱과 어울림입니다. 우리 가락 환상곡입니다.

해금과 기타와 장구의 아름다운 트리오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지아와 한국을 위한 아리아리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조지아의 민속 민요 아로렐라를 듣고 이 이병욱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리랑 같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아리아 아리아 아라리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뜻은 고귀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나요? 오로렐라? 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래, 유목민이면서 또 철기 문화를 가졌으며 민족적으로 매우 깊고 또 슬픈 역사를 가진 조지아의 민족성을 대변하는 노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변방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에 시달린 조지아는 엄청난 고난과 또 역경을 이겨낸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게르만 민족의 시조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들의 여러분의 슬픔과 우리

슬픔이 다르지 않고 일맥상통함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곡을 작곡해서 가슴이 한켠 시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병욱 작곡, 또 이병욱과 어울림이 연주하는 조지아와 한국을 위한 아리아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지아로 생방송된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의 공연을 함께해 주신 조지아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디디 마들로바 인사하시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디디 마들로바 나크밤디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늦가을 아침 햇살이 고택의 잠을 깨웁니다.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으니 자연 속에 그대로 안긴 듯 고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논산의 명재 고택입니다.

0: 400년 된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연 가림막이 되고 아름드리 벼록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1: 드니 가고 아니
2: 이은 시사 이 뜻이요. 그 세속을 떠나 은둔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때를 기다리는 집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0: 고즈넉한 고택의 살림살이가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울창한 솔숲과 대숲으로 운치를 더하고 안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채 누마루의 장지문을 열면 사방이 환하게 열리는 정자 누각이 돼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앞산 숲의 바람소리, 물소리, 산허리의 구름까지 자연의 멋과 맛이 시심을 자극해 노래가 절로 납니다.

고택 정원은 단순한 감상과 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꽃과 나무, 물과 바람과 돌조차도 주인의 사상과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연못의 모양새도 땅과 하늘의 원리가 있고 그 가운데 벼록나무 한 그루, 깨끗하고 고결한 선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조선 후기 대학자로 불렸던 명제 윤증은 숙종 임금의 부름에도 벼슬길에 오르지 않아 백의 정승으로 불렸습니다.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하여 명제 고택 또한 1709년에 제자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학문과 후학에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윤증은 가문의 영광과 출세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닦고 배우며 나누고자 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부생하시니고 무궁호시니다.
0: 복이 회하이고 유이.
2: 담 너머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공부하는 선비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3: 대성.

흉빈하라, 소식하라. 비우고 열면서 자신의 속리학적 신념을 실천해간 윤중은 실용주의 학자였습니다.

0: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1: 명제의 고택은 앞과 옆이 트여 있습니다. 담이 있다면 언덕이요 노송들 뿐입니다. 밖으로 열린 공간이 주인의 열린 마음을 잘 드러내줍니다.

이곳에선 길과 집이 만나고 집에선 마당과 담이 만나는 형세입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재 고택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고택의 아름다움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남아있어 품격을 더해줍니다. 전통 가옥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자연을 닮은 외관과 함께 시대를 앞서갔던 집주인의 사상과 철학,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흔히 집은 건축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완성해가는 미완성의 공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와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요? 새소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한마을에 고즈넉한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 행단입니다.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살던 집인데요. 조선 초기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두루 거친 명지상이 살았던 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아담합니다.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은 청백리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단출한 외관에서 오히려 당당한 기품이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0: 고려의 용맹한 장군과 조선의 명재상이 대를 이어 8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켜온 맹시행단은 정면 4칸, 측면 3칸, D자 모양의 건물인데요. 중앙에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방이 있는 소담한 구조가 주인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낸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뜰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맹사성이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맹시행단이라는 이름도 이 은행나무 아래서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맹사성은 이곳에서 단소를 즐겨 불었다고 하는데요. 강호에 묻혀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최초의 연시조 강호사시가도 호젓하게 만년을 보낸 이곳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1: 강호의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

0: 놓여져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물 흐르는 대로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다.
1: 시문에 능할 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맹사성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악을 정비하고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약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맹사성은 이곳에서 당대의 재상이었던 황희, 권진과 함께 교류하면서 각각 세 그루씩 모두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고 나란히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구계정 삼상당이란 두 개의 현판이 돈독했던 세 사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아쉽게도 600년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는데요. 쓰러질 듯 휘어진 허리가 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살았던 고택. 맹시행단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 조선시대 최고의 요직을 두루 거친 고관대작이 만년에 살았던 집이 세 칸, 네 칸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다니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에는 맹시의 행당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고택이 있는데요. 대를 이어 명가의 맥을 잇고 있는 해남 윤씨 종택 노구당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비자나무가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노구당은 전라남도 남아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집인데요.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인데요. 윤선도의 4대 조부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노구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 잎이 우거질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인데요. 여름날 집 앞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초록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노구당이라고 하고요. 또 담장 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같다고 해서 노구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채인 노구당은 효종이 윤선도에게 하사한 집인데요. 원래 수원에 있었던 것을 해체해 그대로 이곳에 옮겨 다시 지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고산 윤선도. 그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은둔의 시간을 견디고 많은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숱한 명문 종가 중에서 노구당이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유교적 이상향을 갈망해 노구당과 원림을 조성했지만 유학의 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를 짚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용력이 바로 예술명가의 비결이었습니다.

남도 끝자락인 해남 연동마을에 있는 노구당은 우리 문화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의 고향인데요. 고산 윤선도가 사랑채를 짓고 시구를 떠올렸던 풍류 공간이자 공제 윤두서가 한국 회화사의 최고로 손꼽히는 자화상을 그린 화실이었습니다. 또 다산 정약용과 남도 화단의 시조인 소치허련, 차 문화의 성인인 초이선사도 윤씨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서 노구당에서 활약했는데요. 노구당이라는 이름처럼 싱싱한 빗방울을 조선 문화판에 흩뿌렸고 그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아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바람 소리가 시가 되어 머무는 곳. 조선 후기 학자였던 주재성의 고택에 있는 연못, 무기연당입니다. 보통 별당에 있는 정원은 종가보다 규모가 작은 편인데 무기연당은 규모나 건축물의 미감이 종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주재성은 연못의 이름을 국담이라고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는데요. 연못가의 서당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풍룡루,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누각입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듯한 정자, 하완정인데요. 자연의 삶을 어찌 벼슬과 바꿀 수 있겠는가는 주인의 단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만무기연당은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고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입니다. 주제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 정신을 닮은 글자라고 합니다. 무기현당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고 괴석을 쌓아 산의 모양을 본떠 놓았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은 연못입니다.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재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의 하완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하완정에는 그의 삶에 공손히 화답한 영의정 김재로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장수로서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은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주재성.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겠다는 선비 정신이 무기연당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명망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동학농민운동이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심을 얻은 집안이라는 방증일 겁니다. 평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양반 가문들은 환란의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집을 건사할 수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검증을 거친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나 이익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선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민 만석군, 학자로서 높은 경지에 올라 미래를 준비했던 재상, 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삶의 공간을 우리는 명가 고택이라 부릅니다.

정갈한 마당 한가운데 소담하게 핀 모란꽃이 양반의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 우리나라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 사이에 돌계단과 축대가

곳곳에 걸린 현판과 주련을 통해 추사 글씨의 파격적인 조형미를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비 내리는 후원이 고택의 운치를

고고함이 배어있는 추사고택,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온 듯 합니다.

높은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이 활짝 열린 고택 장독대에 항아리가 즐비하게 늘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곳.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의 명제 고택입니다. 고택과 역사를 같이 하는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자연 가림막이가 되고 아름드리 배롱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숙종 때 지은 대학자 명제 윤중이 살던 양반 가옥인데요. 그 호를 따서 명제고택이라 부릅니다. 명제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원스럽게 개방된 사랑채에 누마로 창문을 열면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명제 윤중은 숙종 임금이 무려 18번이나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모두 사양해서 백이정승으로 불렸는데요.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해서 명제 고택도 제자들이 지어준 집입니다. 대쪽 같은 성품과는 달리 비우고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풍이 후손까지 이어져 동학농민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고택이 소실되지 않고 300년 넘게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1: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0: 현재 윤중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온 내림 음식의 깊은 맛을 장 담그기 문화를 통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제 고택에서 선비의 정신과 지혜 그리고 배려를 배웁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가 고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천이 따랐다는 점인데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낡은 석가래와 빛바랜 현판을 달고 있어도 여전히 빛나는 명가 고택,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산인 듯 바위인 듯 꿈결인 듯 생쉬인 듯 강물 위에 떠있는 세 개의 봉우리 단양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도담 삼봉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팔경 중 오경인 사이남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위해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이남을 보고 추사 김정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이로세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안목도 통하는 걸까요?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혹적인 절경. 사이남에 깃든 뜨거운 예술혼이 그의 붓끝에 닿아 마침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 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명소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예술가의 뒷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알고 있던 곳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자연을 화폭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 자연은 또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을까요? 전라도에는 유난히 예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이 참 많은데요. 수려한 계곡 옆에 정자를 지어놓고 문학의 풍류를 즐긴 시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나봅니다.

무등산 서북쪽의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따라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남에 이름난 정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환벽당입니다.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이 벼슬길에 나가기까지 이곳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명연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이봉룡에게서 시를 배웠는데요. 그의 성산별곡에는 황벽당 주변에 산수경관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에 살던 소세공 양산부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송순, 김인우, 송시열, 기대승 같은 명사들이 이곳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시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 환벽당을 시가 문학의 산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남도의 끝자락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년을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실학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포를 비롯해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완성해냈습니다.

정약용의 호가 다산인 것은 마시는 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초당 뒷동산인 다산의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지을 정도로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지필에 몰두해 있는 다산의 그윽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다산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4개 있는데요. 바로 다산초당 4경입니다. 다산초당 제1경은 정석입니다.

다산초당 삼경은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넓은 돌로 다조라고 합니다. 그가 차에 얼마나 깊이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0: 자산 정약용은 이곳에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세상을 향해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 새로 짠 무명이 눈결처럼 고운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앗아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한양으로 떠난다고.

실학을 집대성한 놀라운 업적을 돌아보면 왜 그를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의학의 대가, 조선의 주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요.

우암이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분출했던 특별한 장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 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국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고준 선비의 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우암 성시열과 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던 남간 정사인데요.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송시열은 화양구국에서 멀지 않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설 교육기관인 남간정사를 짓고 지역의 유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강쟁의 회오리 바람 속에 송시열은 결국 숙종의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효종과 현종 때 5, 6년의 벼슬 사이를 뺀 80평생 대부분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조선이 송시열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뜨거웠던 예술혼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깃든 공간은 눈부신 작품과 함께 치열했던 삶 자체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은 빛나는 무형유산, 담고 싶은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아,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반갑습니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내가 드디어 내가
5: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0: 쥐, 기타가 더 멋져요.
6: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0: 기타...
7: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6: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7: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6: 아이고.
7: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6: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0: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 전통 악기의 풍부한 음량과 다채로운 음색의 신명나는 조화로움. 가만히 듣고 있어도 어깨가 절

물로 들썩이는데요. 대금, 피리, 가야금, 생황 등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국명이 난개축제네요. 신명나는 음악을 듣고 있자니 마치 난개축제 현장에 와 있는 기분인데요. 호기심과 색다른 감흥을 전해준 난개축제. 과연 이 곡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충북 영동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눈에 봐도 깨끗해 보이는 이곳, 영동 시내인데요. 제46회 영동 난개 국악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일까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축제가 열리는 행사장 입구부터 정말 멋진 모습이네요. 역시 축제에 흥을 돋는데 농악대만큼 제격인 것은 없죠. 그런데 축제 현장을 찾은 깔끔한 외모의 이 남자. 사람들 틈에 끼어 공연을 감상하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데요.

0: 무대에서는 난개 박연의 홍 46번째 락을 즐기다라는 주제로 국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음악에 취해 연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네요. 축제장 곳곳에는 국악 공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악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가야금을 자연스럽게 뜯는 이 남자. 처음 접해본 것 같지 않은데요. 난개 축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 난개 국악 축제 와보니까 정말 영동 시내 곳곳에 국악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난개라는 그 이름처럼 박연 선생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박연 선생님의 어떤 발자취를 한번 쫓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음악적 흔적을 찾아서 또 이것을 음악으로 또 어떻게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난개 축제 현장을 돌아다녔던 이 사람. 이미 국악계에선 유명한 사람인데요. 국악계의 쇼팽이라 불리는 작곡가 박경은 씨입니다. 영동에서 돌아온 경훈 씨는 난개 박연 선생을 생각하며 곡을 쓰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경훈 씨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 박연 선생과 영동에 대한 음악들. 어떤 음악이 만들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충북 영동은 우리 음악의 정통성을 고스란히 지키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국악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동에는 맑고 신선한 자연을 배경으로 장쾌하게 흘러내리는 폭포의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옥계폭포인데요.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국악의 도시답게 영동에는 박연의 호, 난개를 따서 만든 것들이 많은데요. 국악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전시, 보존하는 난개국악박물관을 비롯해서요. 가야금을 모티브로 만든 난개 국악기 체험 전수관도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가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난개 국악단의 공연을 볼 수 있는데요. 난개 국악단은 지난 1991년 10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2014년 창단 23년째를 맞았다고 하네요.
2: 자부심이 있죠. 어디에 가나 우리나라 정학의 고장이다.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리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서로 마음이 맞는 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앙상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원들 전체가 굉장히 젊은 악단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이렇게 음악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상생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난개 선생님의 고장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계속 발전해가면서 계속 가야죠, 이렇게.
0: 영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난개 박연은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참 좋은데요. 경훈 씨는 오늘도 난계 박연 선생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곡을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생각처럼 곡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더구나 6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박연 선생을 떠올려야 하니 정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경훈 씨가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좋은 곡을 완성해낼 수 있을까요?

경훈 씨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충북 영동을 다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군요. 지인들에게 같이 가자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반응들이 돌아올까요? 아직까지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지인은 없는 듯합니다. 아, 드디어 동행자가 나타났네요. 이슬기 씨와 다시 찾게 될 영동에서 경훈 씨의 고민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600년 전 새로운 국가 조선에서 독자적인 음악을 만들었던 박연 선생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행사를 직접 본다면 어떨까요? 훌륭한 악기를 만들고 이를 연주해 바른 정치를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난계 박연 선생.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으로 조선 음악의 토대를 마련한 그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음악을 즐기고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른 아침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 경훈 씨와 영동 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이슬기 씨의 집입니다. 여행에서 입을 옷들을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행지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곤 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특히 여행 갈 때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는

0: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는 모습이 무척 설레 보이는데요. 원래 여행은 짐을 꾸리고 준비할 때가 더 설레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지금 당장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약속 장소로 향하는 슬기 씨. 캐리어의 경쾌한 바퀴 소리처럼 표정도 밝아 보이네요. 드디어 약속 장소에 도착한 슬기 씨. 발걸음이 빨라지는 걸 보니 경훈 씨를 만난 것 같은데요. 경훈아!
1: 이렇게 또 우리가 박연 선생님 만나러 영동에 가는 거예요.
0: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영동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지네요.
2: 기차로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요.
3: 특히 무궁화는 진짜 오랜만에 타는
2: 것 같아요. KTX만 타봤나.
0: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아 보입니다.
2: 전쯤.
3: 아 맞아, 그때 축제. 네. 그때 어땠어? 그때
2: 재밌었어요. 뭐 특히 가야금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신형 20.
0: 가야금 이야기가 나오자 슬기 씨의 표정에 생기가 도는데요. 무슨 할 얘기가 저리도 많은 걸까요? 경훈 씨는 축제에서 가야금 제작 시연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나 봅니다.
2: 연주를 한 게 아니라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냥 시장 좀 스케일로 해서 25연보다 현이 좀 적고 산조 같은 느낌인데 소형 스케일로 돼 있더라고. 보급형으로 전공자가 쓰기에 좀 그렇고 보급형으로 그게 좀 특이해서 하나 사고 싶었는데.
3: 그런 악기 전시가 있어?
2: 전시를 하는 이제 구역이 있더라고요.
0: 슬기 씨도 난개 국악 축제와 인연이 있을걸요?
3: 저희 사모님께 난개 국악 경인데 거기 나갔었어요.
2: 네, 상 받으셨죠?
3: 그게 처음 출전한 거였는데.
0: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 씨. 연주 실력도 뛰어나고 얼굴도 미인이죠? 네. 저희 둘이 닮았다고요?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슬기 씨는 둘도 없는 저의 친언니랍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국악 가족입니다. 아, 부끄러운 제 모습도 보이는데요. 언니와 저는 종종 한 무대에 오르기도 하죠. 언니는 무대에서 연주할 때가 제일 멋진데요. 가야금 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뛰어난 연주 실력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우리 언니의 가야금 연주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쾌하고 담백한 선율이 아름답지 않은가요? 가야금을 사랑하고 국악을 사랑하는 언니가 이번 영동 여행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느끼고 돌아올까요? 언니와 경훈 씨의 영동 여행이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두 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드디어 충북 영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칼을 든 장수가 말을 타고 넘었다는 도마령. 24굽이는 한 폭의 산수화처럼 운치가 있고요. 우리나라 지도 모양으로 그 사이에 금강이 흘러가는 모습 보이시죠? 금강과도 맞닿아 있어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고장이 바로 충북 영동입니다. 또 영동에는 달이 머물다 가는 봉우리라는 뜻의 원류봉도 유명한데요. 작은 봉우리가 옹기종기 모여 5개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0: 영동에 도착해 이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아, 저 멀리 시원한 물줄기가 보이는데요. 바로 저곳은 옥계폭포네요.
1: 이게 가을인데도 꽤 물줄기가 있다.
2: 그렇지. 여기가 옥계폭포.

0: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1: 이 폭포가 무슨 모양 같아요?
2: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하면은 글쎄요, 허리 부분 정도 되려나?
1: 그러게요.
2: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1: 박연 선생님이 여기서 피리를 보셨으면 그때도 이 폭포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그런 건데.
2: 그러니까 이 바위는
1: 정말 오래된 바위인 것 같아요.
2: 저기 들어가셔서 피리를 보신 거 아닐까?
1: 저기 들어가.
2: 요즘에도 막 소리 공부하러 바위 동굴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0: 그 옛날 난계 박연 선생이 자주 찾았다던 옥객 폭포. 피리를 불었을 박연 선생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마치 피리 소리가 시대를 초월해 600년 침묵을 깨고 천지를 일깨우는 느낌이네요. 지금까지 박연 선생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전해내려고 있는데요. 박연 선생이 옥계폭포에서 피리를 불면 날아가는 새가 머물고 짐승들이 그 소리에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현의 용재총화에 보면 어린 시절 박연 선생이 영동에서 피리 실력이 뛰어나 동네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0: 경훈 씨가 드디어 곡을 완성한 모양이네요. 언니 표정도 꽤 진지해 보이고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곡을 만들었을지 궁금한데요.
1: 어깨폭포는 난계의 박연 선생이 이제 피리를 불기 위해 즐겨 찾던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아마 많은 음악적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곳에 갔을 때는 폭포가 크지는 않았는데 작으면서도 아기자기한 물줄기를 볼 수 있었어요. 저 물방울들을 가야금 소리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야금의 연튀김이나 예쁜 화음 같은 걸 사용해서 현대에 맞는 또 다른 어깨폭포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0: 이렇게 편경 소리에 맞춰 악기를 조율하는데요. 편경은 여러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이 됩니다. 난계 박연 선생의 업적 중 최고는 고려 말에 사라진 대부분의 악기를 부활시킨 점인데요. 그중 하나가 돌로 된 유율타악기 편경을 박연 선생의 힘으로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세종 15년, 박연 선생은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편경을 완성합니다. 돌로 만든 편경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종실록 기록에 보면 완성된 편경이 중국 것과 달리 음정이 정확하고 소리가 매우 맑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경 제작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편경의 주재료가 되는 경석이 지금의 경기도 화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세종 12년 남양에서 발견된 경석은 중국의 돌보다 소리가 맑고 깨끗해 편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높은 정상 이렇게 그 능선을 파헤친 옛날에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파헤친 그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서 보니까 그 당시 돌을 따내 거기서 파내가지고 이제 쪼고 그런 남은 그 돌 조각들이 그게 지금까지 그게 남아 있고.
0: 운 좋게도 화성시 건달산 정상 부근에서 박연 선생이 편경을 만들었던 경석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라 경석을 채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1: 그 깊은 흙을 싹 파서 이렇게 싹 해놓고 물로 이렇게 싹 뿌려서 보니까 야한 그 비추색 그 옥 그 경석이 그냥 쭉 깔려 있는데 아 그때 정말 눈물이 핑크가 돌아났고 거기에 그 복두꺼비 같이 실제 두꺼비가 딱 그 위에 나타나서 딱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0: 나무에 결이 있듯 돌도 결이 있다고 하네요. 덩어리째로 채취된 돌은 결대로 잘라내고 다듬어 편경을 만들 수 있는 경석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잘 다듬어진 경석들이 빼곡히 쌓여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처음 보는 물건들도 보이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짐작이 안 가신다고요? 네, 이곳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김현곤 악기장의 작업실입니다. 박연 선생이 만들었던 전통 방식대로 편경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경의 원석판에 편경의 규격을 그려주고요. 그린 도면에 금강사를 물과 같이 뿌리면서 철선을 이용해 잘라줍니다. 자른 경석 평면을 물과 금강사를 이용해 갈아주는 평면 연마 작업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면 완성됩니다. 어떤 소리가 화성에서 채취한 경석으로 만든 것일까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소리가 제일 맑지 않나요?
1: 우리 경기도 화성시 남양에서 나오는 그 세종교 경석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맑으면서 아주 깨끗하게 음색깔이 아주

서로 다른 악기를 가지고 다른 화음을 내고 있는 사람들. 통일되지 않은 소리는 소음처럼 귀에 거슬리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편경입니다.

0: 그게 나온 게 아주 특징이죠. 우리 남양석이요. 그리고 이건 중국의 그 하남성에서 채취한 돌인데요. 이건 뭐 소리가 이렇게 탁하고 울림이 막지가 않죠. 중국 산동성의 이 오석, 이 검은 돌은 지금 중국에서 옛날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편경을 만드는 돌인데, 이건 좀 소리가 약간 강하고 이제 금속성 소리가 나죠.
1: 박연 선생이 편경을 만들어 일정한 음률을 만들 수 있었던 데는 표준음인 황종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세종 12년 박연 선생은 기본음인 황종음을 정하기 위한 율관을 제작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려 세종대왕에게 승낙을 받아냅니다.

0: 율관이란 동양에서 음을 조율하는 데 사용했던 소리관, 피치파이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기를 만들려면 소리를 일정한 높이로 맞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율관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황종음은 원통형 대나무인 율관의 길이에 따라 음 높이가 정해지는데 기준음의 율관을 정하려면 그 율관의 전체 용적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해주에서 발견된 기장입니다. 중간 크기의 기장알 한 개를 한 푼, 열알을 한 촌, 백알은 한 척, 90개를 늘어놓은 9촌의 길이에 맞춰 자른 대나무에서 나는 소리를 황종음으로 정하려 했습니다.
1: 황종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율관의 제작이 필요했었고, 또 그 율관은 그 중국에서 이제 사용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현지 음악하고는 맞지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들이 이제 서로 조화가 안 맞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도 너무 이 불협화음으로 이상한 음이 들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실패했던 것이고, 그거의 어떤 이유는 너무 중국 쪽에 맞춰져, 중국에서 만들었던 편종이나 편경에 너무 맞추려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았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표준의 기장알을 만들어 다시 율관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황종음에서 3분의 1을 덜어낸 것은 임종음, 솔, 임종음에서 3분의 1을 더하면 태주음, 레. 여기에서 다시 3분의 1을 덜어내면 남녀음, 라가 되는데요. 기본음을 내는 율관의 길이를 3등분해, 더하거나 덜어내는 3분 손익법으로 표준이 되는 12음을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2: 뭔가 이 단풍하고 지금 이 하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세상에 우리가 나를 잘 잡았어.
3: 나를 잘 잡은 것 같아요.
2: 지금 초가집이
3: 무슨 동물을 키우던
2: 그래 소여우죽 만드는 건데 같고 저기는 뒷간인 것 같아. 근데 또 창문이 뚫려 있어.
0: 이런 곳에서 박연 선생이 태어나셨군요. 이 생간은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0년 5월에 학술 용역을 근거로 복원된 곳이라고 하네요.
2: 아, 냄새도 좋은 것 같아.
0: 박연 선생의 생가를 둘러보는 슬기 씨. 호기심 많은 우리 언니가 가마솥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네요. 부엌에 있는 슬기 씨,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경훈 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0: 집 밖을 살피고 있는 경훈 씨.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도 느껴지네요. 지금은 텅 비어 있는 모습이 조금은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한때 이곳에서 박연 선생이 생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
1: 특별한 거 없는데 음식 있고 예쁜 거.
2: 그러니까 뭔가 여기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이 바람의 냄새랄까? 너무 분위기 좋다.
0: 흔히 여자들은 분위기에 취한다고들 하죠. 박연 선생의 생가를 둘러보며 감성에 푹 빠져버린 것 같은데요.
2: 간 가져가. 너무 아쉽다. 선생님 여기서 막 음악적인 구상도 하고 그러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가야금으로 뭔가 그런 걸 표현하고 경호야 너는 또 악상을 꺼내서 곡을 만들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1: 정말 여기 있으니까 악상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박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정말 보기 좋은데요. 방 안에서 박연 선생이 두 사람을 지켜보는 건 아닐까요? 박연 선생은 고려 말기인 1378년 이곳 영동군 신촌면 고당리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28세의 나이에 과거의 급제, 관료로서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국악의 거성이면서 여러 고위 관직을 두루 거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생의 생가치고는 조금 소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선생의 욕심 없고 소탈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박연 선생의 호가 난개인 이유 짐작들 하셨나요? 집 앞에 난초가 유난히 많아서 난개란 호가 붙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지조와 절개, 고아한 품격을 지닌 박연 선생에게 참 잘 어울리는 호가 아닐까 싶네요.
3: 조선 초기에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부분에 어떤 일조를 하셨던 어떤 집안 내력을 갖고 계셔가지고 영동에서 이제 유년기를 이제 보내시면서 그 영동 향교에서 이제 수학을 하셨고 어린 시절 이제 그 여기 이제 가까이에 이제 마침 옥계폭포라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옥계폭포에서 피리 부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피리의 어떤 이렇게 이끌리셔가지고 아마 피리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 부분 하여튼 지역에서도 이제 그 피리 부는 것을 이렇게 잘 분다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충분히 받으셨는가 봐요.
0: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데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발걸음을 재촉하는 두 사람. 영동의 또 다른 볼거리를 찾아가는 모양인데요. 날씨까지 두 사람의 여행을 반기는 것 같네요. 이곳은 난개 박연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난개사라고 하네요. 난개사는 입구부터 사당의 외산문까지 길 양옆에 조경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2: 저기 선생님 명절이 있다. 가서 좀 자세히 볼까?
0: 비록 그림이지만 박연 선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바삐 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선생은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반겨줄까요?
2: 선생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근데 좀 동상하고 다르게 생기신 것 같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아.
1: 이렇게 사당을 모시고 있는 거 보니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 같죠?
2: 맞아.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낸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런 음악을 우리가 참 기억하지 못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이곳 지역의 주민들은 좀 많이 기억하고 또 제사도 드리고 그런 것 같아.
1: 어떻게 보면 우리 구박길이 대선배님이신데
2: 맞아. 네.
1: 네, 한번 향을 한번 드리고 갈까?
0: 지금까지 두 사람이 음악이란 이름으로 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연 선생의 업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진지한 두 사람의 모습에 저도 뭉클해집니다. 언니를 만나게 되면 묵념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제가 국악 작곡가로서 이번에 영동을 찾게 되었을 때 박이원 선생님을 많이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어서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곡이 잘안 써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혼자서 여행을 가끔 떠났는데요. 아마 다음에 또 어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번에 또 영동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아마 또 박연 선생님이 저를 또 즐겁게 맞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번에 박연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곡도 많이 써보면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행운이자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0: 누구나 살다 보면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누군가는 위로의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경훈 씨처럼 스스로 길을 찾아 떠나기도 하는데요. 세 번째 영동 여행에서 경훈 씨는 박연 선생에게 또 무엇을 얻고 돌아오게 될까요? 박연 선생이 지금까지 칭송받는 데에는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군주 세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훈 씨에게 음악이 최고의 동반자였다면 선생에게는 세종과의 만남이 가장 큰 행운이었을 겁니다. 세종과의 만남은 1418년 박연이 왕세자의 글을 가르치는 세자시강의 문학이 되면서 시작되는데요. 박연이 가르친 세자가 훗날 세종대왕이 된 충녕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세종은 박연에게 율관과 악기 제작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아악정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1: 조선조 때는 그 고려의 그 불교가 아닌 유교였습니다. 유교의 가장 큰 근간은

0: 예약 문화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와 그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악에 있어서의 그 새롭게 하는 그 정비는 그 국가를 통치하는 데 가장 큰 이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세종조 때 박연이 그 음악 제도를 정비하는 데큰 공헌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세종의 명을 받은 박연 선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악 정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고려 때까지 국가 행사에서 사용하던 음악은 정형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했던 것인데요. 그 당시 궁중음악은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향악과 당나라의 당악, 송나라 때 전해온 아악 등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연 선생은 문헌 고증에서 이론적인 지침을 얻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조선 초기 음악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선생은 아악 정리를 애쓰다 그만 건강을 잃기도 했는데요. 세종 12년, 세종실록 기록에도 병에 걸려 쓰러진 박연 선생을 걱정하는 세종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박연 선생에 의해 완성된 악곡으로 우리의 향악을 제례악으로 승화시킨 것인데요. 아악 정리를 통해 음악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박연 선생에 의해 문묘제략도 복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연주와 노래 그리고 춤이 함께 어우러진 것으로 이후 아악의 용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아악정비의 정열을 쏟은 박연의 노고를 세종은 모른 척하지 않고 안장갖춘 말을 내려 위로하고 치하했습니다. 조선의 음악을 성리학에 입각해 정리해가면서 큰 공을 세운 박연 선생에게도 큰 불운이 찾아옵니다. 세조 2년, 계유정난에 막내 아들이 연루되면서 박연 선생은 쓸쓸히 영동으로 낙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친구였던 피리가 유일한 동행자로서 그의 낙향을 지켜본 듯합니다.

0: 우리나라 음악사에서 가장 눈부신 성과를 일궈낸 세종시대. 그 뒤에는 난계 박연 선생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돌아보면 그가 있고 귀를 열면 그의 음악이 들리는 듯한데요. 영동 여행을 통해 난계 박연 선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1: 세종조 때의 음악을 바로 봐야 된다라는 것은 당시 때의 그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음악학의 발달을 가져왔었고, 그런 점에서 그 박연이 하나의 그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 난계 선생의 그 업적을 우리 영동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이렇게 자꾸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3: 클래식으로 보면 모차르트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고장 자체를 여기 한국에 알리고 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주신 거죠, 박연 선생님이.
0: 음악 천재 난계 박연 선생. 해마다 난계 국악음악축제를 통해 멋들어진 우리의 참소리를 전해주고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영동. 이제 누구나 영동에 가면 박연 선생을 만나 우리 가락에 절로 신명날 것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서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0: 바뀔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아,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작업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방송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기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현대 무용가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고 예고를 나왔고 그리고 무용에 거의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지 앞에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원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연히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친구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때 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 초에 이제 전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때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의 현실감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이후에 또 그 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넘기고 하는 과정이 거의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 제 상태를 그 시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용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 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0: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저한테만 이제 올인하셔서 아침부터 치료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저는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다시 춤추고 싶어.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붓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붕대를 해서 붕대로 이렇게 손을 감아가지고 붓을 잡는 효능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10분? 이제 하루에 10분, 20분,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한 30분, 40분? 저도 모르게 그림에 집중되니까 팔이 아픈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이나 또 죽음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아, 내일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볼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이 움직임의 자유찾기였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제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또 다른 안무가로서 안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그리게 됐고, 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또 다른 삶을 여는 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 여인이나 크로키나 꽃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담아서 그때의 감정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행운이라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정말 가족이 아무도 저한테 하지 마라고 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끔 뭐 전혀 신경 안 써주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좋은 작품이 기분 좋을 때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볼 때도 저 자체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린 그대로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음. 약간 그런 작업들이 공정한 부분, 막 이런 것도 투명성?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업도 사실 이렇게 부유한 건물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는.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크릴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품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림을 볼수 없고 그냥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김형희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

같아요.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무용수의 피부를 보라색으로 그렸어요. 보라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그렇게 그리고 약간 그 여인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핑크 계열로 너무나 사랑하면 핑크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핑크라든지 좀 밝은 아쿠아색이라든지 그런 색깔 색채로 바뀌어 가고 조금 더 여인이나 그다음에 크로키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그래서 누굴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 저는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가는 스케치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가 170, 키가 17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애인 차량이 특장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다가 이 장애인분들을 한분한분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전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고생했는데 탕수육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7 레프트 턴 스탑. 이제 그런 큰 거를 하면 높이 있는데 하거나 밑에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도움을 때 왜 이제 사람이.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또 360도 회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좀 몸이 불편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데 덜 몸도 덜 힘들 것 같고 좋죠.

2,000명 이상 생겨요.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이게 만들어 가면서 또 주변에 이런 장애인분들 또 특히 중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심리적인 그림을 하고 이제 자기 작품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자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0: 엄청 좋아요.
1: 얼마나 연습했어요?
0: 연습은 꽤 많이 했어요.
2: 네네네, 거기. 에코 스텝이라고, 메아리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게 더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의 그 발소리가 세계에 울려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탭 소리가 스트레스도 풀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뭐 작은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을 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너무 잘해요. 왜냐면 이게 기초만 한 8개월 잤거든요.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도. 근데 이제 두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두 분은 또그 발달장애하고 시각 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발 부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이제 뽑아냈는데, 지도한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또 엄청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1: 아, 저희들이 항상 할수 있다는 거. 네, 시각장애인도 탭댄스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네, 감사하고 좋습니다.

장애 예술은 사실 장애인만 하는 예술이 아니고요. 장애라는 게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장애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술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장애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예술 안에서는 늘 결핍이 있고 배고파야 뭔가 새로운 창이 생기는 것처럼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있는 그 결핍이 예술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독특한 나만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림도 하지만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하죠. 사실 장애인 예술가를 떠나서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라는 열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제어가 발을 내밀 수 있게 화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 사랑, 도전, 이건 저의 죽을 때까지의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하는 말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복부 깊숙이 쌓여있는 내장지방 제거를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혼자서 결론을 내려버리거나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상대방의 의견이나 관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소통을 방해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메시지를 왜곡해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혼자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소통의 첫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장기 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크런치 자세와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뱃살을 빼주고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크런치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허리와 머리를 반듯하게 내려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 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내쉬면서 아랫배 힘 유지하면서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눕고 5회 정도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상체를 끝까지 올리지 않아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와 골반 근력을 필요로 하는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수축해줍니다. 마시고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다리를 묶어봅니다. 손도 반대쪽으로 묶어봅니다.

그대로 감아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두 번 더 반복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시면서 눕고 손을 풀고 다리를 풀어주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 역시 따라하면서 복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땐 목이나 어깨에 힘이 아니라 오직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따라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부 근력을 키워 내장 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수축해줍니다.

깊은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람빼기 자세와 사바사나입니다. 바람빼기 자세는 척추와 엉덩이를 이완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끝을 원을 향하듯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쥐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면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네.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감아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고개를 들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체내 가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근육을 유화시키는 동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바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입니다. 항상 마지막 자세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를 두세 차례 들어서 허리를 반듯하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좌우로 떨궈 봅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 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새끼 손가락을 기점으로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팔을 벌려봅니다. 손은 동그랗게 힘을 빼주고 어깨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에 틀었을 때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좌우로 경추를 가운데로 둔다라는 느낌으로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주무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온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완합니다. 자, 다리를 다시 세우고 몸을 오른쪽으로 눕혀봅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때문에 요가의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빠진 호흡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쥡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당뇨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같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동해안별신 곳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곳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